변화무쌍한 구름, 가을 햇살, 시원한 바람, 풀벌레 소리, 맑은 공기. 늘 그 자리에 있어서 당연한 것들이지만 실은 이 모두가 우리를 위로해 주기에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고 평온하게 해주는 것이 의외로 많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귀한 존재를 잊고 살고 있구나 하는 자각이 가끔 일어납니다. 너무도 사랑스러운 계절, 가을의 자연, 그야말로 축복이 아닐까 하는데요. 오늘 이 가을을 충분히 느끼고 누릴 수 있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의 산책길은 밑도들이 수연장 지곡으로 문을 엽니다. 정대석의 검고연주입니다.

밑도들이 아명으로 수연장 지곡 들으셨는데요. 정대석의 검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참 많다 하는 이야기로 이 시간 시작했습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도 참 좋고요. 흰 구름, 가을 햇살, 가을 바람, 풀벌레 소리,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들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 모든 것이 공통점이 있죠. 모두가 거저 우리에게 주어진 위로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항상 당연하게 누려왔지만 이 모두가 우리 영혼을 쉬게 하고 위로해 주기에 충분한 귀한 것들입니다. 이제 9월도 후반부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요즘 이 가을의 정취 실컷 누려야 할 때니까요. 오늘 같은 토요일 이 가을을 만끽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9월 19일 토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FM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평일 시간에는 우리 역사와 문화, 음악 사회에 얽힌 여러 이야기와 음악 함께 전해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이 시대의 새로운 창작 음악, 미래의 전통 음악이 될 음악들을 골라 듣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그리고 일요일에는 전곡 감상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의 명작 코너에서는 작곡가 이성천의 음악을 듣는 순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순서입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음악을 골라듣는 시간인데요. 새로운 창작음악도 먼 미래에는 우리의 전통음악이 된다는 의미에서 마련한 코너,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곡가 이성천의 음악 준비했는데요. 합주곡 5번 타령에 의한 전주곡, 독주곡 33번 바다, 삼중주곡 원과 직선의 사이, 독주곡 42번 풀피리, 가야금협주곡 새야 새야, 이렇게 다섯 곡의 음악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첫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이성천 작곡의 합주곡 5번 타령에 의한 전주곡인데요. 현악 영산회상 중에서 여덟 번째 곡 타령을 바탕으로 해서 관현악곡으로 만든 음악입니다. 1986년 작품인데요. 이 곡이 만들어진 당시만 해도 우리의 정악곡을 바탕으로 해서 창작음악이 만들어지는 사례가 드문 편이었습니다만, 작곡가 이성천은 당시의 흐름과는 다르게 이렇게 타령을 바탕으로 해서 작곡해서 정악을 바탕으로 한 창작음악의 전범을 이루었습니다. 느린 서주로 곡이 시작되는데요. 타령 선율의 앞부분을 양금과 단소의 맑은 소리로 연주하도록 했고요. 바로 합주로 이어지게 됩니다. 타령의 첫 내장단의 가락이 이 곡의 주제 선율로 쓰이는데요. 이 주제 선율을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시켜 활용합니다. 악기 편성을 다르게 하거나 리듬을 변주하거나 때론 빠르기의 해석을 다양하게 해서 변주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2주제 선율을 만들어서 타령 주제 선율과 대비시키고 있는데요. 그 선율 또한 타령과 관련이 있도록 새로운 타령의 또 하나의 새로운 선율처럼 여겨지는 제2선율로 재미있는 조화를 만들어 나갑니다. 피리의 경우 현악영산회상에서는 새피리를 쓰지만 이 곡은 향피리를 쓰고 있고요. 또 단소 대신 당적을 써서 보다 생기 있는 소리를 내고자 했습니다. 세악 편성에 쓰이지 않는 아쟁도 추가해서 저음력을 보강하고요. 현악영산회상의 편성과는 다른 그런 악기 편성을 시도했습니다. 이성천 작곡의 합주곡 5번 타령에 의한 전주곡 감상하시겠습니다. 이상규가 지휘하는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체 연주 시간 17분 53초입니다.

이성천 작곡 합주곡 5번 타령에 의한 전주곡 들으셨는데요. 이상규가 지휘하는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은 1986년도 작품인데요. KBS FM의 FM 국악 무대에서 위촉 초연곡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후 바로 음반으로 만들어져서 21세기 KBS FM 한국의 전통음악 창작음악이란 이름으로 제작 출반된 바 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두 번째 곡으로 이성천 작곡 독주곡 33번 바다라는 작품입니다. 이 곡은 1986년도 작품인데요. 작곡가 이성천이 계량해서 만든 21현 가야금을 위한 음악입니다. 이성천은 1984년 봄부터 가야금 계량을 위한 연구를 시작해서 21현 가야금을 제작 완성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계량 가야금을 통해 보다 다양한 창작 음악을 만들기 위해 계량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1986년도에 이 곡을 완성해서 21현 가야금으로 연주하도록 했습니다. 곡의 제목이 바다죠. 이 작곡가 이성천은 표제가 있는 음악의 경우 그 표제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데요. 이런 노트를 남겼습니다. 바다, 나의 사랑이 있는 곳, 그리고 나의 마음을 쉬게 해주는 곳 바다. 바다 없는 곳에 태어난 내가 난장이 한 뼘만큼이나 자란 듯 하였으나 바다를 본 나는 회목 같은 키를 가졌다. 바다 내음이 나를 발동시켰는가, 바닷빛이 나를 물들였는가, 바다는 또 음악을 주기에 여섯 개만 골랐다. 라고 쓰면서 이 곡을 여섯 악장으로 구성했다는 사실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각 악장마다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해두었는데요. 그 설명이 이 음악 이해에 도움이 될 듯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1악장 태양의 눈, 몹시 뜨겁다. 그 매서운 눈초리가 정다운 달빛보다 싫다. 그러나 바다가 태양을 나에게 주는 것을 어쩌랴. 빠른 음으로 나를 쏘아본다. 2악장 모래성, 파도에 밀려 허물어지고 그리고 또 다독거려 성을 쌓는다. 허물어져도 모래는 역시 부드럽게 손에 닿는다. 모래여 나는 속삭인다. 물기 어린 마음은 너와 내 것이라고. 다독다독 보드라운 모래가 손등을 간지릴 때 선율은 끝없이 자꾸만 반복된다. 사막장 소라의 노래, 가슴을 점여온다. 왜 슬픈가? 혼자 부르는 노래이기에 슬프겠지. 거센 파도가 휘몰아쳐도 어느 억센 인간의 모습이 다가와도 소라는 혼자 노래한다. 누가 소라와 함께 노래할 수 없을까? 흥겨운 노랫가락이 흘러도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으면. 사악장 폭풍의 언덕, 서다. 생쥐꼴이 돼도 좋다. 어쩌면 폭풍에 밀려 산산조각이 나도 등은 보이지 않으리라.

폭풍은 굉음히 내리고 사나운 파도가 질타해도 마음은 끝내 안오원에 머물리니 우왁장, 저녁기도, 무엇을 간구하는가 티없이 맑은 마음으로 속지인을 씻은 적자로 가고 싶다. 정결된 가락이 흘러 내 마음을 씻는다. 유각장, 달과 넝쿨의 꿈, 사랑이려니, 영원한 꿈은 사랑이려니, 그래서 소리는 아름답다. 이성찬 작곡 독주곡 33번 바다, 1악장부터 6악장까지 듣겠습니다. 이재숙의 21연 가야금, 김정수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고요. 전체 연주시간 19분 43초입니다.

이성전 작곡 독주곡 33번 바다, 1악장 태양의 눈, 2악장 모래성, 3악장 소라의 노래, 4악장 폭풍의 언덕, 5악장 저녁기도, 6악장 달과 넝쿨의 꿈 들으셨는데요. 이재숙의 가야금, 김정수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86년 10월 23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던 KBS FM 제4회 FM 국악 무대에서 초연된 바 있습니다. 이때 무대는 작곡가 이성천의 네 번째 작곡 발표회 무대였고요. 이 무대에서 작곡가 이성천이 계량한 21현 가야금이 첫 선을 보인 바 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세 번째 곡으로 이성천 작곡 가야금과 해금 거문고를 위한 삼중주곡 원과 직선 사이라는 음악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대표적인 발현악기 가야금과 거문고 그리고 찰현악기 해금 이렇게 석대 악기가 어우러지도록 했는데요. 작곡 노트가 매우 철학적이라서 음악을 듣기 전에 그 노트를 읽어보면 좋을 듯 합니다. 태초에 흑암이 있어 이를 태극이라 한다. 태극은 음과 양을 만들고 음과 양이 서로 작용하여 만물의 생명을 이루었다. 애초에 혼돈이 있어 점들이 차 있었다. 점들이 접합하여 직선과 곡선을 만들고 직선과 곡선이 원의 형체를 완성하였다.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고 그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하였다. 남성을 가짐으로 여자는 완전한 영장이다. 그래서 여자는 원을 품고 남자는 직선을 달았으며 불완전한 직선은 완전한 원을 향해 움직인다. 이런 노트입니다. 원과 직선 사이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간, 남과 여를 상징하는 의미로 쓰인 듯합니다. 곡은 전체 3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 악장마다 표제가 있고요. 그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제1악장, 점과 점, 그 혼돈의 공간. 흑암과 혼돈의 공간에서 점들이 충돌한다. 충돌하고 포용하면서 활동한다. 점차 질서가 형성되고 새로운 형체를 탄생시키려 한다. 제2악장, 직선에서 곡선으로. 점들이 모여 직선과 곡선을 만든다. 이합하고 집산하며 굴신하며 짧은 것들이 제 멋대로 형체를 이룬다. 아직은 직선과 곡선뿐이다. 제3악장, 원과 직선의 사이. 불완전한 것은 완전한 것으로 지향하는 물리적 성질을 가졌다. 원을 만들고 직선은 원을 향해 운동한다. 그래서 원과 직선의 사이는 가장 가깝다. 이런 노트를 남겼습니다. 가야금과 거문고 해금 이렇게 석대의 악기가 정갈한 느낌으로 어우러지도록 만든 곡인데요. 이성천 작곡의 삼중주곡 원과 직선의 사이 듣겠습니다. 김혜숙의 가야금, 정순연의 해금, 김선옥의 거문고 연주입니다.

해금으로 직선을 그리고 거문고와 가야금으로 원을 그리는 그런 대조 장치가 여기저기 마련돼 있었는데요. 이성천 작곡의 삼중주곡 원과 직선의 사이, 제1악장 점과 점, 그 혼돈의 공간, 제2악장 직선에서 곡선으로, 제3악장 원과 직선 사이 들으셨는데요. 김혜숙의 가야금, 정수년의 해금, 김선옥의 거문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음악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6년에 작곡됐는데요. 한 모음 삼중주의 밤에 초연된 바 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네 번째 곡으로 이성천 작곡 독주곡 42번 풀피리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피리를 위한 독주곡이지만 제목을 풀피리라 붙였습니다. 풀피리 하면

도시 악기라기보단 농촌의 악기라는 생각을 흔히 하게 되는데요. 작곡가 이성천도 이 곡을 쓸 때 농촌을 생각하면서 썼다는 걸 그의 작곡 노트에 남겨놓았습니다. 작곡 노트 소개해드릴게요. 추억은 아름답다. 도시에 살지 않았던 내가 농촌에 가면 흙냄새와 풀냄새 그리고 목동의 풀피리가락이 가슴을 적신다. 추억이 아름답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 곡을 전체 4개의 소곡으로 구성하고 각 곡마다 표제와 설명을 곁들여 놓았습니다. 제1곡 소치는 아이의 노래. 아이와 소는 닮았다. 순하디 순한 눈망울을 굴리며 노래하고 풀을 뜯는다. 제2곡 시냇가에서 맑은 물이 흐른다. 파란 핏줄을 가진 고기가 떼지어 논인다. 아이가 발을 담그면 시냇물은 돌면서 흐른다. 제3곡 풀피리 소리. 풀잎을 꺾어 불던 풀피리. 소리치는 아이는 언제나 이렇게 노래했다. 제4곡 송아지. 꽁지에 매달린 음치 찌르레기. 여름 햇살이 머리 위를 지날 때 송아지 꽁지에는 찌르레기가 매달렸지. 찌르레기 소리는 듣기 좋은 음치. 그래서 풀피리 소리와 어울린다. 이와 같은 표제와 설명인데요. 표제와 그 설명만으로도 농촌의 흙냄새, 풀냄새, 목동의 풀피리가락이 상기됩니다. 작곡가의 그와 같은 서정이 피리 독주 음악으로 어떻게 발현되는지 음악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성천 작곡의 독주곡 42번 풀피리 듣겠습니다. 강영근의 피리, 길석근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성천 작곡의 독주곡 42번 풀필이 감상하셨는데요. 제1곡 소치는 아이의 노래, 제2곡 시냇가에서, 제3곡 풀필이 소리, 제4곡 송아지 꼬리에 매달린 음치 찌르레기를 강영근의 피리, 길석근의 장구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곡은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인 1994년에 피리 연주자 강영근이 대학원 졸업 연주곡으로 작곡가 이성천에게 위촉해서 완성이 됐고요. 1994년 11월 18일 서울대학교 문화관 소강당에서 초연된 바 있습니다. 피리 독주를 위한 창작 음악이 많지 않던 시절에 완성된 곡이라 그 의미가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1994년 무렵을 생각해 보면 피리 독주 창작 음악이 많지 않았어요. 이 곡은 피리의 다양한 멋과 음색을 즐길 수 있도록 써서 피리 독주곡으로 인기가 있는 곡으로 자리하게 됐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다섯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이성전 작곡의 가야금 협주곡 새야새야입니다.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이 곡은 우리 민요 새야새야를 주제로 해서 독주가야금과 국악관현악이 어우러지도록 만든 음악입니다. 새야새야라는 음악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도 익숙한 음악이라서 이 선율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가야금 협주곡 또한 친숙하게 감상할 수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첫 시작 부분부터 가야금 독주로 민요 새야새야를 정감있게 연주하는데요. 가야금 독주에 이어 국악관현악으로 연주되고요. 또 단소의 청아한 선율로도 연주하면서 민요 새야새야의 위상을 확고하게 연주합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가면 속도를 다소 느리게 만들었는데요. 곡을 연주하는 가운데 독주 가야금이 주제의 선율을 간헐적으로 간격을 두면서 연주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대금과 단소 양금의 연주가 주목됩니다. 세 번째 부분은 다소 극적인 분위기로 연출되고 있는데요. 자유로운 리듬의 가야금 독주에 이어서 양금과 가야금의 이중주 부분이 우아하게 전개됩니다. 중중머리 장단으로 연주하는 네 번째 부분에서는 독주악기 가야금의 화려한 연주가 돋보이는데요. 글리산도 주법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특별히 징소리를 넣었는데요. 마치 시나위와도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분에서는 다시 느린 속도의 독주 가야금이 민요 새야새야의 주제의 선율을 연주하면서 이 곡의 주제를 각인시키고 있는데요. 곡의 마무리를 징소리와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이성천 작곡의 가야금 협주곡 새야새야 듣겠습니다. 민의식의 가야금 임평룡이 지휘하는

이성천 작곡의 가야금 협주곡 새야새야 감상하셨는데요. 민의식의 가야금 임평룡이 지휘하는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곡은 1985년 KBS 국악 관현악단이 창단 연주회를 할 때 위촉 초연된 곡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1년에 작곡되고 연주된 음악이었는데요. 가야금 연주자 민의식의 30대 초반 청년 시절의 연주였습니다. 연주에서도 젊은 연주자의 힘이 여실히 드러나서 싱그럽게 전해지지 않았나 합니다. 작곡가 이성천은 원래 의과대학을 다니셨는데요. 본과 2학년까지 다니다가 전공을 바꾸어서 다시 음대로 진학하셨습니다. 대학 재학 시절부터 여러 작곡 공모에 당선이 돼서 작곡가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요. 2학년 재학 때인 1962년에 신국악 작품 공모에 당선이 됐고요. 1968년에는 동아일보사 주최 전국 음악 콩쿨 국악 작곡 부문에서 1등으로 입상하셨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 300여 곡이 넘는 작품을 남기셨는데요. 1936년에 태어나서 지난 2003년에 향년 68에 타계하셨습니다. 살아계셨다면 올해가 90이 되실 텐데요.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많은 분들을 안타깝게 하셨습니다. 오늘 토요일의 명작 코너는 작곡가 이성천의 음악 함께 하셨는데요. 합주곡 5번 타령에 의한 전주곡, 가야금 독주곡 33번 바다, 삼중주곡 원과 직선의 사이, 독주곡 42번 풀피리, 가야금 협주곡 새야새야 이렇게 다섯 곡의 음악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음악, 먼 미래에는 전통음악이 될 음악을 골라듣는 미래의 전통음악 감상 시간, 오늘 작곡가 이성천의 음악 들어보셨고요. 이 코너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 이 음악 듣기만 해도 이곳저곳 유람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곡인데요. 거문고병창 팔도 유람가 듣겠습니다. 김영재의 거문고병창,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검고병창 팔도 유람가 감상하셨는데요. 김영재의 검고병창,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9월의 토요일, 그 말만으로도 참 신선한 그런 무렵인데요. 이 무렵이야말로 정말 뭘 해도 좋은 그런

그런 계절입니다. 산책도 좋고요. 여행도 좋고 음악회, 전시회, 연극 혹은 영화나 독서, 명상 그 어느 걸 해도 다 좋은 그런 무렵인데요. 여러분만의 멋진 토요일 오늘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맑고 쾌청한 하루 보내십시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여름철 기후인 장마와 폭우 뒤에는 가까운 산책로와 등산로의 지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기억하면 갑작스런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산책로를 걷거나 등산을 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의 최근 강수량과 통제 구간 여부를 확인하고 이동합니다. 또 길이 젖어 있거나 흙이 무너진 흔적이 보인다면 피해가고 계곡 옆이나 가파른 비탈처럼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은 가까이 가지 말아주세요. 특히 자갈이나 낙엽이 쌓인 구간은 미끄러지기 쉬우니 등산 스틱으로 바닥을 짚어가며 지반이 단단한지 확인하고 걷습니다. 만약 산사태나 낙석 조짐이 보인다면 즉시 대피해야 하는데요. 비탈 아래가 아닌 옆쪽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제 아픔을 드러내는 강의를 하는 것이 늘 반갑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픔이 어떤 이에게는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어 돌아갑니다. 감동이 결국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이니까요. 김옥수의 나는 강의하는 간호사입니다. 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김옥수 작가는 코로나 시기에 겪은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요양보호사들을 가르치는 강사로 활동하는데요. 자신의 아픈 경험이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라며 일하고 있다고 해요. 누군가에게 자신의 현장 경험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그 안에 담긴 진정성만큼 큰 마음은 없을 겁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노래가 야금야금의 너영나영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 19일 토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누군가에게 내 얘기 꺼낸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뭐 특히 몸이 아팠거나 마음이 괴로웠던 경험이라면 더더욱 드러내기 어려울 텐데 그 얘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솔직하게 꺼내놓는 일. 그건 정말 큰 마음 먹어야 할 수 있는 일일 겁니다. 오늘 함께 걷는 길 완벽한 건강이라는 신기루 대신에 지혜롭게 아플 줄 아는 법을 알려주는 책 가짜 환자를 쓰신 김연아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떤 얘기 나눌지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들으시면서 나누고 싶은 얘기 함께 듣고 싶은 음악 있으면 문자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또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 주변에 많이 나눠주세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 있고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에는 재방송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완벽한 건강이라는 신기루 대신 지혜롭게 아플 줄 아는 법을 알려주는 책 가짜 환자를 쓰신 김현아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0: 김연아 작가님은 30년 가까이 환자들을 만나온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십니다. 직접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1: 네. 저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류마티스 내과에서 재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학생 가르치고 연구하고 환자 진료를 하면서 이제 교수 생활을 그동안 쭉 해왔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가짜 환자라는 또 책을 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됐는데요. 집필 활동도 하면서 이제 환자분들이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해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0: 네. 사실 가짜 환자 하면 예전에는 그냥 교통사고 아주 경미한 교통사고로 뭐 입원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보험금 때문에 환자가 되는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0: 가짜 환자.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짜 환자의 의미가 네. 많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짜 환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1: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가 없거나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환자가 됐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로 병원 문턱을 벗어나지를 못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그 가짜 환자, 나쁜 의미 가짜 환자, 보험 사기나 뭐 이런 분들의 경우도 하나하나 다 띄어보면 이분들도 뭔가 아픈 데가 있으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네. 몸이 아프고 내가 환자가 된다는 의미가 그렇게 여기부터는 건강, 여기부터는 환자.
0: 네.
1: 이렇게 그냥 탁 자를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선
0: 그렇죠.
1: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0: 네. 선생님 마음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온전히 건강하다고 해서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불안도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의 불안, 어느 정도의 걱정, 어느 정도의 잠 못 잠이 늘 있지만 어느 정도면 네. 건강한 마음이 건강한 거 맞는 거죠?
1: 삶의 기본 조건이죠. 아무 그 걱정 없으면 식물인간이죠.
0: 그렇죠.
1: 네.
0: 네. 근데 몸도 마찬가지로
1: 네.
0: 뭐 조금 잠을 잘못 자거나 조금 근육을 많이 쓰면 또 어떤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어쩌면 너무 완벽한 건강에 대한 어떤 신기루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환자 만들어내는 사회에서 지혜롭게 건강을 지키는 법이라는 부제를 쓰셨는데 우리 사회가 환자를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1: 제가 이제 사회의학이라는 개념에 좀 관심이 있는데
0: 네.
1: 그게 이제 루돌프 뷰르쇼라고 하는 19세기에 굉장히 유명한 학자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장티푸스죠. 장티푸스가
0: 네.
1: 이제 돌았을 때 어느 이제 농촌 지역을 나가본 다음에 아 이분들이 돌아가시는 농부들이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이분들이 돌아가시는 이유는 병 때문에 돌아가시는 것도 있지만 못 먹고 가난하고 위생이 잘 안 돼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돌아가신다는 걸 발견을 하고 처음 이분이 이제 사회의학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 몸에 생기는 병의 절반 어쩌면 그 이상은 사회적인 문제일 거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조금 이제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0: 네. 30년 가까이 의사로 환자를 만나셨, 물론 학생도 만나셨지만 환자들을 만나셨는데 내가 이런 내용으로 책을 좀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으셨나요?
1: 이제 저도 이제 긴 세월 의사 생활을 했으니까
0: 네.
1: 환자분들이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점점 이렇게 병원에 오실 필요 없는 분들이 너무 병원을 많이 오시게 돼요.
0: 네.
1: 그래서 그게 점점 좀 심해지고 있고 그 기저에는 이제 불안이 깔려 있어요. 너무 불안해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한 세대 전만 해도 이렇게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살지는 않았던, 못 살긴 못 살았는데 이렇게 불안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병원을 자주 와서 답을 구하시는 분들이 심리에는 불안한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0: 예전에는 노화를 질병과 함께 잘 받아들였잖아요. 우리가
1: 그렇죠.
0: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1: 예.
0: 거라고 생각을
1: 예.
0: 했다면 예. 지금은 돈을 내고 병원에 가면 개선한다.
1: 네. 그리고 치료를 하죠.
0: 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책에 보면 가짜 환자의 유형을 좀 나누어 주셨는데 이 세 가지 유형을 좀 직접 소개해 주세요.
1: 네. 이제 젊은 사람의 경우에 이 사람들은 신체 기능이 아주 피크거든요.
0: 그쵸.
1: 아프면 안 되는데도 너무

0: 요즘 보면 젊은 사람이 부모 세대보다 건강이 더 안 좋다는 느낌을 가져요. 저는 이제 진료실에 앉아 있으니까 전체 젊은이들을 다 보는 건 아니고 병원에 오는 사람들만 보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조금 부모 세대보다 건강이 나빠지지 않나 이제 이런 걱정이 있고 이제 뭐 대사증후군이나 정신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네. 사회가 만드는 병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 몸에는 문제가 없어요.
1: 네.
0: 병에 걸릴 필요가 없는데 병에 걸리는 가짜 환자가 될 수가 있고요.
1: 네.
0: 또 이제 중장년기에는 막 내가 건강한가 끊임없이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1: 네.
0: 이제 온갖 종류의 그 검진을 하고 비싼 돈을 들여서 많은 검사들을 하는데 우리 몸이 막 이렇게 여기저기 들쑤시면은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1: 네.
0: 특히 이제 중장년 넘어가면 뭐라도 네. 나옵니다.
1: 네.
0: 아 그러면은 이제 내가 정말 이제 이상이 있다 환자가 돼서 사실 알 필요 없는 이상인데도
1: 네.
0: 병원에 와서 심심하면 치료까지 이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1: 네.
0: 이제 마지막은 이제 고령사회 되니까 사실은 저희 몸이 진화적으로는 지금 한 50이 넘으면은 다 어디가 좀 아프게 돼 있어요.
1: 그렇습니다.
0: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저는 진화라는 개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러면 종교계에 계신 분한테 욕을 되게 많이 하는데 너무 네. 엄연한 이거는 과학적인 사실이니까
1: 네.
0: 이제 인류가 갑자기 수명이 길어졌거든요. 그럼 이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1: 네.
0: 특히 이제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무릎이나 목이나 허리는 이거는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다 병으로 간주를 병으로 생각을 한 좀 애매하죠. 아픈데 엄연히 아프고 못 걷고 하는데 그래서 어디까지 병으로 해야 할지 뭐 그걸 떠나서 심지어는 뭐 그 미국에서 피부과 의사가 이제 주름도 병이라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으니
1: 네.
0: 노화와 질병의 경계도 굉장히 좀 애매해지고 있는데 사실은 나이가 드셔서 오는 많은 문제들은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1: 네.
0: 네.
1: 아 요즘에는 노안도 안약으로 해결하겠다고 하고
0: 수술하죠. 노안을.
1: 수술도 예, 하고 예. 그리고 뭐 젊어지는 주사도 맞겠다고 하고
0: 네, 네.
1: 심지어는 피도 젊은 피로 이렇게 한번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0: 예,
1: 많은 분들이
0: 네.
1: 점점 더 그런 걸 원하는 쪽으로 환자가 되시는 것 같아요.
0: 그 참 이게 무서운 점이죠.
1: 그렇습니다. 책에 다섯 개 장이 있습니다. 청년에서 시작해서 과잉 진단 그리고 노화 그리고 낫지 않는 병과 살아가는 법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의료 제도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각 장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0: 네, 이제 1장이 청년을 네. 환자로 만드는 사회인데
1: 네.
0: 이제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몸에는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잘 못 잔다든지 불안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알 수 없는 통증이 오는 그런 많은 젊은이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1: 네.
0: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요.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 니네 부모들은 너보다 더 오래 일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건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게 우리 부모님들은 오래 일해도 그 일하면 열심히 일하면 집도 사고
1: 네.
0: 가족도 이렇게 다 건사를 할 수가 있었는데
1: 네.
0: 요즘 젊은이들은 그 오래 일해도 그게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1: 네.
0: 그래서 장시간 노동하다 보면 건강은 뭐 여러 가지로 또 해치게 되는
1: 네.
0: 청년을 아프게 만드는 사회가 됐다는 게 참 문제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1: 네.
0: 이제 두 번째 장은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와서 이게 알 필요도 없는 거를 다 가지고 와서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지 어떻게 당신이 아냐 이게 이상이 있다는데 의사의
1: 네.
0: 말보다 검사가 더 중요한
1: 네.
0: 이제 이런 세태가 있습니다.
1: 그럼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검사하시잖아요.
0: 이제 뭐 저처럼 검사 많이 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1: 네.
0: 만나서 만족이 안 되시면 또 검사를 뭐 이게 진짜 이상 그 검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의료는 확률이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을 때 이분은 뭐 큰 심각한 문제일 확률이 굉장히 낮죠. 근데 그 확률이 0이 아니에요.
1: 그러면은
0: 그러니까
1: 있는 거죠. 그렇죠.
0: 그 아주 작은 확률이라도 내가 못 견디겠으면은 너 잘못되면은 책임질 거야. 뭐 이러면은 끝까지 검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 네.
0: 뭐 검사하면 할수록 이상이 나오.

0: 오죠. 그래서
1: 검사가 너무 발달해서 그것도 좀 문제.
0: 그렇죠. 그래서 네. 환자가 되는 네. 그런 경우고 네. 이제 3장은 말씀드린 대로 어디까지가 노화이고 어디까지가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인지가 굉장히 애매해지는 고령사회 이런 문제점들 네. 얘기하고 싶었고요. 4장은 낫지 않는 병과 살아가기인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병이 낫지를 않아요. 관리를 네, 네. 하고 약을 네, 먹고 네. 하는 건데 우리 그 환자분들이 오해가 완치를 굉장히 원하십니다. 아, 완치 뭐 좋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만성질환 관리를 해야 하는 병인데도 불구하고 이 병을 낫게 하겠다는 신념으로 이제 병원에서는 시덥지 않은 소리를 하니까 문을 박차고 나가서 이제 여러 이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많은 재산을 탕진을 하시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몸에 병은 생기게 돼 있고 생기는 대부분의 병은 뭐 깨끗이 낫지는 않는다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좀 사랑하면서 네. 만족하며 살아갈지 그 이야기 하고 싶었고요.
1: 네.
0: 이제 마지막 장은 제가 의료제도 이야기를 조금 썼는데 네. 의료제도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아, 대부분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내가 왜 알아야 해? 알고 싶지 않아 그러시는 거거든요.
1: 네.
0: 또 지금 우리나라 의료가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분들도 많아요. 이만 하면 잘하고 있다. 그런 면도 있고 효율적이고. 근데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이걸 알아야지 고칠 네.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의료는 저는 복합 생태계라는 얘기를 하는데
1: 네.
0: 정말 이게 변수가 많아요.
1: 네.
0: 그래서 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아주 근시안적으로 뭐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딱 찍었을 때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진단이 될 수 있는 거죠.
1: 그렇습니다.
0: 이제 그 얘기를 좀 쉽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마지막 장을 넣었어요.
1: 제가 느낄 때 이렇게 느껴져요. 인체도 뭐 예를 들면 어디 하나가 고장이라 그래서 그거 하나 나사를 바꿔 끼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0: 이제 간단한 이제 병은 뭐 이제 그럴 수가 있지만
1: 네네.
0: 네. 근데 네. 우리 몸은 안 그래요.
1: 그렇죠. 다 연결이 된 것처럼 의료도 생태계라서
0: 네.
1: 의료제도 하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딱 바꾼다 그래서 이게 깨끗하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0: 네.
1: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0: 네.
1: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이제 작가님 목소리로 책의 내용을 좀 들어볼 텐데요. 제1장 청년을 환자로 만드는 사회 가운데 온몸이 아파요.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려던 고립 은둔 청년의 이야기 중 일부를 들어보겠습니다.
0: 전신이 다 아프다고 하셨네요. 그런지 얼마나 되셨나요? 오래됐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요. 어떻게 아프신가요? 어깨랑 팔이 저리고 뻣뻣하고 허리에서 다리까지 다 아파요. 일하는데 지장은 없으세요? 저 일 못해요. 다른 병원에서 검사나 치료를 받아보았나요? 네, 그런데 검사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대요. 약도 먹고 물리치료, 통증주사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럼 진통제를 먹으면 좀 덜 아파요? 아니요, 똑같아요. 안 써본 약이 없어요. 약이 하도 안 들으니까 이전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써야 한다길래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병원 바꾼 거예요. 자, 이 환자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기로 합니다. 우리는 서열이 어떠어떠하다 하는 말을 종종 듣는데 동물의 왕국에서나 통할 법한 힘의 논리가 인간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참으로 잔인한 말입니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이 환자는 소위 서열이 낮은 사람에 속했고 학창시절에 서열이 높은 인간들로부터 크고 작은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뭐 당연한 일이지만 대인관계가 점점 두려워졌고 외출도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진단은 전단계 고립 은둔 청년입니다. 그래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병원을 찾는 일 정도는 하고 있으니 전단계라고 부릅니다.
1: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 그 고립 은둔 청년을 만나

0: 기도 했었고 그 얘기들을 좀 다루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대화가 생생하네요. 그 어떤 얘기를 더 나누셨나요? 이전 단계 고립 은둔 청년 이 진단하시기 전에.
1: 저는 이제 환자를 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환자
0: 네.
1: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어떻게 보그그 글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0: 네.
1: 환자의 표정, 들어올 때그 몸짓
0: 네.
1: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요즘 젊은이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반 정신과 의사처럼 아, 이분은 이런 불안이나 이런 정서가 있겠구나 하는 게딱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앉혀놓고 이렇게 진찰을 하다 보면은 위생상의 문제,
0: 네.
1: 귀 속이 하얗게 귀지가 덮여 있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머리를 안 감아서 이제 이런 떡이져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이제 보이잖아요. 하루에 외출을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 그거부터 물어보는데 이제 집에 안 나간다는 얘기를 하면서부터 이제 진단으로 가까이 가는 거죠. 심지어는 누워 있는 시간이 뭐 20시간에 가깝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그래서 환자 본인은 얼마나 힘들고 또 가족도 힘들고 하시겠죠. 예.
0: 이런 통증,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검사로 알수 있는 게 아닌 거고, 보셔야 알수 있는 거잖아요.
1: 이제 그 통증 한세 가지 정도 나누는데
0: 네.
1: 좀 염증이 심하거나 뭐 다쳤거나 할때 오는 진짜 이제 그 신체
0: 상해서,
1: 손상해요.
0: 네네.
1: 통증 있고 신경 손상해요. 신경통이 있고 이거 두 가지는 그래도 약이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제3의 통증에 이렇게 중추신경 뇌에서 오는 문제에서 온몸이 아프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약으로 안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뇌가 이렇게 통증이 있을 때 이걸 다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작용도 있는데 이렇게 정신적인 혼란이 심할 때는 그게 잘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아픕니다.
0: 아까 그책 내용에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건 우리 인간들이 어느 순간부터 서열이 인간 세계에도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책에 말씀하셨잖아요. 원래는 동물 세계에 있었던 서열.
1: 서열은 사실 인간 역사상 항상 있었고,
0: 근데
1: 예.
0: 지금은 너무나 그걸 약간 돈, 뭐 이런 걸로 서열을
1: 점점
0: 나누는 게.
1: 서열이 변질되는 과정에 또 있죠.
0: 네.
1: 근데 뭐 서열은 저는 인류 역사상 항상 있었다고는 생각하는데, 요즘은 이제 서열은 좀 어린 친구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민주사회가 되면서 다들 이제 인권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들어가 보면 학교에서부터가
0: 그렇지가 않죠.
1: 괴롭힘이 그냥
0: 네.
1: 창궐하는 이런 문제가 있죠. 예.
0: 이런 어려움을 겪는 다른 청년 사례도 좀 있나요? 몇개 들어볼까요?
1: 네, 이제 여성들은 불안장애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0: 네.
1: 특히 이제
0: 진짜
1: 아까
0: 많습니다.
1: 말씀드린 경우는 남자분의 경우인데 여자분들은 젊은 여성들은 정말 불안 장애들이 많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섬유근통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병이 있는데 몸이 전신이 다 아프고 불면증이 있고 통증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해요. 이렇게 만지면은 막 아파해요. 실제로 아무 염증이나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이 섬유근통이 생기면은 또 아주 또 이게 어렵습니다. 이제 섬유근통이 약이 진짜 안 듣거든요. 이제 불면증이 키기 때문에 잠을 잘 주무시라는데 잠이라는 게 자고 싶으면 더안 와요, 잠.
0: 네.
1: 그래서 잠을 잘 자야 한다는 얘기가 공염불처럼 들리는데 그렇다고 수면제를 쓰면은 이거는 또 습관성이 생기고 그래서 좋지가 않아서 이것도 역시 저는 이를 줄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수면장애.
0: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딱이 지금 우리가 어떤 질병이라고 하지 않는데도 통증이 계속해서 있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청년들의 몸과 마음이 이렇게 아파지는 걸 보면 우리 사회가 좀 어때야 될까요? 약보다 먼저 뭐가 필요한 걸까요? 잠, 뭐 아니면 좀 마음의 평안?
1: 네. 저는 비정규직 문제, 고용 불안정 문제.
0: 네.
1: 그리고 이게 청년들의 병은 정말 전적으로 저는 사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고용 불안정과 장시간 노동의 문제. 이거를 그냥 놔두고서 뭐 어떤 약이나 어떤 그 방법을 제시를 하는 게 너무나 이게

0: 약한 솔루션이 될 것 같아서 참 안타깝거든요.
1: 네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우선은 병원에서 도움을 크게 못 준다는 거를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1: 네네.
0: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병원에서 잘 안 되면 저기를 돌아다니고 저기 여기 네. 돌아다니다 보면은 지금 그 진짜 마약성 진통제라는 말이 이 뭐 그 처방한 사람이 이 사람 중독 만들고 싶어서 처방한 거 아니에요. 너무 약이 안 듣고 환자는 힘들어하니까 그러면 이거라도 한번 하는데
1: 네.
0: 이게 마약성 진통제 무서운 게 이렇게 뭐 이제 그게 써야 할 때가 있어요. 써야 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막 정신적인 혼란이 있는 사람한테 쓰면은 중독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1: 네.
0: 예. 그래서 우선은 이런 경우에 저는 솔직히 환자분한테 얘기해요. 병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 다는 것부터 인정하고
1: 네.
0: 들어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1: 책의 두 번째 장 제목은 왜 내가 환자가 아닌지 설명하시오. 1장은 환자지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건데 2장은 환자가 아닌데 자꾸 환자다라고 하는 거죠.
0: 이제 저는 류마티스 내과니까 네. 관절염을 진료하는 입장이어서 뭐 매일같이 이런 분들이 한 분 정도는 있어요.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 나왔다고 오셔요. 이제 건강검진에서 그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양성이라고 말을 들은 순간부터 이제 손가락이 아프기 시작한
1: 거죠.
0: 그런데 네. 이제 여자분들이 40이 넘으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손가락이 좀 소소하게 아프시거든요.
1: 저 벌써 관절염 있거든요.
0: 예. 네. 예, 퇴행성 관절염 네. 다 있으세요.
1: 네.
0: 근데 이 무서운 게 이 검사가 이상 있다 그러면 그날부터 더 아프기 시작하는
1: 네네.
0: 거거든요. 이게
1: 네.
0: 바로 괜찮은데 그냥 넘어가도 되는 통증인데도 불구하고 환자를 만드는 그런 대표적인 그 기전 중에 하나예요.
1: 네. 실제로 대학병원까지 찾아오는 분들 중에 괜찮은 분들이 그러니까 꽤 계신 거죠.
0: 그렇죠. 이게 검진에서 이상 소견 나온 거 들고 오시는 분 중에 진짜 뭐 류마티스 관절염인 분은 거의 없었어요. 아니 거의가 아니라 하나도 없었어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이제 건강검진의 자꾸 이제 문제점을 얘기를 하다 보니, 허와실 얘기를 하다 보니, 막, 또 오해도 많이 사는데, 건강검진, 저는 이제 국가검진 정도는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1: 네.
0: 요즘은 굉장히 막 몇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이 호텔 같은 검진센터에서 막 이제 몸을 한번 이렇게 돌리고 나오시잖아요. 아니, 그거 하면 장사가 없습니다. 다 이상 있죠. 그래서
1: 네.
0: 이런 경우는 저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1: 네.
0: 또 이제 그러면은 굉장히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 그렇죠.
0: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닌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 비판을 하시고
1: 그렇죠.
0: 또 이제 실제로 암에 걸렸던 분들이 내가 그걸 조기 검진을 못해서 얼마나 손해를 받는지 아느냐 이제 비판을 하시는데 그건 조금 이제 얘기가 깁니다. 근데 어쨌든 건강검진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한 우리 건강을 지켜준 건 아닐 수 있다는 얘기 하고 싶어요.
1: 선생님, 수치 자체가 모든 걸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0: 수치요?
1: 숫자.
0: 수치. 예.
1: 네, 수치. 뭐 이게 수치가 얼마니까 너 조금 위험하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검사라는 거는.
0: 그렇죠.
1: 네.
0: 검사에서 그런데 이제 이 우리 몸이 굉장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어떤 뭐 피수치를 했을 때 이게 이렇게 범위 안에서 움직여요. 그런데
1: 네네.
0: 이제 이게 높으면 이상, 낮으면 정상이라고 했을 때 정상과 이상 경계가 모호하다는
1: 그렇죠.
0: 거죠. 예.
1: 네.
0: 그래서 임의적으로 어디 기준을 놨는데 이거보다 조금 높으면 이상은 이상인데 정말 의미 있는 이상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전문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0: 예. 그 수치만 보면 정말 그 제 친구들도 그러고 피검사 요즘 다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1: 네.
0: 5만 병이 다 걸린 것 같다고. 빨간색이
1: 네.
0: 너무 많다.
1: 네.
0: 그런데 괜찮은 거라고 얘기해주는
1: 네.
0: 일이 많습니다.
1: 이제 정말 친구분들이 자주 찾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를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이 좀 어때야 될까요? 전 때로는 이런 결과의 그 숫자들을 정해놓은 거는 제약회사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약회사가 어느 정도 숫자 이상의 약 먹으세요. 이러면 또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고 막 이럴 것 같거든요.

0: 저도 좀 고민하는 게 최근에 이제 고지혈증 기준이 더 낮아졌어요. 미국 학교에서 이제 정했는데 더 낮아져서 이제 제환자들 다 약을 먹여야 하는 이런 지경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그것도 약을 팔려고 한다. 그 마음이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 데이터가 다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고지혈증 수치가 70 이상이면 약 먹어야 한다. 그러면은 70 이하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70 이상인 사람이 분명히 조금은 손해가 더 있는 거예요. 심혈관 질환이 생길 손해가. 이런 다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참 저도 지금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이 수치를 보면은 이제 환자들 다약 먹여야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거를 설명해야 하나? 그리고 그뭐 위험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참 근데 좀 무서운 게 만약에 이분 약을 안 줬잖아요. 근데 이분이 불행하게 심근경색이 생겼어. 그러면 당신이 약을 안 줘서 그랬다. 이렇게 하면은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매일 걱정하고 뭐 이렇게 하여간 기준이 낮아졌다 그러면 또 이제 고민이 많아지고 있어요.
1: 근데 그런 것들을 환자가, 그러니까 물론 의사 선생님의 조언 또 의사 선생님의 처방,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환자도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약간 내가 요 정도인데 약을 먹을까 말까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어떤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어떤 결과가 생길 때 이게 좀 나의 선택도 있었다는 걸좀 받아들이고 이러면 어떨까요?
0: 아, 그렇게 저는 권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여자분이고 담배도 안 피고 혈압도 안 높은데 고지혈증만 있으면은 리스크가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설명하고 그거를 보고 이제 공통의 결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약을 안 먹고 좀 버텨보시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의료 현장에서 그게 안 되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있는 거기는 해요.
1: 음악을 한곡 듣고 이 복잡한 얘기를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공명의 치유의 숲.

공명의 치유의 숲 들으셨습니다. 지혜롭게 아플 줄 아는 법을 알려주는 책 가짜 환자를 쓰신 김현아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제3장 늙는 건가요? 아픈 건가요? 가운데 손 모양이 변해요. 이러고 살아야 하나요? 중에 일부를 들어보겠습니다.

0: 제 손 좀 보세요. 이렇게 갑자기 변했어요. 제 친구들 중에는 손이 이렇게 변한 애들이 없는데 나만 이래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 이건 손에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이고 지금 연세에 아주 드문 일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이렇게 손가락 마디에서 뼈가 튀어나오는 문제가 안 생기는 분들도 있지만 아무 이유 없이 생기는 분들도 많아요. 유전적인 성향도 조금은 있어서 여자 형제들이나 어머니 손 모양을 닮기도 하고요. 그러고 보니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손마디가 많이 변형이 되셨어요. 지금 이 문제로 따로 검사를 할 필요는 없으세요. 약도 필요하지 않고요. 아니, 그러면 못 고친다는 건가요? 내 손이 이렇게 계속 변형이 되는데 이대로 살라는 건가요?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환자들이 약을 먹어서 이런 변형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약을 안 먹는다고 해서 변형이 더 심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꼭 약을 쓸 필요는 없겠죠. 간간이 염증 반응이 심해질 때 통증을 잡아주고 좀 편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을 쓸 수는 있습니다. 마치 감기약을 먹으면 감기가 빨리 낫지는 않아도 좀 덜 힘들게 지나가는 것처럼 결국 의사 입장에서는 이럴 때 처방할 수 있는 약이 소염진통제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약들은 고령층의 경우 장기 복용을 하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약입니다.
1: 네, 그러니까 환자분은 난 불편하단 말이에요. 난 지금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이대로 그냥 살라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 많으신 거잖아요.
0: 네. 아유, 뭐 어때서 그러세요. 잘 사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답을 하는 수밖에는 없는데 또 환자분은 이제 손가락이 변하고 하니까 요즘 또 우리나라는 이렇게 외양 그리고 남에게 보이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못 받아들이시는 그런 경우거든요.
1: 선생님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아름다움은 기능하는 데 있다는 생각.
0: 네.
1: 그러니까 뭐 외양이 뭐 하얗고 뭐 길고 뭐 이거보다 사실은 기능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네. 볼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리고 진짜 아름다움은 기능하는 데 있지 그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사진처럼 안 움직이고 이쁘기만 한 건 사실 아름답지 않은 거잖아요.
0: 우리가 지금 아름다움의 기준을 아주 좁게 해서 어떤 그런 분야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렇죠. 그 타입에 딱 맞아야 하는 것이 아름답다 생각하는 거가 문제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 뭐 손가락은 뭐 어때야 하고 하는데 손 우리 할머니들 손 기억나시죠?
1: 네.
0: 손이
1: 네.
0: 그냥

0: 막 마디가 막 거의 호두만큼 자란 네. 그 손으로 다 가족들 먹여 살렸거든요. 네. 그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살라는 말씀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잘 사신다고 할머니 손 기억하시고 네. 계속 손 많이 쓰셔도 된다고. 저는 퇴행성 관절염 있는 환자한테 손 쓰지 말라고 말하는 의사들 굉장히 좀 싫어합니다.
1: 네네.
0: 여자들이 손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일고의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그런 네. 말을 해요.
1: 정말
0: 그냥 쓰시라고.
1: 생활이 돌아가는 건 네. 여자의 손이 네. 너무 많이 그렇죠. 필요합니다.
0: 네.
1: 그 치료가 그래도 좀 필요한 관절염이 있고 그리고 그냥 이제 좀 받아들여야 되는 관절 통증들이 있는 거, 물론 염증은 다 염증이지만 그런 게 있는 거죠, 선생님?
0: 이게 노화해서 오는 관절염은 그냥 다 받아들여야 한다 네. 생각하시고요. 다만 이제 너무 생활이 불편할 때
1: 네.
0: 못 걷겠다. 뭐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서 방법이 있나 보는 건데 이제 무릎 같은 경우 대표적인데 무릎 관절이 이제 못 쓰게 되면 굉장히 좀 그 힘들잖아요.
1: 네.
0: 근데 무릎은 인공관절이라고 하는 괜찮은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고관절
1: 네.
0: 같은 경우도 인공관절 하면은 좋아질 수가 있고요.
1: 네.
0: 근데 그런 경우 이외 뭐 마음에 안 드시겠죠. 인공관절 좋아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1: 네.
0: 그럴 때는 저는 이렇게 봐서 이렇게 필요하신 분은 그러니까 뭐 이 확실치도 않은 이런 약이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인공관절 수술 하시라고 저는 권하거든요.
1: 네.
0: 그런 근데 이제 그렇게 명확하게 답이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네.
1: 네. 요즘에는 그 예전에 비해서 좀 죽음에 대한 담론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나이 들면서 찾아오는 통증을 생각하는 그런 얘기들은 또 많이 안 하시고 무조건 병원에 가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0: 그 죽음이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건 그거는 다 동의하시잖아요.
1: 네, 네, 네.
0: 근데 이제 해결 안 되나요? 요즘은
1: 다 네, 된다는데 네. 뭐
0: 돌아가실 때 병원 오면 다 또 넘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1: 네.
0: 죽음 자체도 지금 죽음의 의료화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고요. 통증은 당연히 병원에서 잡아줘야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더 이상 아닌 이유가
1: 네.
0: 통증이 하다 진통제 몇 개 없어요. 쓰다 안 되면 마약성 진통제밖에 갈 수밖에
1: 네.
0: 없거든요. 저는 이제 요즘 이제 마약 문제들이 자꾸 불거지는데 통증을 마약으로 조절한다는 거 굉장히 좀 신중해야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우리나라 자살률이 1등인데 마약 청정국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예.
1: 네.
0: 그래서 통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일지 좀 좀 생각을 해야 하고요. 어떻게 보면 통증은 삶의 일부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거를 통증을 다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면은 더 곤란한 일들이 있거든요.
1: 때로는 예. 통증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잖아요.
0: 그렇죠. 예.
1: 네.
0: 예.
1: 근데 작가님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통증을 좀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하면은 약간 안 아파 보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0: 그렇죠.
1: 이럴 수도 있잖아요.
0: 예.
1: 근데 우리 작가님은 노화와 함께 통증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0: 저도 손 아파서 수술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1: 네.
0: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명확하게 약물 치료를 해야 하는 병들이 있습니다.
1: 이제
0: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나이 드셔서 생기는 관절염들은 또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게 막 아프다가 또 지나가요.
1: 어느 날 또 괜찮아요.
0: 네, 그러다 말다
1: 네.
0: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아픈 시기를 조금 넘길 수 있는 예, 그런 힘을 기르신다면 뭐 큰 손해 안 보고
1: 네.
0: 이제 사실 수 있을 거고 이게 저 지팡이 좀 집으시라고 그렇게 하는데 절대로 안 집으세요. 지팡이 집으시면 허리랑 무릎이랑
1: 도움을 받잖아요.
0: 네, 도움을 네. 받는데 아유 80이 되셔도 안 집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좀 젊은 분들이 집으세요. 그래서 이제 운동과 이런 어떤 지팡이 같은 보조도구 약보다 훨씬 낫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1: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0: 네.
1: 네. 왜냐하면 힘을 분산, 지팡이 하나로 더 분산시켜서
0: 네.
1: 우리 몸에 충격을 좀 덜 주면서
0: 네. 운동성을 조금 더 유지를 할 수가
1: 네네.
0: 있죠. 덜 아프니까 조금 더 걸을 수가 있고.
1: 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네요.
0: 네.
1: 그리고 또 이거 이제 아마 모든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좋은 병원.

0: 좋은 의사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약을 많이 안 주는 의사, 전 좋은 의사입니다. 이렇게
1: 네.
0: 말하고 싶지만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1: 이제 환자 한 사람 그 두고서 시간을 좀 길게 가지시는 선생님을 이제 보시는 게 좋은데
0: 네.
1: 거의 좀 없죠.
0: 네네.
1: 그 선생님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0: 네.
1: 제도적으로 환자를 많이 보게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우리나라 문제가 동네 병원에서 치료할 걸 대학병원 오시고요. 대학병원에서 치료할 건 빅4로 다 가시거든요.
0: 네.
1: 그렇게 되니까 이 시스템 왜곡이 해결이 안 되는
0: 네.
1: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병들은 동네 병원에서 다 관리가 돼요. 그래서 가까운 내 가까운 위치에 내가 이렇게 날 잘 아는 선생님이 한 분 정도 꼭 계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0: 네. 그 우리가 아프다 그러면 바로 병원 가는 게 아니라 좀 병원 가기 전에 내가 짧은 시간에 효율적인 진료를 얻기 위해서 환자가 좀 먼저 뭘 생각하고 가면 좋겠다. 이런
1: 네.
0: 거 있으세요?
1: 이제 어떤 분들은 너무 그냥 바로 뭐 나 그저께부터 아팠어요. 그러고
0: 네.
1: 오시는 분도 있고
0: 네네네.
1: 적어도 관절에 있어서만큼은 한 한 달 정도 묵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수술 했다는데 이게 손이 한 6개월 정도 거의 마비 상태였거든요.
0: 근데 그걸
1: 나을 줄 알았어요.
0: 6개월이 갖고 계셨어요.
1: 자연 치유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 건데 관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달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퇴행성이면은 한 달 정도 지나면 대부분 그냥 저절로 좋아지기도 하고
0: 네.
1: 그래서 너무 이제 병원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거 걱정 많이 하시는데 적어도 관절에 있어서는 그렇고요.
0: 네. 네. 시간이 부족해서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 시간
1: 네.
0: 때문에 그 이 책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 작가님이 가장 전하고 싶었던 얘기 요거 좀 해주세요.
1: 이제 완벽한 인생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0: 없죠.
1: 그러니까 완벽한 건강도 없고요.
0: 네.
1: 완벽한 몸이라는 건 없습니다. 어디가 이제 나이 드시면서 어딘가가 조금씩 다 불편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데 이거를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시면 결국 의사가 하는 중요한 역할이 내 몸을 어떻게 하면은 내 몸을 가지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이거를 찾아드리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제 살다 보면 어딘가 병이 나게 돼 있지만 큰 병은 대부분은 아니고 불편해도 그렇게
0: 네.
1: 만족하고 사시는 법을 배우신다면 행복하실 것 같아요.
0: 네. 사실 어디 아프다가도 또 어느 날 컨디션이 좋을 땐 또 괜찮아요.
1: 그렇죠. 우리 몸은 기복이 있고요.
0: 네.
1: 파도타기가 항상 있습니다.
0: 네. 근데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짧게. 좀 오해하시는 분들 있으실까 봐. 뭐 이런 오해 좀 하지 마세요. 뭐 이런 말씀 할 거 있으세요?
1: 네. 그 네. 책을 홍보하려고 나왔잖아요.
0: 네.
1: 근데 뭐 책은 안 읽으셔도 뭐 어쩔 수 없지만 유튜브 20분짜리 동영상만 보는 것도 사실 굉장히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0: 있어요.
1: 그것도 안 보시고 그 앞에 썸네일만 보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0: 네.
1: 제가 손 수술했다니까 넌 병원 가지 말라고 그러고 손 수술했냐 그런 얘기해서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유튜브도 뭐 좋지만 뭐 꼭 제 책이 아니더라도 이제 책을 읽으시면서 이런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는 걸 저는 좀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0: 네. 지금까지 가짜 환자 책을 내고 우리에게 좋은 얘기를 들려주신 김현아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주항의 대금 연주 라이프 흐르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건강한 몸이라는 건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어디에도 없는 건지도 모릅니다. 조금 불편한 데가 있어도 그런 대로 만족하며 사는 거 그게 오히려 더 건강한 삶에 가깝다는 얘기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네요. 오늘 이 시간이 나이 들어가는 우리의 몸을 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 또 함께 걸어요.

매년 9월 셋째 토요일인 오늘은 청년의 권리 보장과 발전을 위해 약속된 청년의 날입니다. 청년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면 어쩐지 거창한 기대나 눈부신 열정 같은 말들이 먼저 따라붙곤 하죠. 하지만 실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하루는 막막한 내일을 견디고 저마다의 짐을 지고 묵묵히 제자리를 지켜내는 시간의 연속일지도 몰라요. 화려한 포장보다는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살아내는 그 걸음 자체가 이미 충분히 장하고 값진 것일 텐데요. 결과를 당장 장담할 수는 없어도 나만의 기준과 속도대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의 오늘을 마음 깊이 응원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홍윤진의 가야금 연주로 하늘을 날다. 이 곡으로 오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청춘이라는 단어가 주는 로망에 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은 게 사실이죠. 학업과 취업, 주거와 내일에 대한 고민이라는 숙제 앞에서 때로는 밤잠을 설치는 날도 많았을 텐데요. 청년의 날이라는 특별한 이름표가 붙은 오늘 역시 정작 그 시간을 지나보내는 이들에게는 그저 묵묵히 버텨내야 하는 고단한 하루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단단하고 커다란 나무도요, 시작은 여린 싹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지금 겪는 서툼, 불안이야말로 내 삶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다는 가장 솔직한 모습이겠죠. 꼭 눈부신 성과를 당장 이뤄내지 않더라도 오늘 내 몫의 삶을 묵묵히 살아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훌륭하게 자신만의 푸른 계절을 지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너무나 뻔한 말이지만 내가 청년이던 시절에도 귀에 잘 안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청춘은 청년은 눈부시다고 또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으니 힘을 내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네요. 박인혜의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청춘가 전해드릴게요.

박인혜의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청춘가 전해드렸습니다.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청춘이라는 그 시기가 어쩌면 가장 빛나는 시기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힘을 내봐라.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좋은 글 그리고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오늘도 힐링하는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광임의 풍경에서 피어난 말들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릴게요. 스마트폰으로 자연이나 사물을 찍은 뒤에 사진과 함께 짧은 시를 덧붙여 소통하는 하나의 문학 장르를 디카시라고 하는데요. 디카시의 매력에 관한 이야기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2부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은 21세기 KBS FM 시리즈 22집 김희조 작품집 만나보겠습니다. Run, Len.

런 다음 곡으로 준비했어요. 달리기에 빗대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불안감과 현실에 쫓기는 청춘의 희로애락을 표현한 곡입니다. 그루브 앤디의 연주로 만나보시죠.

그루브 앤디의 연주였어요. 런, 렌, 런 듣고 오셨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청취하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요. 먼저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편하게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천년고장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 멋과 정신 그리고 아름다움을 예찬한 노래 전해드립니다. 국악예술단 고창의 노래와 연주로 새천년의 비상 만나보시죠.

쉼, 그리고 한옥 찾지. 세상이 준 상처는 마음으로 치유해야 한다. 디카시를 쓰는 일은 세상으로부터 상처입은 나를 치유하며 동시에 내 상처가 세계에 상처내는 일을 멈추게 하는 일이다. 디카시 창작은 다른 무엇보다 세상의 모든 것과 마음으로 만나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흔히 누구나 디카시를 쓸 수는 있지만 좋은 디카시를 쓰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한다. 사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글을 쓰고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디카시 창작을 할 수 있다. 디카시의 가장 큰 매력 요소는 접근성이 수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진과 문장이 융합하여 전혀 새로운 시적인 어떤 세계를 완성하는 일은 결코 쉽지만은 않다. 이 지점이 바로 디카시가 예술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디카시를 쓰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있다. 일상의 사물을 보는 눈이 새로워진다. 내 삶의 범주에 있었으나 무심했던 사물들이 재발견되거나

새로운 모습을 하고 뜻밖의 언어가 되어 찾아온다. 그때 느끼는 즐거움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롭다. 훌륭한 사진은 그 자체만으로도 예술이 될 수 있다. 디카 씨가 요구하는 것은 예술 사진이나 시가 아니라 사진과 문자 기호 사이에 깊고 행복한 반응이다. 이런 점에서 디카 씨는 사진과 문자 기호 양쪽에서 배타적 완결성을 거부하는 매우 창의적이고 독특한 장르다.

디카시를 쓰는 일은 자기소개서를 쓰는 일과 같다. 내게 무의미하고 지루하게 느껴지던 것들이 디카시를 쓰게 되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일상에서 만나는 사물들이 제각각의 모습으로 내게 말을 걸어오고 나는 그것들을 찍고 기록하는 재미에 빠진다. 디카시를 쓰기 전에는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도 있다고 생각했으나 디카시를 쓰게 된 후로는 그것들도 필연적인 존재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내가 디카시를 쓰기 위해 그것들과 수시로 만나면서 세상은 꼭 있어야 할 존재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것이니. 그렇지 않고서야 가령 거미줄에 걸린 누런 나뭇잎에 골몰할 이유가 있겠는가. 내가 우주의 한쪽을 복사하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교감이 퍼즐 조각 같은 나를 엮어나갈 힘을 갖게 한다. 그러니 디카시를 쓰지 않을 때와 쓰게 된 후의 나는 다르다. 사물을 보는 눈이 변하게 되고 관점이 변하게 되니 사유가 깊어지고 언어 운용 능력이 달라진다. 그만큼 나를 잘 그릴 수 있게 된다. 멋진 자소서는 그렇게 써진다.

박경훈 작곡의 가을의 일기 전해드렸어요. 바빴던 여름을 마무리하고 휴식의 여유로움을 꿈꾸는 가을의 서정성을 뉴에이지풍으로 그린 곡인데요. 우수어린 선율과 여운을 담은 애잔함이 느껴지셨나요? 박경훈의 피아노, 김문주의 25현 가야금 연주로 듣고 왔습니다. 쉼 그리고 한옥찻집. 오늘은 최광임의 풍경에서 피어난 말들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는데요. 디카시라는 말, 듣기만 해도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디지털 카메라나 주머니 속 스마트폰으로 일상의 풍경을 한 컷 찍고 그 아래 나만의 시적 문장을 몇 줄 덧붙이는 새로운 예술 장르인데요. 거창한 카메라나 까다로운 문장 실력이 없어도 누구나 쉽고 자유롭게 마음을 담아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최광임 시인의 디카시 해설집, 풍경에서 피어난 말들은 전문 시인부터 보통 이웃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써내려간 80편의 디카시와 해설을 한데 엮은 책이에요. 저자인 최광임 시인은 중고등학교 교과서와

낙엽 한 장이나 거미줄을 지그시 바라보고 카메라로 담아내는 그 시간들. 그 찰나가 어쩌면 지친 우리의 마음을 달래고 또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 산책길에는 주머니 속 스마트폰 슬쩍 꺼내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작은 풍경 하나를 마음 깊이 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쉼 그리고 한옥찻집, 오늘은 최광임의 풍경에서 피어난 말들과 함께했습니다. 고즈넉한 정원의 풍경을 담은 곡, 다음 곡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바람에 실려 반가운 소식이 올 것만 같은 설렘, 달빛 아래 고요히 숨쉬는 우리 음악, 만나보시죠. 이유경의 노래로 여성 정가를 위한 오래된 정원 전해드려요.

탁계석의 시를 안현정이 작곡한 여성 정가를 위한 오래된 정원 듣고 오셨어요. 이유경의 노래, 홍세린의 가야금 연주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하루, 1부 끝곡은 풍경이 있는 소리의 연주인데요. 시가 있는 풍경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짙은 초록빛 녹음은 가을빛으로 물들고 바람 끝엔 선선한 싱그러움이 스며들고 높아진 하늘은 파란 빛깔로 더욱 깊어집니다. 강렬한 원색의 여름빛이 가을을 만나 또 다른 표정으로 피어나는 계절. 노래도 그렇습니다. 계절이 새로운 색으로 물들듯 익숙한 선율은 또 다른 악기와 만나서 친근하면서도 아름다운 감성을 빚어냅니다. 파피아니스트 신지호의 아리랑. 한 폭의 수채화를 닮은 그 감성의 선율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우리의 9월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파피아니스트 신지호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2부 첫 곡으로 옹해야 전해드렸어요. 서진실의 피처링 날다의 연주였는데요. 새롭게 다시 나아가보자는 외침을 담은 곡이었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하루, 토요일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잠시 후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21세기 KBS FM 시리즈 22집, 김희조 작품집 만나볼게요. 양방언 외 여러분의 연주인데요. 프론티어 감상하겠습니다.

양방언 외 여러분의 연주였어요. 프론티어 감상하셨습니다. 아시아 최대 스포츠 축제죠. 제20회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드디어 오늘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의 파로마 미주오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10월 4일까지 아시아 45개국에서 모인 선수들이 뜨거운 열전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이번 대회는요, 대형 경기장을 무리해서 새로 짓기보다 기존의 체육시설과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사용하는 실용적인 지자체 공동 개최 방식으로 치러진다고 해요. 대회를 치르는 방식은 한결 가볍고 스마트해졌지만 그 무대 위를 누빌 우리 태극전사들이 흘린 땀방울의 무게만큼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은요, 역대 최다인 41개 종목에 1,052명의 선수단이 출전하게 되는데요. 전통의 효자 종목이죠. 양궁과 펜싱, 태권도는 물론이고 수영, 배드민턴, 그리고 젊은 감각이 가득한 e스포츠와 브레이킹까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무대 위에서 선수들의 반가운 도전도 기다리고 있어요. 흔히 선수들이 흘리는 땀방울에는 색깔이 없다는 말을 하곤 하죠. 금빛, 은빛이라는 메달의 결과로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우리 선수들이 견뎌온 그간의 시간들이 오롯이 빛나기 때문일 거예요. 인기 종목, 비인기 종목 가릴 것 없이 승패를 뛰어넘어서 우리 선수들에게 응원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수들의 부상 없는 선전을 마음 깊이 바라면서 열심히 응원해봐야겠어요. 누모리의 노래와 연주로 응원가 전해드려요.

토요일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으로 꾸며집니다. 오늘 만나볼 음반은 21세기 KBS FM 시리즈 22집 김희조 작품집입니다. 작곡가이자 편곡가, 지휘자였던 춘봉 김희조. 그는 국악과 서양음악의 경계를 넘나들며 현대 국악관현악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입니다. 학창시절 피아노와 바이올린, 작곡을 익힌 뒤 해방 후 연주자로 출발했는데요. 육군 군악대장과 KBS 스몰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거쳐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과 국립가무단에서 지휘와 작편곡을 맡으며 평생을 음악에 헌신했죠. 특히 서양의 관현악 기법을 바탕으로 우리 고유의 선율과 장단을 접목하는 데 뛰어났습니다. 군가와 군악대 행진곡을 한국화하고 서양악기와 국악기의 동등한 합주 구조를 정착시켰으며 판소리와 관현악의 입체적인 결합을 시도한 선구자였는데요. 국악 관현악뿐만 아니라 영화음악 60여 편, 뮤지컬과 무용음악, 그리고 1988년 서울올림픽 마스게임 음악에 이르기까지 우리 소리가 쓰일 수 있는 영토를 장르 경계 없이 확충해낸 작곡가입니다. 김희조 작품집에 수록된 6곡 가운데 오늘은 먼저 3곡 차례로 들어볼 텐데요. 첫 곡은 1987년에 발표된 김희조 작곡의 합주곡 3번입니다. 김희조의 합주곡들은 모두 단악장 구조 안에서 다채로운 리듬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인데요. 곡이 시작되면 대금과 양금이 잔잔하게 서주를 열고 이어 피리가 주요 선율을 제시합니다. 이 선율은 경쾌한 굿거리 장단으로 이어져 가야금과 관현악 전체로 풍성하게 퍼져나가는데요. 곡의 중간부에서는 양금과 타령 장단이 만나 가락을 빚어내고 이후 타악기들이 만드는 잦음모리의 호방한 리듬을 지나 마당놀이라는 부제가 붙은 후반부로 진입합니다. 태평소와 능계타령이 절정의 흥취를 이끌어낸 뒤 다시 피리의 주제 선율과 관현악의 웅장한 여운으로 마감되는 곡이죠.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합주곡 3번 감상해 보시죠. 12분여의 호흡입니다.

1987년 작품인데요. 지금 들어도 손색이 없죠. 정교한 악기 간의 대위법과 장단의 다채로운 변주가 어우러진 김희조 작곡의 합주곡 3번.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어요. 하나의 음반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은 김희조 작품집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김희조 편곡의 심청가 중 범피 중류입니다. 판소리 심청가 가운데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에 몸이 팔려 선인들을 따라가는 광경을 묘사한 눈대목인데요. 느린 진양조 장단의 위로 흐르는 계면조 선율이 작별을 앞둔 심청의 비장한 심정을 짙게 담아냅니다. 김희조는 수공가와 심청가의 소리 대목을 관현악과 결합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시도했는데요. 북 하나에 의존하던 전통 소리판의 구조를 넘어서 장대한 관현악 반주를 더함으로써 배가 바다 위로 떠가는 아득한 정경과 망망대해의 공간감을 한층 입체적이고 웅장하게 시각화해냅니다. 안숙선 명창의 소리와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판소리 심청가 가운데 범피 중류 감상하시죠. 구부녀의 호흡입니다.

또 배절을 기고 못하고 놀지 대천마라 한 거군 내 도둑이 읽고 나도 근저 경청 절끈하게 키 빠지고 바람 불자 허간 게 자자해진 날 갈 길을

안숙선 명창의 묵직한 곡력과 관연하게 장대한 울림이 조화를 이룬 심청가 가운데 범피 중류 감상하셨어요. 오늘 토요일 한 장의 음반 끝으로 감상하실 곡은 1988년에 작곡된 플루트 독주와 국악 합주를 위한 무용 환상곡입니다. 서양의 대표적인 목관악기인 플루트와 우리 국악 관현악이 만나 색다른 조화를 이루는 곡인데요. 환상 속에서 펼쳐지는 춤사위를 묘사하고 있어요. 플루트의 잔잔한 독주로 시작된 서주는 굿거리 장단과 자진몰이 장단을 거치며 호방하고 역동적인 무곡풍의 가락으로 발전하는데요. 동양과 서양 악기가 서로 장단을 주고받으며 점차 고조되는 흥을 세련된 어법으로 풀어냅니다. 플루티스트 오신정의 연주와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플루트 독주와 국악 합주를 위한 무용 환상곡 감상하시죠. 8분여의 호흡이에요.

플루트의 투명한 음색과 국악관현악의 장단이 조화를 이룬 플루트 독주와 국악 합주를 위한 무용 환상곡 듣고 오셨어요. 오신정의 플루트, KBS 국악관현악단의 관현악 연주였습니다. 작곡가 김희조는 우리 전통음악이 지닌 민속적 성음과 또 서양음악의 논리적인 구조를 결합해서 창작 국악관현악이라는 장르의 명확한 양식을 정립한 음악가였어요. 치밀한 악곡 구조 안에서도 우리 가락 특유의 멋과 장단의 생동감을 잃지 않았던 그의 작품들은 오늘날 국악관현악이 지닌 풍성한 표현력에 든든한 바탕이 되어주고 있죠. 내일 일요일 이 시간에는 KBS FM 시리즈 김희조 작품집 두 번째 시간으로 안숙선 명창의 소리로 듣는 심청가중 황성 가는 길, 산조 주제에 의한 합주곡, 그리고 남도 민속 선율을 담아낸 술비 소리까지 감상해 볼게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 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은 21세기 KBS FM 시리즈 22집 김희조 작품집과 함께했습니다.

추석이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어요. 가을의 한가운데로 들어서는 추분도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맘때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택배 현장과 골판지 공장이래요. 택배 상자를 만드는 골판지 공장들이 쉴 틈 없이 가동된다는데요. 올해 추석에 하루 택배 물량만 평소보다 무려 90만 박스나 더 늘어난다고 하네요. 사실 택배 상자 도착 알림만 떠도 괜히 설레잖아요. 명절을 앞두고 마음은 바빠지고 챙길 것도 수두룩하지만 택배를 기다리는 마음처럼 기분 좋은 설렘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시간을 떠올려보는 경쾌한 시간 보내시기 바랄게요. 음악이 흐르는 하루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증북명산.
1: 동편제 판소리의 본향 전라남도 구리에서 10월 10일과 11일 제30회 송만갑 판소리 고수대회가 열립니다.

0: 대회는 판소리와 고법, 종목별로 각각 학생부와 신인부, 일반부, 그리고 명창부와 명고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명창부 대상에는 대통령 상이, 명고부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참가 접수는 10월 8일 오후 5시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전화 061-782-686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편제 소리를 완성했다 평가되는 근대 최고의 명창 송만갑, 그의 예술혼을 이을 이 시대 소리꾼과 고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의 황혜리입니다. 모두가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때 꿈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해서 눈길을 끄는 분이 있습니다. 정일영 교수인데요. 학부에서 불어불문학을 전공한 후 프랑스로 유학가서 언어학 석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왔지만 자신을 위한 교수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 후 30년간 프랑스어 강사 자리를 전전했는데요. 그러다 63 우연히 출연한 방송 이후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어를 배워보자는 취지의 영상에서 정일영 교수는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배우기 시작해도 프랑스어로 의사소통하기는 어렵다. 한국말로 소리를 질러 내 감정을 표현하라 라고 말합니다. 언뜻 이해되지 않는 당황스러운 강의에 사람들은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바랐던 교수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지만 다른 기회가 찾아왔고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득함, 솔직함, 당당함.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추다의 차지스의 청춘가 듣고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 시작합니다.

추다의 차지스의 청춘가 듣고 왔습니다. 9월 19일 토요일 황희리의 주말엔 라디오 오늘 내용 간략히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1부에서는요. 소리 재개발구역 오디오랩 중흥 시간입니다. 국악 콘텐츠 제작소 나랩 김현무 대표와 흥미로운 국악 실험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영화 얘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인데요. 김수진 영화연구가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과 기생충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병훈의 매화 듣고 올게요.

전병훈의 매화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소리 재개발 구역 오디오랩 중흥 시간입니다. 송소희의 오돌독이 듣고 소리 재개발 구역 오디오랩 중흥으로 이어집니다.

0: 전통의 소리를 해체해 AI와 함께 현대적 감성으로 재조립하는 국악실험실 소리재개발구의 오디오랩 중흥 시간입니다. 국악 콘텐츠 제작소 나랩 김현무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대표님, 지난주에 정말 민요 크로스오버 프로젝트의 마지막 주자로 남도민요 만났습니다. 네. 진도어리랑을 정말 여러 가지의 새 장르로 재해석했었는데 네. 정말 재밌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같은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이런 후렴도 장르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성격으로 들릴 수 있다는 점이 재미있었는데요. 네. 진도어리랑이 가진 그 애절함 그리고 흥, 이 반복적인 이 후렴의 힘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드러났죠.
0: 그렇게 지난주를 끝으로 다섯 권역의 민요를 모두 만나보았잖아요. 네. 오늘은 그동안의 민요 크로스오버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그동안 매주 한 곡의 민요를 골라서 여러 장르와 만나게 했다면 오늘은 서도 민요부터 제주 민요까지 지역별로 한 곡씩

0: 다시 골라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1: 아니, 진짜 귀한 곡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그냥 끝나기에는 굉장히 아쉬웠어요. 근데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다니 반갑습니다. 네. 한 번에 모아서 들으면 지역마다 또 다른 민요의 특징도 잘 비교할 수 있고요. 네. 그동안 정말 주옥 같은 곡들이 많았는데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0: 네, 맞습니다. 각 지역마다 선율의 움직이는 방식이나 뭐 창법, 정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곡들 중에 제가 오늘 이 계절에 좀 맞게 선곡을 네. 해서 왔는데요. 이 떠나가는 여름 정말 좋잖아요. 저는 매우 시원하거든요. 맞아요. 섭섭하진 않고. 그래서 이 여름을 밝고 시원하게 배웅할 수 있는 곡들 중심으로 골라서 왔습니다.
1: 그러니까 그야말로 여름아 안녕 그런 시간이군요. 네. 민요 프로젝트의 결산이면서 여름을 보내는 음악 여행이기도 하고요. 네. 그럼 첫 번째 서도 민요부터 만나볼까요?
0: 네, 맞습니다. 첫 번째 민요 프로젝트 시작했던 서도 민요의 싸름입니다.
1: 제목부터 여름과 관련된 곡이었는데 싸름이 쓰르라미를 뜻한다고 하셨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싸름은 황해도 방언으로 여름에 우는 매미, 특히 쓰르라미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원곡은 이 쓰르라미의 처량한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 애달픈 마음을 노래하는 곡인데요. 이 서도 민요는 일반적으로 콧소리를 좀 섞고 음을 잘게 떨거나 흘러내리는 듯한 이 식임새가 중요한데 싸름에서도 이런 창법이 이 쓰르라미의 울음소리에 아주 잘 어울립니다.
1: 네, 그래서 여름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원곡 자체는 밝은 여름 노래라기보다는 상당히 애잔했죠?
0: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서를 가장 크게 뒤집어 본 버전이 오늘 들을 트로피컬 하우스 버전인데요. 트로피컬 하우스는 전자음악의 한 장르인데 빠르고 강하게 몰아치는 EDM보다는 비교적 여유로운 템포에서 밝은 신시사이저 그리고 마림바처럼 통통 튀는 음색, 부드러운 베이스 그리고 청량한 리듬을 사용해서 열대 휴양지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게 특징입니다.
1: 그러니까 원곡의 정서는 애잔한 늦여름이고 트로피컬 하우스는 그야말로 시원한 해변의 여름인 셈이네요.
0: 네. 맞습니다. 서로 좀 반대처럼 보이지만 이번에도 서도 민요의 잘게 떠는 창법을 없애지 않고 오히려 현대적인 보컬 효과처럼 활용을 해줬습니다. 네. 이 친구들이 전통적인 식임새가 전자음악 안에서는 독특한 보컬 기교처럼 들리는 점이 좀 재미있었습니다. 네. 가사의 원곡에 이 슬픔을 좀 덜어내고 답답한 마음일랑 저 바다에 던져두고 싸름싸름 신나게 울어라 이렇게 밝은 가사도 만들어줬습니다.
1: 네, 민요의 창법은 남겨두되 정서와 반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한 실험이군요.
0: 네, 맞습니다. 원곡을 그대로 현대화했다기보다는 싸름이라는 여름의 소재 그리고 서도 민요의 독특한 보컬 색을 가지고 전혀 다른 여름 풍경을 만들어본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애잔한 쓰르라미의 울음이 시원한 전자음악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서도 민요 싸름과 트로피컬 하우스 바로 만나보시죠.

0: 다시 들어도 참 좋습니다. 네. 약간 여름밤에 시원한 축제의 분위기가 났는데요.
1: 그쵸.
0: 전자음악 안에서도 이게 독특한 식임새랄까요? 이게 자연스럽게 또 살아있는 것 같아요.
1: 네.
0: 자, 이제 두 번째 지역으로 가볼까요?
1: 네, 두 번째는 경기민요 태평가를 4개로 크로스오버 해봤습니다.
0: 태평가는 경기민요의 밝은 성격을 잘 보여주는 곡이었죠?
1: 맞습니다. 경기민요는 서도민요와 비교해서 대체로 밝고 깨끗한 소리, 그리고 유려한 선율, 밝고 경쾌한 분위기가 특징인데요.
0: 네.
1: 그중에서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내어서 무엇하나, 이런 가사처럼 짧은 인생 걱정과 화를 내려놓고 즐겁게 살아가자는 낙천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곡이지요.
0: 그래서 음악뿐만 아니라 가사의 철학까지 참 중요한 민요였던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레게와 아주 잘 맞았는데요. 레게는 자메이카에서 발전한 음악으로 기타나 건반이 정박 연주보다는 엇박자 연주를 하는 게 특징이죠.
0: 네.
1: 여기에 그리고 둥근 베이스 기타가 중심을 잡아주고 전체적으로 느긋하고 여유로운 그루브를 만들어내는 게 특징입니다.
0: 강하게 몰아가는 음악이 아니라 리듬 사이의 여백을 즐기는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레게는 음악적으로만 여유로운 것이 아니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과 위로를 이야기하는 정서가 아주 강한데요. 그래서 짜증을 내서 무엇하냐, 이런 태평가의 메시지와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습니다.
0: 그러니까 그 경기민요와 자메이카 음악인데도 삶을 바라보는 태도, 그 여유로움과 어떤 느긋한 마음, 거기서 또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다만 AI로 만들 때 보컬이 조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서 조금 문제가 있기는 했는데
0: 네.
1: 그래도 이 친구가 해결책을 준 게 짜증 내어서 무엇 하나 사이사이에 느낌표를 넣어서 가사를 잘게 나누고 단어를 툭툭 던지듯이 끊어서 부르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레게의 엇박자와 보컬의 리듬감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0: 이번 곡은 민요의 가사와 장르의 철학 그리고 리듬까지 서로 연결된 경우라고 볼 수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여름이 지나가는 시기에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계절이 끼는 걸 아쉬워하지 말고 정말 여유롭게 지금 이 시기를 즐기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경기민요의 낙천적인 메시지와 자메이카 레게 느긋한 엇박자가 만났습니다. 태평가 버전 레게로 들어보겠습니다.

0: 아, 음악을 들어보니 뜨거웠던 올 여름이 막
1: 그쵸.
0: 새록새록 기억에
1: 아,
0: 남으면서
1: 네.
0: 아, 잊지 못할 여름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1: 네.
0: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자메이카 음악이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 또 장르로 이뤄가죠?
1: 네, 맞습니다. 동부민요 밀양아리랑을 스카와 함께 엮어봤습니다.
0: 밀양아리랑은 동부민요 가운데서도 상당히 경쾌한 곡이에요.
1: 네, 맞습니다. 동부민요는 함경도, 강원도, 경상도까지 넓은 지역을 아우르잖아요. 대표적으로 메나리토리라고 하는 선율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동부민요권 안에서도 한오백년처럼 애절한 곡이 있는가 하면 이런 밀양아리랑처럼 빠르고 역동적인 곡이
0: 네.
1: 있습니다. 밀양아리랑의 특징은 이 세마치 장단의 경쾌한 선율 그리고 날 좀 보소 하면서 직접적 그리고 당찬 가사가 특징입니다.
0: 네. 세마치 장단의 그 탄력적인 구조와 가사의 또 적극적인 성격이 함께 있는 곡인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여기에 선택한 장르가 자메이카의 스카인데요. 스카는 레게보다 먼저 유행한 음악인데 레게와 마찬가지로 엇박자를 사용하지만 템포가 훨씬 빠르고 트럼펫, 트럼본, 색소폰 같은 브라스 악기들이 경쾌하게 같이 연주를 하는 게 특징이죠.
0: 같은 자메이카 음악이라도 태평가의 레게 가 여유를 강조했다면 밀양아리랑의 스카는 에너지를 강조한 셈이네요.
1: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밀양아리랑의 통통 튀는 리듬 그리고 스카의 빠른 엇박자가 만나니까 원곡의 흥이 아주 더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었는데요.
0: 네.
1: 특히 날 좀 보소라는 가사가 스카의 브라스 그리고 이제 빠른 리듬 위에 올라가니까 개인적인 고백보다는 축제 한가운데에서 모두가 함께 외치는 구호처럼 들렸습니다.
0: 민요가 가진 흥을 다른 나라의 댄스 음악이 더 크게 증폭시킨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그리고 AI가 처음에 의도했던 초기 스카보다는 기타와 드럼을 더 강하게 표현하는 후반기의 스카 펑크처럼 음악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0: 네.
1: 원래 계획과는 조금 달랐지만 그 오히려 강한 에너지가 밀양아리랑의 당차고 경쾌한 성격과도 더 잘 어울린 능각 같은 그런 결과물이 되었습니다.
0: 이번에는 AI의 예상 밖 결과까지 곡의 개성으로 남은 사례같군요.
1: 네, 맞습니다. 전통 음악의 특징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것만큼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이 조합을 발견하는 것도 이번 프로젝트의 중요한 재미였습니다.
0: 동부민요의 흥과 자메이카 스카의 빠른 엇박자 그리고 시원한 브라스가 만났습니다. 동부민요 밀양아리랑 스카 버전 들어보시죠.

0: 네, 스카 버전의 미량아리랑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음악 여행의 마지막 지역입니다. 네. 제주로 떠나볼까요?
1: 네, 제주 민요 너영나영을 하와이안 레게로 크로스오버 해봤습니다.
0: 너영나영은 앞에 민요들과 비교했을 때 또 상당히 다른 분위기였던 것 같거든요.
1: 네, 맞습니다. 너영나영은 제주도 방언으로 너하고 나하고라는 뜻이잖아요. 남녀가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노는 밝고 사랑스러운 유희효 입니다. 제주 민요는 섬이라는 지리적 이 환경과 그리고 제주 방언 그리고 지역 사람들의 생활이 반영돼서 육지의 민요와는 또 다른 독특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영나영은 그중에서 비교적 대중적이고 경쾌해서 제주 특유의 밝고 낙천적인 면을 느끼기 좋은 곡입니다.
0: 정말 가사 자체가 너무 낭만적이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단 둘이. 그리고 또 하와이안 레게 역시 이 섬의 여유로운 분위기를 또 가진 음악이고요. 상당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이 조합은 제주 그리고 하와이라는 두 섬의 이미지를 연결해보자는 아주 직관적인 생각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네. 하와이안 레게는 레게의 이 엇박자 그리고 느긋한 그루브에 우쿨렐레 같은 하와이 어쿠스틱 음색을 더한 음악인데요. 일반적인 레게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해서 이 해변의 분위기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0: 아무래도 우쿨렐레가 들어가면은요 바쁜 일상에서 뛰쳐나가는 듯한 느낌으로 사로잡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우쿨렐레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이 우쿨렐레 스트로크 이 소리를 중심에 두고 레게의 엇박자 그리고 따뜻한 어쿠스틱 베이스를 더했습니다. 보컬도 전통적인 창법보다는 꺾는 소리 비브라토를 좀 배제하고 부드럽고 편안한 목소리로 불러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너영나영의 이 가사가 제주라는 이 정체성을 맡고 반주는 이 하와이안 레게 쪽으로 확실하게 이동을 해서 서로 조합을 했습니다.
0: 전통악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원래 민요의 선율과 언어가 정체성을 유지해준다는 점이 흥미로운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추출 과정에서 프롬프트에 넣지 않았던 클라리넷 같은 관악기가 등장을 했는데 묘하게 우리 전통의 질감을 표현해 주려고 하는 듯 해서 좀 독특한 음악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0: 네, 오늘 네 곡을 돌아보면 같은 여름의 이미지도 정말 다르게 표현이 됐는데요. 쓰르라미가 우는 서도의 여름부터 자메이카의 여유와 축제 그리고 마지막 제주와 하와이의 바다까지 쭉 이어졌어요.
1: 네, 맞습니다. 이 떠나가는 여름 잘 가라고 해주면서 이 계절을 천천히 정리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배웅하는 마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0: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제주 민요의 사랑스러운 선율과 하와이안의 레게, 느긋한 섬의 리듬이 만났습니다. 오늘 민요 크로스오버 프로젝트 결산의 마지막 곡, 너영 나영 하와이안 레게 버전 함께 듣겠습니다.

0: 너영 나영 하와이안 레게 버전이었습니다. 네. 이 곡은 저도 탐나는데요. 저도 한번 연주해보면서 노래해보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이렇게 다시 한꺼번에 모아서 들어보니까요. 지역마다의 민요 성격이 정말 선명하게 느껴져요.
1: 네, 그렇죠. 서도민요 싸름에서는 잘게 떠는 시금새, 시김새가 경기민요 태평가에서는 맑고 경쾌한 선율, 낙천적인 가사, 동부민요 밀양 아리랑에서는 빠른 장단 그리고 강한 흥, 제주민요 너영나영에서는 밝고 사랑스러운 이 섬의 정서를 확인할 수가 있었죠.
0: 그리고 현대 장르 역시 각각 다른 방식으로 그 특징을 끌어내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트로피컬 하우스는 이 싸름의 시김새를 새로운 보컬 효과처럼 만들어내주었고요. 레게는 태평가의 여유와 긍정적인 메시지를 강조해줬습니다. 그리고 스카는 밀양아리랑의 빠르고 경쾌한 흥을 더 증폭을 시켜줬고 하와이안 레게는 너영나영의 이 밝은 섬 정서에 더 여유를 더 확장시켜줬습니다.
0: 네, 결국 새로운 장르를 입혀보는 과정이 원래 민요의 특징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이 AI가 항상 우리가 원하는 이런 특징을 정확하게 잘 표현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번 실험하면서 우리 민요가 가진 이 선율이나 뭐 가사 이것들을 생각보다 더 다양한 음악과 연결될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0: 네, 서도, 경기, 동부, 남도, 제주까지 다섯 권역을 따라온 민요 크로스오버 프로젝트도 이제 정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지역마다 소리의 모습은 달랐지만 이 결국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함께 부르고 마음을 달래고 흥을 나누기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라는 점이 모두 이어져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민요가 과거의 음악으로만 남지 않고 새로운 장르, 새로운 기술과 계속 만날 때 지금의 우리의 음악으로도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은 민요 크로스오버 프로젝트를 돌아보면서 떠나가는 여름과 안녕하고 네. 인사해봤습니다. 김현무 대표님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와 음악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전통의 소리를 해체하고 재조립하는 시간 소리 재개발 구역 오디오랩 중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경연의 여러분의 연주로 태평소 시나위 듣고 왔습니다.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유태평양 박자영의 육자백이 듣고 2부 시네마 리와인드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봉준호 감독의 두 영화 기생충과 괴물에 대해서 김수진 영화연구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 2부 지순자 성금연의 세가락 별곡 들으며 시작했습니다. 영국 과학자 리처드 도킨스가 쓴 과학서 이기적 유전자 읽은 분들 많으시죠? 이기적 유전자가 올해로 출간 50주년을 맞았습니다. 1976년 출간에 30여 개 언어로 번역됐는데요. 이기적 유전자는

생명체의 진화를 개체가 아닌 유전자 중심으로 바라보는 책인데요. 우리나라에서만 100만 부가 팔렸다고 해요. 이기적 유전자와 함께 과학서 코스모스도 명저로 평가받는데요. 예전에 사뒀는데 아직 다 못 읽은 분들 많으시죠? 나중에 읽어야지 하지 마시고 올해 가기 전에 완독하는 걸 목표로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잠시 후에는 영화 얘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여운을 남기는 영화 이야기, 다시 돌려보고 싶은 영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나리의 신관산육마 듣고 시네마 리와인드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봉준호 감독의 도영화 기생충과 괴물에 대해서 김수진 영화연구가와 얘기 나눠봅니다.

0: 시간은 우리 마음속에 여운을 남기는 영화 이야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입니다. 김수진 영화연구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늘 소개할 영화, 봉준호 감독의 영화죠?
1: 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가족들과 모여서 보기 좋은 영화 두 편을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0: 네.
1: 바로 봉준호 감독의 가족 영화 괴물과 기생충입니다. 이 두 작품 모두 천만 관객을 돌파한 정말 모르는 분들은 없는 그런 영화인데요. 아무래도 가족을 소재로 둬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깊이 이입하여 감상하기 좋은 영화라서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데 사실 가족 영화의 탈을 썼지만 이 영화의 백미는 이 한국 사회에 대한 풍자적인 요소가
0: 네.
1: 백미예요. 또 블랙코미디 장르의 영화라서 정말 큰 부담 없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이 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영화에 대한 이야기 한번 깊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0: 네, 너무 정말 안 보신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천만 관객을 동원했잖아요. 먼저 괴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1: 네, 이 영화는 2006년에 개봉해서 정말 한국에서 보기 드문 자연스러운 CG 효과와 한강에 나타난 괴물이라는 정말 파격적인 소재로 한국 사회 전반의 신드롬을 일으켰던 영화인데요.
0: 네.
1: 벌써 20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0: 네.
1: 이 영화의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 한강 다리 및 매점을 운영하는 다소 모자라지만 이제 순박한 하게 살아가던 강둔의 가족을 이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고요.
0: 네.
1: 어느 날 평화롭던 한강에 이 정체불명의 괴물이 나타나 막내딸 현서를 낚아채 사라지게 되죠. 근데 이런 상황에 국가 시스템과 공권력은 이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감염체 취급을 하면서 이들을 감금하고 외면합니다.
0: 네.
1: 결국 이 힘없는 소시민 가족이 오직 아이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직접 괴물에 맞서 싸우는 그런 고군분투를 그린 작품 이죠.
0: 맞습니다. 요즘 진짜 한국 CG 정말 많이 발전해서 특히 최근에 개봉한 호프까지 인상적으로
1: 네.
0: 봤는데 20년 전의 CG도 다시 한번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결국에 뭐 처음 괴물이 등장했던 장면인 것 같아요.
1: 그 충격을 잊지 못하죠.
0: 네. 그래서 와 다시 한번 보면 그 괴물이 어떤 방식으로 다시 나올까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데
1: 네.
0: 괴물에서 인상적인 주요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1: 네, 뭐 막내 이 현서를 찾기 위해서 이제 여러 소동을 일으키는 강둔의 세 남매 고군분투도 뭐 충분히 인상적인 이제 장면들이지만
0: 네.
1: 저는 이제 괴물에게 잡혀간 현서가 등장하는 시퀀스들이 더 잔상 깊게
0: 맞아요.
1: 남아 있는데요. 생존한 이 현서가 이 하수구에 갇혀 있는 시퀀스에서 이제 괴물과 이제 맞설 때 보여지는 그런 어떤 사실적인 CG나 어떤 긴장감들이 굉장히 상당했고.
0: 네.
1: 또 영화 중반부에 현서를 찾다가 이제 지친 가족들이 괴물을 피해서 매점에 들어와 라면을 끓여 먹는 장면도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인데요. 이제 도란도란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때 밥상의 한켠 빈자리에 현서의 환영이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 가족들은 그 누구도 현서에 대해서 놀라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현서에게 음식을 챙겨주게 됩니다. 원래 현서가 그 자리에

0: 있었던 것처럼 전혀 위화감이 들지 않는데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진짜 영화적인 환상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게 되는 그런 단적인 장면인 것 같아요. 얼핏 보면 전체적인 전개에 있어서는 뭐 딱히 없어도 되는 장면일 수도 있지만 맞아요. 이 장면이 내포하고 있는 의도는 그런 것이죠. 오히려 현서에게 뭐 어디 있다 왔니 뭐 묻거나 슬퍼하지 않는 이 장면이 오히려 인물들이 어떤 감정을 특별하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어떤 그리움, 슬픔 이런 감정을 또 다른 차원에서 더 깊게 끌어올리는 그런 장면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또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1: 네. 봉준호 감독의 별명이 봉테일이잖아요. 그만큼 뭐 진짜 다 만화로도 다 일부러 수작업 다 해주시고 그런데 괴물에게는 또 어떤 디테일이 있을까요?
0: 이제 현장에서 작업할 때의 그런 면모들이 굉장히 디테일한 면모들을 보여줘서 이제 봉테일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 이 봉준호 감독 영화 속의 모든 매 순간들이 이제 디테일한 연출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그 중에서 이제 인상적인 몇몇 대표적인 장면을 말씀드리면 이제 뭐 보통 할리우드 괴수 괴물 영화는 이제 괴물을 어둠 속에 이제 꼭꼭 숨겨두었다가 마지막 후반부에 감질나게 보여주는 그런 공식이 있는데 하지만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다르죠. 시작 15분 만에 밝은 이 대낮에 그러네요. 한강변에 괴물을 적나라하게 노출을 시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연상호 감독의 호프에서도 그런 지점들이 보였죠.
1: 네, 밤이 없잖아요.
0: 네, 그래서 네. 이런 연출들은 기존의 어떤 이런 유사한 장르를 갖고 있는 전형적인 공식을 깨부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괴물뿐만 아니라 뭐 봉준호 감독 다른 영화들에서도 장르적인 어떤 비틀기를 굉장히 선호해 왔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기생충만 봐도 뭐 블랙 코미디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뭐 스릴러로 장르가 뭐 뒤바뀌기도 네. 하잖아요. 또 이 초반 장면 말씀드리니까 이어서 말씀드리면 또 일상적이고 친숙한 공간인 이 한강을 이야기의 시작부터 공포스러운 어떤 비극적인 무대로 뒤바꿔 놓았는데 어떤 디테일한 연출과 또 디테일한 편집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영화 시작 단 15분 만에 이 한강에 괴물이 나타났다라는 네. 이 정말 비현실적인 이 설정을 관객에게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시작부터 굉장히 정교한 연출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1: 진짜 괴물도 호프에서처럼 초반부터 대낮의 괴물과 외계인이 등장하는 그 공통점이 분명 있네요.
0: 네,
1: 또 있나요?
0: 후반부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괴물과 맞서 싸우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 또 봉준호 감독 특유의 삑사리의 미학이라고 나타납니다. 네. 이제 비장한 음악을 배경으로 이제 깔아놓고요. 이 가족들이 어떤 영웅서사의 대미를 장식할 것처럼 기대심을 불어넣는데 그때 어처구니 없게 막 삑사리를 집어넣어요. 뭐 발을 삐끗하거나 헛스윙을 하거나 하염병을 들었는데 놓치거나 하는 찰나의 슬랩스틱이 개입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연출적인 의도는 단순히 뭐 웃음을 주기 위해서뿐만은 아닐 겁니다. 빅사리는 이 영화 속 주인공들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영화 속의 영웅들 그런 영웅 캐릭터의 모습처럼 포장하지 않기 위한 또 하나의 장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 이제 가족들은 이 광둔의 가족들은 이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 당신들처럼 평범한 소시민입니다라는 것을 이 굉장히 인간적이게 보이는 빅사리 연출을 통해서 명확히 환기시켜준다 볼 수 있죠. 네. 평범한 누구나 괴물을 물리칠 수 있어요 라는 단순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사회 문제에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이 강준의 가족처럼 누구든 이런 재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 누구든 나의 가족을 위해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진짜 배도나 씨의 역할도 활을 쏘잖아요.
0: 네.
1: 약간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영웅적 서사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활을 쏘는 재능이 생존을 위해서 사용하는 진짜 우리의 가족의 누군가 한 명이
0: 그렇죠.
1: 어떤 재능으로 생존을 할 수 있다. 그런 걸 진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저도 되게 인상 깊은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0: 네.
1: 결국엔 이 사회적 메시지가 강하잖아요.
0: 네.
1: 극중 괴물이 만들어지게 된 것도 한강에 방류된 독극물. 에 인한 것이잖아요.
0: 맞아요. 이 괴물은 한강에 이 미군이 이제 무단으로 방류한 독극물에서 비롯된 비극이면서 또 이 재난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미흡한 대처를 보여주는 우리

0: 무능한 어떤 국가 시스템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뭐 사회의 모습을 풍자하는 게 일단 이 괴물이라는 영화의 일차적인 목표고, 또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진짜 괴물은 누구인가? 이라는 질문을 해보게 된다는 점에서 좀 우리의 성찰적인 사유가 가능한 그런 영화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이 괴물을 또 정작 퇴치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이제 미취업자나 낙오자로 취급받던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또 남다른 함의를 가지고 있죠. 어떤 특출난 영웅적인 개인이 아닌 평범한 소시민을 통해서 어떤 절망 속에 구원의 희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어쩌면 지극히 한국적인 서사를 지닌 영화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평범한 우리가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이 하나의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이런 한국적인 서사를 뼈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영화가 1,000만 관객까지 기록할 수 있었던 영화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 맞습니다. 보통 괴물은 또 어두운 저녁이나 밤에 막 으스스하게 나오는데 이 영화에서의 괴물은 대낮에 특히 한강에 이렇게 뛰쳐나와서 더 놀랬던 것 같아요. 자, 이쯤에서 음악 한 곡 들을 텐데요. 영화 괴물 OST인 한강 찬가 듣겠습니다.

0: 영화 괴물 OST 한강 찬가 들었습니다. 이 음악 들으니까 괴물 딱 봤던 그때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영화 기생충이죠. 기생충 네. 2019년에 개봉했습니다. 벌써 7년이 흘렀는데 정말 상을 많이 받은 작품이죠.
1: 네, 기생충은 진짜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전 세계 유수의 영화제 작품상, 감독상 등을 죄다 휩쓸었던 정말 세계적인 작품이죠. 이 영화는 이제 전원 백수로 살아가는 기택내 가족의 장남 기회 친구의 소개로 기업 CEO인 박 사장네의 고액 과외 면접을 보러 가면서 이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후에 기택의 이제 가족이 박 사장네에서 뭐 과외 교사, 운전기사, 가사 도우미 등으로 취업에 성공하게 되죠. 이로써 결코 섞일 수 없을 것 같던 이 다른 계층의 두 가족이 한 지붕 안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벌어진 어떤 예측 불허의 사건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이 코미디로 시작을 해서 이 큰 반전을 기점으로 서스펜스와 비극으로 이어진 어떤 장르적인 변주가 아주 매력적인 그런 작품입니다.
0: 저는 진짜 기생충 영화 장면 중에 뭐니뭐니 해도 그 상류층 놀이라고 해야 될까요?
1: 네.
0: 그러니까 박 사장 집에서 음식 꺼내 먹고 위스키 마시고 네. 하다가 박 사장이 들어온다는 전화 한 통에 그러니까 바퀴벌레처럼 싹 사라지잖아요. 그 장면이 참 인상 깊습니다. 기생충에서 강렬한 몇 가지 장면들이 많이 있죠?
1: 네, 정말 많은 명장면들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그 장면 이후의 장면이 저는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이제 박 사장네 이제 위장 취업에 성공한 이 기택의 가족이 이제 박 사장네 집에서 몰래 술판을 벌이다가 이제 박 사장네 가족이 갑자기 집으로 돌아오면서 폭우가 쏟아지는 밤에 이제 몰래 이제 저택을 탈출해서 네. 자신들의 반지하 집으로 돌아가는 이제 장면이 그 네. 이후에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때 끝없는 계단을 타고 내려와서 자신들의 반지하 집

0: 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봉준호 감독이 데뷔작인 플란다스의 개에서부터 즐겨 사용했던 이 계단을 활용한 상승하고 하강하는 그런 어떤 수직적인 움직임이 돋보이는 그런 시각적 연출인데요.
1: 네.
0: 화면 위에서 아래로 끊임없이 수직적으로 하강하는 그 빗줄기와 함께 언덕 위에 있는 저택에서 물에 잠긴 반지하로 추락하듯이 뛰어가는 이 기택 내 가족을 통해서 어떠한 보이지 않는 계급의 격차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연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인상적인 명장면 중에 명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1: 네. 이 영화의 가장 명대사를 꼽는다면 어떤 대사 선정하시겠어요?
0: 많은 대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폭우로 인해서 이제 이후에 수혜민이 돼서 이제 기택 내 가족이 피난처에 신세를 지게 되는데 아버지 이제 기택이 아들 기우에게 이제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완벽한 계획이 뭔지 알아? 무계획이야. 계획을 하면 계획대로 안 되거든. 이라는 대사거든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 넘을 수 없는 현실의 이 차가운 벽 앞에서 포기와 무기력에 빠진 하층민의 슬픈 이 현실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볼수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이제 아들 기우는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1: 네.
0: 아버지가 보내는 이 모스부호를 막 해석하고 막 그러는데 성공하죠. 근데 대목만 보면 이 인터스텔라의 쿠퍼와 그 딸의 어떤 시공간을 넘어선 이 소통의 장면이 또 떠오르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괴물도 그랬지만 이 영화에서도 결국에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을 핵심적인 메시지로 이제 전하면서 영화가 마무리가 되죠.
1: 네, 정말 추석에 괴물과 기생충을 보면서 아, 재밌었어. 왜또 어떤 얘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0: 일단 괴물 속 강둔의 가족은 정말 누구 하나 완벽한 사람이 없죠. 뭐 돈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때로는 한심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하지만 위기의 상황에서 이 가족으로 인해 발휘되는 그 에너지는 정말 상당한 가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가족이란 어떤 대단한 조건이나 완벽함이 없어도 그저 서로의 존재만으로 서로를 구원하고 지켜내는 단단한 울타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0: 또 기생충의 기택내 가족은 또 가난할 뿐 서로에 대한 우애와 사랑은 간혹 뭐 틱틱 거려도 그 어느 가족보다 깊고 화목하잖아요.
1: 네.
0: 하지만 이제 사회적으로 자본주의라는 차가운 생존 경쟁 속에서 가족에는 타인에게 때로는 상처를 주고 비극으로 치닫는 결과를 낳기도 하죠. 그래서 이 영화는 단순히 가족의 화목함을 넘어서서 우리 가족이 이 사회, 이 세상과 관계를 맺을 때 타인에게 최소한의 예의와 어떤 인간적인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그런 어떤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서 앞서 소개해드린 괴물에서보다 더 확장된 의미를 또 남기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이번 추석에 뭐 혼자 보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오랜만에 또 가족들 만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오늘 소개해드린 이 영화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생각하시면서 이 서로의 소중함을 좀 깨닫는 그런 화목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1: 맞습니다. 괴물에서 막내를 찾아다니는 가족들이나 또 기생충 에서 기택의 가정이나 연전의 가족이나 다 각자 다른 가정이고 표현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가족애가 느껴지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느껴볼 곡 어떤 곡 선정하셨을까요?
0: 이 영화의 음악을 맡은 정재일 음악 감독이 또 이제 유명하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오징어 게임의 그 니코도 선율의 음악 곡을 이제 작곡한 감독이기도 한데요. 이 봉준호 감독과는 뭐이 기생충뿐만 아니라 뭐 옥자, 미키 17이란 영화에서도 함께 작업을 했죠. 이 스릴러와 코미디를 오가는 이 장르적인 분위기를 어떤 클래식 기반의 선율로 완성해냈는데 특히 잘 아실 것 같아요. 짜땡구리 대신에 흘러나오는 곡, 믿음의 벨트라는 곡이 굉장히 이제 유명한데요. 극중에 영규가 하는 명대사이기도 한데 이 믿음의 벨트 마지막으로 이 곡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짜땡구리 하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세계적으로 이 라면들이 유명해졌잖아요. 기생충과 함께 더불어 굉장히 큰 역할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1: 김수진 영화연구가님과 저희 주말라도 믿음의 벨트 같이 이어져 있죠, 우리? 자, 그럼 기생충 OST 믿음의 벨트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영화 이야기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수진님 보내드리면서요, 기생충 OST의 믿음의 벨트 듣겠습니다.

영화 기생충 OST 믿음의 벨트 들었습니다. 조금 전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에 봉준호 감독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특히 기생충에서 이정은 배우가 참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는데요. 이정은 배우는 50대의 전성기를 맞은 배우죠. 누군가의 엄마, 이웃, 노동자로 영화 속에 자주 등장했었는데요. 이제는 이정은이라는 이름으로 이정은 배우를 기다리는 관객들도 많아졌습니다. 한 인터뷰를 보니까 이정은 배우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직장인들이 매일매일 직장에 가듯 나도 작은 장면을 정성껏 만들어야 다른 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인터뷰를 보면 저도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든 매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음악 한 곡 더 들을게요. 아는 경우에 여러분의 연주로 나무가 있는 언덕 듣겠습니다.

아는 경우에 여러분의 연주로 나무가 있는 언덕 듣고 왔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콜록콜록 기침하는 사람들 많죠? 일교차가 커지면서 감기 환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감기 환자가 많은 시기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가면 마스크 꼭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스크 집에 많이 갖고 계시죠? 외출할 때 마스크 쓰면 목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감기 예방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평소에 감기 잘 걸리시는 분들은 마스크 잊지 말고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이제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내일 오후 2시에도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토요일 보내세요. 방준석, 백현진의 다짐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여름철 기후인 장마와 폭우 뒤에는 가까운 산책로와 등산로의 지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기억하면 갑작스런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산책로를 걷거나 등산을 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의 최근 강수량과 통제 구간 여부를 확인하고 이동합니다. 또 길이 젖어 있거나 흙이 무너진 흔적이 보인다면 피해가고 계곡 옆이나 가파른 비탈처럼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은 가까이 가지 말아주세요. 특히 자갈이나 낙엽이 쌓인 구간은 미끄러지기 쉬우니 등산 스틱으로 바닥을 짚어가며 지반이 단단한지 확인하고 걷습니다. 만약 산사태나 낙석 조짐이 보인다면 즉시 대피해야 하는데요. 비탈 아래가 아닌 옆쪽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풍성한 결실의 계절, 그리운 얼굴들과 마주앉는 명절이 우리 음악처럼 넉넉하고 정겹습니다. 국악방송은 한가위 연휴를 맞아 9월 24일 목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음악을 집중 감상해보는 특별한 음악여행, 명인의 삶을 육성으로 들어보는 앙코르 구슬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한국의 문학을 판소리로 재해석한 남도 마실 라디오 드라마 극장, 그리고 2026년 전주 세계소리축제 판소리 다섯 바탕 공연 실황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보름달처럼 마음을 꽉 채우는 국악방송 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풍요로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김용우의 풍류가 좋다. 여러분은 북소리를 좋아하시나요? 두들겨 소리를 내는 악기의 대명사 같은 이름이라 만만한 분풀이의 대상을 동네 북에 비유하기도 하지만요. 억울함을 호소하게 해주던 신문고도 있었죠. 그러고 보면 누구나 치기만 하면 소리가 나는 북의 단순함은 누구라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게 하는 공평한 개방성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무렇게나 쳐대는 동네 북은 후련한 호소의 울림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소음이 됐겠죠? 참 단순한 악기지만 무작정 두드린다고 음악이 되지 않는 북. 내 마음을 실은 북소리가 다른 이의 마음까지 함께 울리는 공명이 일어날 때 그 단순한 북의 울림이 비로소 음악이 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과 함께 공명하고 싶은 이 시간 9월 19일 토요일 김용우의 풍류가 좋다. 첫 곡 박동진의 소리 춘향가 중 암행어사 출도 대목으로 출발합니다.

지녀를감생장관이수하고그의이허이석직보려의당사라삼공영모르고삼행수모르고구선고양신지거고동관수리차로감생을자정하라 고향을 불러갖고 하지 이제 저 도서 불러서 저 총이 구르냐 전대 동생 불러 수미가 주리고 군생을 불러 군무가 까마고 육지기 불러 은수제병 공방을 불러 지불어 단소 수주를 불러 거구두지 세사정에 불러 옥시로 단소 행수를 불러 드려 기생을 단속해라

자상의 수량들은 돈불불 제가 되어 앉았던 못다 웃고서 이리저리 그지런디 그때 의사또가 뜰 아래로 내려가며 사인변을 살펴보니 청파용줄 수십 명이 귀경구 섭실려 드버릇듬상 늘어서 의사도 눈치를 살피는디 의사도 눈치를 살피는디 사본을 밖으로 나가면서 팔 한번 툭 의사도 손 한번 번쩍 들어오고 있어지 용전의 눈치 재고 약수를 해.

천사가 영구삼아 지두루 사또우 다시리 대마를 지리고 간장을 기어 배태근 줄로고 덕굴리 시워라 훈거리 달라 폐량이 은거지 않냐 방백이 들어라 폐량이 은거지 않느냐 방백이 들어라 사냥아 떨어봐도 영철 육무방망이를 높이 들고 육무방망치를 높이 들어 해가 둔맛패들 날가 지드름이고 날가 둔맛패 해가 지드름이고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안명은 아유 절대 아명은 한 절도야. 두세 번 물으란 소리 가라리 답상 무너지고 땅에 툭 꺼지는 듯 매기를 명령이 진동하고 여쭈 말이 무리 불꽃

살면 모두 쪼개지. 너가 그 수령의 겁을 대여 당근을 봐라. 무슨 말로 돼서 불러 도망가고 본관은 너걸 짓고 골방으로 들어가며 토해내 목을 안고 나를 살려라. 나를 살려라. 토해라 나를 살려라. 사이면에 후다닥 불쌍하다 관로사령 눈 빠지고 코 떨어지고 귀 떨어지고 덜미치고 엎어지고 상토지고 도망치며 난리났네. 개진하게 북장보고 둥그러니 술병입니다. 춤추던 기생들은 발 벌린 채로 도망가고 관비는 밥상 잃고 술통 들고 들어오며 그때 공방은 멍석을 뚫뚫 말하여 빼기고 이참 열어져서기 멍석인 줄을 모르고 워메

놀러 자리 아, 아. 왜 이리 무거우냐? 사령은 나발이고 주먹 쥐고 행행행.

나는 붙잡고가 산산이 깨야 어디 내가 그 수령이 도망한다 운봉영장 인둥이라는 도장 담는 주머니를 상 밑에 넣고 이 양반이 술을 먹다가 느닷없이 출두야 하는 바람에 상우에 수박땡이를 번쩍 들고 도망가고 곡성모님은 아까부터 더운 게 도복을 벗어갖고 이쁜 기생방 말꽃이다 딱 걸어놨단 말이야. 그 잔치가 끝나면 기생하고 어쩔 줄로 이 양반이 마음을 먹고 술을 한참 퍼먹는 뒤 그 방 기생이 술을 요만치 먹고 사또들이 너무 웃기는 바람이 잡것이구만 너무 웃다가 하초가 부족해가지고 아 속것이다 오줌을 호박 쌌단 말이오. 그랬는데 저로 지린내가 나니께 제 방으로 들어가 컴컴은 네 속 속것을 벗어갖고 곡성영감 도복 위에다 살짝 걸어놨단 말이오. 그때요 곡성영감이 출두야 하는 바람에 아까 도복 널어놓은 그 생각만 하고 기생방으로 달려들어 기생 손끝을 자기 도복인 줄 알고 덜렁 들어갔고 싹 뒤집어 써놓은 것이 기생 손끝 바지가랭이로 곡성영감 배급하기 쑥 나왔네. 곡성영감이 기생 손것은 뒤집어 쓰고 한참 두리번거리더니 가선 팔랑 제껴 쓰고 이럴 걸려 어떠어떠 찢어 죽일 님이 어떤 찢어 죽일 님이 내 갓 부력을 막았다. 아 여보시오 그 갓 거꾸로 써서 바로 좀 쓰시오. 언제 돌려 쓰건 그대로 콱 눌러놓으니 간 모자가 도망간다. 그때 임실 군수영감은 똥도 마렵고 술도 취하는구나 가만히 바라보니 역조랜티 사령들이 두드려 맞는 것이 꼭 폭날 개 두드려 맞던 맞는단 말이야. 갈 곳이 전혀 없다 타락으로 올라가자 타락으로 올라가서 설사가 난게 두 다리 촥 보고 섰다가 밑에서 출두야 하는 바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리를 살짝 늦춰놓은 것이 그냥 바지에다 설사 똥을 팍 싸버렸네.

서듬 나가면 이제 무엇이 웬 주먹이 딱 쥐어지는디 옆구리에 찬 장두 칼을 그것을 제 연장으로 알았던 거냐. 그놈을 거머쥐고 하던 버르장 머리가 있어갖고 당근을 벗어서 요강단지인 줄 알고 반주에다 내 고줌을 솔솔솔솔솔솔솔 싸는디 아 그때야 하인놈들이 안 두드려 맞으려고 개쫓기도 쫓게 다니다가 컴컴한 다락 밑에 올타령이가 숨지 않고 쏙 들어가서 낯장을 벼락방에다 찰싹 붙이고 숨을 하는디 아 쬐께 이 신기 무시 뜨뜻한 것이 이마빵 요리 내려온단 말이여. 아 야들이 누가 다락에서 숭늉을 엎지렸는가 싶어갖고 목마른 팔이 그냥 씨앗바닥으로 벼락방을 할듯 처먹는데 아 요새는 하나님이 말여 빗물을 쩔쩔 끓여내려 보내는 문양이다. 이렇듯 문중할지 본관거동 무소관으로 뒤껴 들어가며 어허 무섭다 어사보호하라 문들어 온다 바람이 다다라 요강만했다고 좀 이래라 주거녁이 상도 받고 왔다 이런 급사를 맞아 죽을 놈무니 왜 이래 피자부냐 운봉거동 모수 한참 동안 도망가다 말이 한패 있는지라 말을 탄다는 것이 엉겁절이 거꾸로 탄네 그려 아이고 이 말 좀 보아라 어째서 운봉으로 안 가고 남은 어루두둥 도망가니 암행산동께서 축전 축지법도 안다 운봉하인 여짜오대 말을 거꾸로 다셨으니 바로 다시오 운봉 급하대로 말하는 언제 돌려 타더란 말이야 말무가지였소.

시고 나는 새도 못나고 산천초목이 그저 벌벌벌 떨어온 돈이 아마도

0: 박동진의 소리, 춘향가 중 암행어사 출도 대목 함께 들으면서 9월 19일 토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국악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로 바로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어요.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요. 포털 사이트에 풍류가 좋다 검색해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도 계속 진행 중인데요.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푸짐한 선물 오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 외침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1: 주말 오후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네, 푸짐한 선물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사연 보내주세요. 잠시 지난주 보내주신 청취자님들의 사연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1716님, 풍류가 좋다.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트. 아유, 감사합니다. 1716님, 저도 하트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 여러 곡의 신청곡 또 보내주셨습니다. 잘 선곡해서요.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3321님, 이제 가을을 향해 가나 봐요. 날이 많이 선선해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가을이 찾아오면 우리네 마음도 풍류로 가득해지겠죠? 가을엔 더 좋고 많은 풍류, 음악 우리 함께해요. 모든 애청자님 보내주신 사연 모두 감사드리고요. 환절기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 풍류가 좋다도 많이 애청해 주세요.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갈게요. 조경선의 거문고, 백낙중류 거문고 산조입니다. 거문고는 가야금 12줄과 달리 줄이 6개가 있어요. 여성적인 성음인 가야금과 달리 남성적인 또 성음을 내는 국악기이죠. 과거 양반들의 수양에 많이 쓰였던 백악지장이란 애칭도 갖고 있고요. 오늘은 장중하고 묵직한 성음으로 22분간의 아정한 연주로 함께 감상하시고 저는 풍류 사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놀보 형님! 아, 지가 토란을 잔뜩 갖고 왔은께 아, 이번 추석상엔 이것으로 국 끓여 올리면 되겄지라?
1: 워메, 벌써 추석이 다가온다냐? 아, 난 그 토란인지 토린지 하는 알맹이보다 아, 토란대가 만나든디?
0: 아따, 지가 토란대도 이만큼 챙겨왔을게, 형님. 이거 길쭉한 걸로 형님 다 드셔라.
1: 뭐셔, 이놈 흥분돼, 이놈. 아, 기다란 거는 먹는디 오래 걸릴게. 그 사이에 네가 잘 자란 거, 만난 것들 싹 먹어 치우려고 그러는 거지.
0: 아이고, 형님, 그럴 리가요. 아, 형님이 지보다 먼저이신께 긴 것부터 드시라는 거지라. 아, 미녀도 긴 것부터 부르고 잦은 걸로 넘어가는 아, 긴 잦은 형식이 있는 것처럼 아, 시상 모든 것엔 순서가 있고 위아래가 있는 법 아니겄으라.
1: 뭐셔? 뭔 형식?
0: 아이고 어렵네. 아이고 거 안 되겄다. 오늘도 풍녀 사전 빨랑 갖고 와봐라잉.
2: 네, 오늘도 풍녀 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흥보 씨가 언급한 긴 잦은 형식은 느린 음악과 빠른 음악을 짝으로 묶어 연주하는 형식을 얘기한 건데요. 여기서 긴은 한 배가 길다는 의미고 잦은은 한 배가 짧다는 뜻이죠. 언젠가 이 시간에 한배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풀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본래는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와 시간을 뜻하는 말인 한배가 음악에선 속도가 빠르고 느린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로 쓰인다고 했었죠. 앞서 우리 놀보씨가 긴 토란대를 먹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잘한 것들은 빨리 먹어치울 수 있다고 아주 절묘한 비유를 해줬는데요. 마찬가지로 한배가 길다는 건 그 음악을 연주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즉, 느린 음악이란 얘기고요. 한 배가 짧다는 건 그 반대의 의미, 즉, 속도가 빠른 음악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미녀 중에는 처음에는 느릿하게 시작했다가 흥이 오르면 빠른 노래로 넘어가도록 한 배가 길고 짧은 두 노래가 한 짝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긴 방아타령과 잦은 방아타령처럼 대개 같은 제목의 긴과 잦은을 각각 붙여 두 노래를 구분 짓고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연창 형식을 긴 잦은 형식이라고 일컫는 겁니다.

전숙희 외 여러분의 소리 방아타령 자진 방아타령이었습니다. 참 흥겨운 경기민요 한바탕이었죠.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2부에는 계속해서 2부 첫 곡 마치기로 선물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잠시 후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아시는 분들은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마지막 곡으로 박종선 외 여러분의 연주 신하이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올게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허허, 아이 여기가 어디냐? 아이 사실 얘기하는 상가집 제청이구먼. 자, 한마탕 놀다라 갈세. 가상자도 멋이 조금 있던가. 장단 없이는 또 못 놀아. 장단을 털 걸어놓고 한번 놀아보는 것이었다. 헐.

0: 아이 가상자님 하나 멋져요.
1: 잘한다.
2: 겁나게 잘해요.
0: 자 이번에는 우리 거사 사당을 모셔가지고 노래 한번 들어볼랍니다.
1: 에라이 요즘 가시

0: 어째 자네는 이렇게 물찬 제비같이도 이쁜가?
1: 아니, 앞도 못 보면서 어째 그것을 아요?
0: 야, 마누라.
1: 예?
0: 나 저 새끼 뱃속에서 잘 크라고 나 자장가 한번 불러볼라네.
1: 그렇게 하시오.
0: 둥, 둥, 둥, 강아지.
1: 헐까?
0: 아, 그 둥, 둥, 강아지.

0: 어째 어여 마누라.
1: 예?
0: 요놈이 안 나왔어도 나왔다고 나 이놈 골게인 한번 달아볼라네.
1: 알았어.
0: 어째 요것은 두상이고 두상 좋게 생겼다. 어째 요것은 눈이고 왔다 눈 벗기고 동지 세 딸이 어려 죽은 말눈 같네.

0: 요거든 코고 코도 등신하니 참 좋다. 어째 요거든 입이고 왔다 이놈 입짝지도 본게 그만 술 잘 퍼먹었다. 어째 요놈 내려가시로. 요놈은 딱 걸려야지. 흘러 내려가 불면 내신세도 낭패다. 오냐 딱 걸려라 걸려. 오냐 걸려. 와라 허망하네. 허망해. 야 마누라.
1: 예?
0: 나 요놈 저 정문하러 가기 전에 나 개타랑 한잔 하고 가자네. 개.

세상에.

0: 오케이. 이야.
1: 영가.
0: 어이.
1: 어서 가서 정문하고 돈 많이 벌어갖고 오시오.
0: 에이, 어이야, 마누라, 나 저 개새끼 난데 나 정문하러 가네.
1: 서.

0: 자, 나 가네.
1: 가서 이제 애기 낳게 정무일하잖아 하시오.
0: 새끼 얼른 빨리 낳게.
1: 예.
0: 삼신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강준섭의 여러분의 소리 진도 다시래기였습니다. 오늘도 2부 초코 마치기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 선정해서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성공 안내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잠시 지난주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 정답 긴 아리랑 네 딩동댕 정답이셨어요.

4545님, 아리랑! 아, 아쉽습니다. 긴 아리랑이었어요. 하지만 맞는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아리랑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연 계속해서 부탁드려요. 지난주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당첨자께서는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샵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저희 방송 시간 중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풍녀 사전으로 이어갈게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 살풀이 반주음악입니다. 오늘의 모든 액을 이 음악과 함께 다 떨쳐버리시죠.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용우의 풍류현장. 오늘 김용우의 풍류현장 주인공은 한 시대를 대표했던 여성 명창이자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판소리의 큰 전승계보를 남긴 박초월 명창입니다. 1917년 전남 순천에서 태어나 남원 운봉에서 성장한 박초월은 본명은 삼순, 호는 미산인데요. 타고난 성량과 좋은 목을 바탕으로 일찍부터 명창의 길을 걸었습니다. 12세 무렵 김정문에게 소희를 배우기 시작한 그는 송만갑에게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적벽가 등을 익혔고 오수암에게서는 흥보가를, 정광수에게서는 유성준 계열의 수궁가를 배웠죠. 서로 다른 스승에게서 배운 소리가 박초월의 음악적 토대가 되었고 훗날 박초월제라고 불리는 독자적인 소리 세계를 형성하는 큰 바탕이 되었습니다. 박초월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30년 전주 전국 남녀 명창 대회였는데요. 춘향가의 한 대목을 불러 1등을 차지하면서 명창으로 이름을 알렸고 이후 여러 음반사를 통해 흥보가, 심청가, 춘향가 등을 취입했습니다. 당시 유성기 음반은 명창의 소리를 먼 곳까지 전하는 새로운 매체였고 박초월 역시 무대와 음반을 오가며 자신의 소리를 대중에게 알렸죠. 박초월의 소리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수궁가와 흥보가입니다. 그의 수궁가는 송흥록에서 송광록, 송우룡, 유성준, 정광수로 이어지는 동평제 계열을 바탕으로 하며 특히 유성준제 수궁가를 충실히 계승한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여기에 박초월 특유의 깊은 상음과 음악적 감각이 더해지면서 하나의 독자적인 바디가 형성되었죠. 국립국악원 자료에서도 오늘날 연행되는 박초월제 수궁가를 별도의 전승계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남긴 명창일 뿐만 아니라 이 소리를 이어갈 사람을 길러냈다는 점에서 박초월은 더욱 특별한데요. 광복 이후 여성 국극 동지사를 창단했고 1955년에는 박기희와 함께 한국민속예술학원을 설립해 후학을 가르쳤습니다. 조순애, 한농선, 성우양, 남해성, 조통달, 전정민, 김복래 등 많은 제자들이

0: 그의 소리를 이어받았고 이들을 통해 박초월의 음악은 또 다른 세대의 소리로 이어졌죠. 1964년 판소리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며 춘향가의 예능 보유자로 인정받은 박초월은 1973년 수군가의 예능 보유자로도 재인정받았는데요. 그는 단순히 한 시대의 유명한 명창으로 멈추지 않고 여러 스승에게 배운 전통의 소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음반과 창극 무대를 통해 그 소리를 널리 알리며 다시 제자들에게 전해 새로운 전승의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박초월이 세상을 떠난 지 40년이 지났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박초월제라는 소리의 이름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오늘도 누군가의 목을 통해 다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1: 어떻게 별주부가 귀변을 내놨던지 할 일 없이 토끼가 수궁을 따라가게 되었던 것이었다. 자네는 앞에도 앙금만금 토끼는 뒤에서 강종강종 월로서 변을 내려갈지 한눈 한바 어떠면 여굴 한눈이 난지며 여봐라 토끼야 자식 실없던 놈 불쌍 다 젖대고 가

거기는 팔자 호비라고 여쭈니 너와 나와 예산중에 엄경을 데리고 인간에 같이 놀아 풀로 벗을 삼고 피우고 안개 낀 날 팔자 추석으로 찾아 동생 상거 동교당도 일세 여름을 맞아

사촌 아니면 큰일 날 뻔했어. 나는 못 가겠어. 별주부 하는 말이

못하면은 오고 못하면 마셔마는 저 저놈 심술이나 좀 들어볼라오. 먹을 때는 질가 벌써도 가고 죽을 때는 퇴소방을 앞을 채워 갈대요. 더구다나 내일아 진 김포손 날랜 총알 꾸르르르 타! 어따 그 탕수리 빼시오 빼. 그렇다 내 안 갈 리가 있소마는 여기서 소공이 몇 마리나 되시오. 별주보가 다시 귀변을 내는데. 네, 어공 잘리 뭐든

나서 대장 달리굴 나더니 태스방도 나를 따라서 우리 소공원 들어가면 좋은 미소를 할 거니 염려 말고 따라갑시다. 그러면은 갑시다.

0: 치고
1: 한강은 조개한 거 보고 풍월지

걸어든 거룩뱅이 보상연월 속에 밤장공 가는 데가 공강칠리에 타는 여름 낚시뱅가 냐냥 창파 로디 난디

0: 안 누냐?
1: 아이고,

소공연이 내가 너랑 가더라고. 우리 부모님 모처럼 말을 조금 부대져라 여라 잔말을 하고 내려볼게. 그날 싸만 풍일이 하나와 물결이 줄롱새 뒤뚱그려 흘러가네. 토끼가 물을 보더니 깜짝 놀라면 아이

아이고 저물 보아라. 내가 저물 속에 들어가서 용왕이 된다 해도 나는 못 가겠어. 못 가. 이놈이 따뜻한 양지 쪽을 찾아가서 얼굴을 좋은 반찬도막 되작거려듯 되작거리고 있으니 별주부 기가 막혀. 옳테면 오고 말테면 마셔. 배스르러 가자는데 용당기 뒷줄 자시듯 자시는 꼴 내가 아니 꼽살 실어서 못 보겠어. 자 나는 가요. 별주부가 물에 들어가서 동당동당 떠놀면 자 이 물이 얼마나 깊다고 그러시오. 여보시오 별주부. 그렇다 내가 안 갈 이유가 있어만은 내가 좋은 수가 있어. 버드나무까지 잡고 뒷발 청거부와 목물지면 따라가되 더 깊으면 못 가겠어. 글랑한 그려시오. 이놈이 좋은 꾀낸치라고 버드나무 가지를 잡고 뒷발을 막 청글날 적에 그때의 별주부는 물에서 나는 김생이라 변전살과가 우르르르르르르르 달려들어 특히 뒷발목을 꽉 물고 물 속으로 울렁울렁울렁울렁울렁 들어가니 토끼 기가 막혀. 아이고 이놈아 좀 놓아라. 숨 막히나 못 살겠다. 이놈아 잔말 말고 아가리 벌리지 마라. 아가리 벌리면 짠물 들어가서 벙어리 되는 법이니라. 내 등에 가만히 옆에서 소상 발견 귀개이 나오고 간 것이 어떠냐. 아릴 없이 토끼가 자리 등에 딱 옆에 가지고 들어가는지.

0: 나는
1: 아이고

어머님과 장사를 지

0: 보이긴가 동항대를 타다 소중분 백로준난
1: 다 오시고
0: 이태백이 노래던 니요

0: 그놈 졌다 적병강을 그저 가랴
1: 다 얼씨구
0: 어동파 놀던 곳은 우구가야 있다마는 조명덕 일세 기웅 이구 무한제제요 나고지기 나무 보주정거다가 대는 뛰고 함사

0: 지내 수를 바라보니 격강고 상여들은 망국하늘 모르고서 하만 부르렀다.
1: 박초월의 소리로 수궁가 중 토끼 수궁 들어가는 대목 오늘 김용호의 풍류 현장에서 들려드렸습니다. 9월 19일 토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에요. 내일도 좋은 풍류와 재미난 코너 준비해놓고 여러분 기다릴 테니까요. 또 함께해 주세요. 마지막 곡으로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 수제천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이렇게 가을이 성큼 다가오면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분들 계시지요? 알고 보면 이게 단순한 기분 탓만은 아니라고 하네요. 가을로 들어서며 일조량이 줄어들다 보니 우리 몸이 햇살을 그리워하며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라는 것이죠. 몸과 마음에 적당한 햇볕이 필요하듯 우리 영혼에도 따스한 온기가 필요한 계절, 가을. 소리꾼들의 힘찬 기운이 스민 우리 소리와 함께

0: 마음의 온기를 나누어 보시지요. 2026년 9월 19일 토요일 최희진의 판소리 사랑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줄 따사로운 소리 햇살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곡은 단가 광대가로 시작하겠습니다. 광대가는 고창의 아전이었던 신재효 선생이 지은 사설로 광대의 4대 법례를 다룬 판소리 이론을 담고 있는데요. 첫째는 인물치례, 둘째는 사설치례, 셋째는 득음이요, 넷째는 너름새라고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북 무형유산 수군가 보유자이신 왕기석 명창의 소리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단가, 광대가, 소리의 왕기석, 북반주에는 김청만입니다.
1: 거려 천지 우리 행락, 광대 행세 좋을시고. 그러나 광대 행세 어렵고 또 어렵구나. 그렇지. 광대라고 하는 것은 제일은 인물치례, 둘째는 사설치례, 그제차 득음이요, 그제차 너름새라. 너름새라 하는 것이 귀성끼고 맵시있고 경각의 전태만상위 선위기 전변만화 좌상의 풍요흥을 구경하는 남녀노소 울게 하고 웃게 하는 이기성의 맵시가 어찌하니 어려우며 득음이라 하는 것은 오음을 분별하고 육류를 변화하여 오장에서 나는 소리 농락하여 자은일제 그도 또한 어렵구나. 사설이라 하는 것은 정금미욕 좋은 말로 분명하고 완연하게 색색이 금상첨화 칠보단장 비부인이 병풍뒤에 나서는 듯 사모야 밝은 달이 구름 밖으로 오는 새는 뜨고 웃게 하기 대단히 어렵구나. 인물은 전생이라 변통할 수 없거니와 원원한 이 속판이 소리하는 법례로다. 영산초장 다스름이 은은한 정계수가 얼음비트 흐르란 듯 끌어올려내는 목이 순풍에 배노는 듯 차차로 돌리는 목 봉이 노전이 기여다. 도두어 올리는 목 만장봉이 속구는 듯 툭툭 굴러대리는 목 폭포수가 솟치는 듯 장단고저 변화무궁 이리 농락 저리 농락 아니리 짜는 말은 아리따운 제비말과 공교로운 행무소리 중머리 중거리며 허성이며 진향조를 달아두고 놓아두고 걸리다가 들치다가 청청하게 도는 목은 단산의 봉해오름 청원하게 뜨는 목은 청경

0: 변화 불씨 튀는 목이 벽벽에 부딪히던 음악 질타 호령 소리 태산을 흔드는 듯 어느덧 변화하여 땅목 한천 찬바람에 소시르게 부는 소리 망소군의 출안곡과 간부인의 황조가라 좌상이 실세거곡 구경꾼이 낙무한다 이러한 광대한도름 어찌하니 어려우랴 그들은 그리고 놀아보자
1: 오늘 첫 곡으로 단가 광대가 만나보셨습니다. 소리의 왕기석, 북반주에는 김청만이었습니다. 판소리 광대의 네 가지 자질을 노래하면서 광대 노릇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노래한 광대가는 단가나 판소리, 목의 쓰임새

0: 내가 어떠한 느낌이어야 하는지를 모범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리꾼이라면 잘 새겨들어야 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지요.
1: 얼씨구!
2: 얼씨구!
1: 좋다!
2: 좋다!
1: 어이!
2: 어이!
0: 추임새 그거 쉬워요. 판소리 감상의 기본 추임새를 연습해보는 시간입니다. 얼씨구! 좋다! 잘한다! 그렇지! 어이! 이렇게 다양하게 추임새를 하면서 함께 소리판을 만들어가는데요. 추임새에 따라 소리꾼들도 힘을 얻어가며 더 좋은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큰 소리로 추임새 연습 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흥보가 중 놀보가 박타는 대목으로 시작할 건데요. 놀보는 제비다리를 억지로 부러뜨렸는데 그 제비가 이듬해 3월 삼진날 원수 숫자 바람풍자가 쓰여 있는 박씨를 물어왔습니다. 박이 열리자 놀보가 박을 타게 되는데요. 박 타는 소리로 함께 추임새 해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흥보가 중 놀보가 첫째 박 타는 대목입니다. 소리의 박초월, 북반주에는 이정업입니다. 추임새 들어갑니다.
3: 저 제비는 집에 들어가 앉았는데 놀보가 얼른 부자가 되고 싶어서 제비 다리를 억지로 부질러 놓고 실로 다리를 묶어 놓았는데 미물 짐승일 망정 어찌 원수를 아니 갚으리오.
0: 그렇지.
3: 9월 9일에 들어갔다가 그 이듬해 3월 3일날 나오면서 박씨를 물고 오되 원수 숫자 바람풍자 쓰여 있는 박씨를 물어왔겄다.
0: 쉬워.
3: 놀보가 얼른 부자가 되고 싶어서 심어두고 돌아다 보니 금방 싹이 터서 꽃이 피었거늘.
0: 에이.
3: 놀보가 좋아라고 마당쇠야 박 좀 보고 오너라. 예. 박을 가보니 두 댕이가 큰 산댕이처럼 열렸습니다. 그럼 이것 쓰면 따오너라. 우리도 얼른 부자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0: 에이.
3: 예. 박을 바늘로 찔러봤더니 뚝뚝 소리가 납니다. 그럼 따오너라. 놀보 내외가 마동쇠를 다리고 박을 한번 타보는디
0: 쉬고.
3: 실건 실건 톱지야 에여루 당거 주소
0: 쉬고.

0: 야.
1: 좋지.
0: 예뻐하고.

0: 에이.
1: 마당쥐야 너도 한마디 먹여 보아라.
0: 예.
1: 제박을 타고 들랑은 은근 보아도 나는 싫고 색새 하나만 나오느라.
0: 아이고, 그렇지. 에이.

0: 한번 담궈 주소.
1: 쓰고.
0: 아니 이 미친놈의 자식아. 박타가지고 부자가 되려는데 재수없이 섹시가 나오라고?
1: 쓰고.
0: 내 급살 맞을 놈의 자식 같이. 저리 썩 나가. 놀보가 마음이 어째 급해놨던지. 한번 박을 다 보는데 실고

0: 즐거운 즐거운 즐거운 즐거운 즐거운 즐거운 즐거운 밥상에 발을
1: 쉬고
0: 하더니만은
2: 추임새 그거 쉬워요. 오늘 함께 하신 곡은 흥보가 중 놀보가 첫째 박타는 대목이었습니다. 소리의 박초월, 복반주에는 이정업이었습니다. 박초월째 흥보가에서는 마당새가 박을 타면서 색시 하나만 나오라고 하는 대목이 있었는데요. 놀보는 그마저도 타박을 했지요. 박초월 명창은 흥보가와 수군가로 유명했던 1세대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셨습니다. 서슬퍼런 상성과 애원성으로 많은 분들의 심금을 울렸는데요. 박초월째 흥보가에서는 놀보가 박을 두 통을 탑니다. 첫째 통에서는 초라니패가 나와 한바탕 놀고 가고요. 둘째 통에서는 장비가 나와 놀보를 혼냅니다. 흥보가의 결말 부분까지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흥보가 중 초라니패 나오는 대목부터 결말 부분까지입니다. 소리의 박초월, 복반주에는 이정업입니다. 추임새 잊지 마세요.
0: 그 박통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는 풍물 소리가 진동하겠다. 아니, 너희것들 네가 명색이 무엇이냐? 예, 저희들은 초라니 폐올시다. 아니, 초라니 폐가 왜 나왔느냐? 강남서 나온 초라니 팬디 새님 박타신단 말씀 듣고 위로 차러 나왔소. 그럼 너희들 한번 놀아봐라. 아니요, 노는디 그저 노는 것이 아니라 돈 천냥 실려줘야 놉니다. 그 잔이 비싸구나. 마당수에 흔한 말이 새님 이왕에 돈 쓸 바야 천냥 실려주고 노는 거 규기인 한번 하고 우리 놀아봅시다. 그래라.

이화문전 바라보니 손진이 날진지 해동창 보라매 떴다 바라 종달새 설경은 들어져 갈매기 울고 등수보들까지 흐느러진디 꼬리는 자울지요 이산은

나 닭다리 한 마리 부두둥 아니 매방울이 날라 구여 구여 아 닭다리 산적을 나간다 찰나두라 지리산으로 꽁산한 걸 나간다 지리산으로

이렇게 한바탕 놀고 돈 천냥을 실어주고 박을 맞아 따다 놓고 놀보가 마음이 조급하야 박을 한번 타보는데 실고 톱밥이 그저 팔 하더니 박이 딱 쪼개져 나오는디 장수가 하나 나오겠다. 어이지놈 돌보놈아, 네가 나를 모르리라. 나는 눈고하니 제비왕 그 적을 듣고 강남서 나왔노라. 목을 누려 갈바다라. 너는 어떤 인간으로 곡식에 해가 없는 제비다리를 부질르고 동부동부 소생긴 내 동생 흥보실을 코박줄 무너였으지 살기를 바랄 소자 목을 누려 갈바다라.

0: 세월을 찾아 흥보겠네다.
1: 흥보가 중 초라잎에 나오는 대목부터 결말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박초월, 복반주에는 이정업이었습니다.
2: 무정하게 가는 세월 정들고

0: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즐거운 판소리 세상. 여기는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최판사에서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우리 판소리의 다양한 멋을 나누고 있는데요. 국악방송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 1부에는 판소리 토파보기, 2부에는 요즘 판소리, 판소리 연속감상, 최판사의 명판결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악방송의 2020년 새 음원 시리즈 중 아니오 판소리 눈대목 중 한 곡 보내드립니다. 아니오 씨는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서울대 국악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는데요. 2009년 KBS 국악대경연 판소리 장원, 2015년 KBS 국악대상 판소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정동극장 레퍼토리 적벽에서 조조 역을 맡기도 했고요. 그 외에 음악극 정로, 서편제, 오시의 오시게, 무용극 나로서는 등에서 다양한 작품을 통해 소리꾼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밴드 이날치의 멤버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시죠. 오늘은 김일구 명창에게 사사한 박봉술제 적벽가 중 조자룡 활 쏘는 대목으로 보내드립니다. 소리의 아니에요. 북반주에는 고정훈입니다.
1: 그때여 주유는 일반 문무 장대상회가 쉬어앉아 군병 조발 예비열제 이날 간간 그녀의 천색은 청명하고 미풍이 부동커널 그렇지. 주유 노숙 따려 물어왈 공명이 나를 속였다. 윤동 때 어찌 동남풍이 있겠느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 듯하여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을 아느뇨. 공명을 지내보니 제주는 영웅이요 사람은 또한 군자라.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에 어찌 거짓으로 남을 속이리까. 조금만 기다려보사이다. 말이 맞지 못하야 그날 밤 삼경시에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뜻밖의 광풍이

사람은 달 좋아하는 귀신도 난척이라 만일오래 두어서는 동호의 화관이니 주교환을 멸하리라. 서성 정봉을 불러 은근히 분부어돼 너 소륙으로 나누어 남병산 올라가 제걸력을 만나거든 장단을 묻지 말고 공병은 상토 잡고 드는 칼로 목을 쏴 미명을 당도하라. 공명을 지내보니 체준한 여궁이오 사람은 군자라. 죽이기는 아까우나 그대로 살려두어서는

제일 전망 동남풍에 펄렁펄렁 키 잡은 군사들은 여기 저기가 이마 하고 서 있거나 이놈 군사야 예 공명이 어디로 가느냐 저 군사 여짜오되 공명 모르오나 바람을 얻은 후에 머리 풀고 발 벗고 이놈으로 가더이다 두 장수 분을 내야 그래 그렇지 제재 차선 중이어던 종천강 한며종이 주랄다 제가 어디로 도망을 갈까 단 하루 쫓아가니 먼경창파 누운 바다 물결 흉흉언니 공명 내거 종자 무가 차이언얼 소조를 불러 이놈 소조라 예 공명이 어디로 가느냐 아니 소졸 등은

이장강 벽파상 왕래허든 거룻배 동강은 칠리탄 엄자릉 낚싯배 오상 영월 속에 범석봉 같은 벤지 먼다는 시벌을 했더니 뜻밖의 어떤 사람이 머리 풀고

철하네 읍을 허더니 둘이 귀를 대고 보왕시라고 속온속온 고개를 까딱까딱 입만 종긋종긋 허더니 그 배를 급히 잡아 타고 상류로 가더이다. 옳다 그것이 공명이다. 날랜 배를 잡아 타고 이놈 사공하니 이 배를 빨리 저 공명탄배를 잡아야 망정. 만일에 못 잡으면 이 칼로 네 목을 댕기는 배어 이물에 풍덩들이 치면 너희 백골을 찾으랴.

오도이기 나를 살해 마음 내 힘이 아는지라 후일보자 회부하라. 어. 사성전 못 들은 채 빨리 자.

생각어여 죽이든 마르시고 놀래여서나 보내소서. 자룡이 분을 참고 선비우 똑 서서 이놈 서서 정봉아 상산 조자룡을 아느냐 모르느냐. 우리 선생 높은 제조 너는 알아들어 가서 유공이 많았거든 은혜는 생각지 않고 해코저 따르느냐. 나를 죽여 마땅하나 양화치는 생각하고 우리 선생 만류하면 너를 죽이든 안커니와 나으소 따지는 해보아라. 가든 배 머무르고 오든 배 바라보며 백보한

번개가 짓바른 살이 해상으로 피그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사성탄배 돗대 철컥 와지끈 무례와 후 오든배 가루로 저 물결이 지쳐 소설 광풍에

어서 의기양양하야 활든 발 내리고 깍지 손 올려 허리 짚고 웅성으로 호령허대 이놈들 당양 장판교 싸움에 아두를 품에 품고 필마 단창으로 위국 적벽식만 대령을 한 칼에 못지르던 성선 조자룡이란 명망도 못 들었느냐. 너희를 죽일 것이로 돼 우리 선생 만류함에 너희를 산적 죽음을 못 시키는구나. 분한지고 사공아 예 돛 달군도 쳐라.

0: 적벽가중 조자룡 활 쏘는 대목 보내드렸습니다. 소리의 아니오 북반주에는 고정훈이었습니다.
1: 여보시오, 내 문자통궁구로 나갑니다. 봄은 홍하니오, 홍하는 백발이오, 맥피 왕토이오, 거석이오, 홍하니. 출가하면 위니오, 어동 육서 좌포 우에 홍동 백서요, 567 두루 승승이요, 135 대감이요, 명지 유정은 전라 간영 전주로다.
0: 판소리 토파보기. 아는 만큼 들린다. 판소리 토파보기. 토파보기는 샅샅이 훑어가며 살핀다는 순 우리말입니다. 어려운 판소리 사설이나 용어를 차근차근 이해해보고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군가중 별주부가 토끼에게 8번 죽을 위기를 노래해주는 토끼 팔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별주부는 수궁에 가면 벼슬과 온갖 미색을 함께 할 수 있다고 토끼를 유혹했지만 토끼는 수궁보다 산속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자 별주부는 토끼가 사는 산속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토끼가 늘 죽을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0: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주며 겁을 줍니다. 자진몰이 장단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을 토끼 팔란이라고 하고 일개한퇴 그대의 신세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먼저 토끼의 첫 번째 위기는 엄동설안에 배가 고파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기는 줄인 배를 채우려고 깊은 산을 찾아가도 골골마다 올감이 덫이 놓여서 토끼가 죽을 위기에 놓인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토끼를 잡으려고 기다리는 매사냥꾼들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위기는 하늘의 독수리와 몰입꾼 사냥개가 토끼를 잡으려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위기는 토끼를 기다리고 있는 대포수인데요. 토끼를 잡기 위해 조총을 쏘아댑니다. 일곱 번째 위기는 들로 도망가면 초등목수 아이들이 몽둥이를 드러매고 쫓아오는 것이죠. 마지막 여덟 번째 위기는 거의 잡혀 죽을 토끼가 절벽 바위 틈으로 기운 없이 올라가며 느끼는 고통입니다. 숨이 차서 살기 위해 바둥거리며 뛰어가는 토끼의 처절한 모습을 그립니다. 별주부는 이렇게 토끼의 삶이 죽을 위기의 연속이라는 점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면서 그 전에 한가롭고 여유로운 척하며 허세를 떨던 토끼를 나무랍니다. 팔란은 본시 여덟 가지의 어려운 재난, 즉 배고픔, 목마름, 추위, 더위, 물, 불, 칼, 병난 등을 이르는 말이었지만 여기서는 토끼의 죽을 위기를 팔란에 빗대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토끼는 자신의 고달픈 인생을 훤히 아는 별주부에게 할 말이 없어지고 마는데요. 별주부는 아까 그 안기생 적송자 종아리 때렸단 그런 거짓부렁이를 네 앞에서 내어놓나. 수궁을 가거두면 태평행락할 터이기에 모셔가려고 했더니 화망살기 사주팔자라 못 간다 하시오니 선생신세 생각하니 불쌍하기 짝이 없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수군가중 토끼 팔란 오늘은 토파보기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소리의 오정숙, 북반주에는 김청만입니다.
1: 별주부 가만히 듣고 생각한적 저놈을 너무 활짝 추워놓은 배 방정맞은 저 소견에 교만이 나서 저 모양이니 한번 탁 질러 저놈 길을 꺾어보리라 하고 퇴선생 말 다 하셨소? 예, 다 했소. 몹시 부러졌지요. 산중에서 부는 바람 해풍보다 훨씬 시어 귀가 시려 못 듣겠소. 수궁에 있는 내가 산중 일을 어찌 알랴 하고 그렇게 과장을 하지만은 당신 입을 본 게 거짓말 잘하게 생겼고 또 눈알이 붉어서 화망 살기가 있어. 고향을 떠나 타국을 가면 그 살기도 면하고 훈련 대장을 꼭 헐터이나 만일에 진세간에 오래 머물다가는 그 살기로 인하여 죽을 지경을 꼭 여덟 번 당하겠소. 오, 그분 최면에 방정맞은 소리 하는 거. 여보 태선생, 당신 팔란 살기를 내 일러줄 테니 한번 들어보시오. 일개한테 그대의 신세 삼촌군 주다진하고 대한엄동 설안봉 만학은 눈 쌓이고 천봉의 바람 질제 화초목 실고 없어지고 행모은 하니 근천 은혜 어둑한 바위 밑에 고픈 배 틀어잡고 발바닥만 할짝할짝 도진 듯이 간진 고동 진나라 한국 가르고 출왕의 신세인가 북해상 대고종원 소중나무 고생인가 고의 주려 죽을 독이 삼동고생을 겨우 지나 벽동홍행춘이로 추린구봉을 채우량 심산군곡 찾고 찾아 이리 저리 기대갈게 골골이 묻은 것이 목다리 험찰개여 봉봉의 선한배배 받은 흥주로다 목다리 채가 뜨면 개다

장친사 대령대랑 천수고개가 될 어? 것이요. 청천에 떠난 게 토끼 대군이 덤치려고 웅크리고 드란 소리 지실고로 휘어들고 모리꾼 사냥개 엄산골로 기어들어서 퍼긋퍼긋 뛰어갈 적 토끼 놀래 허무덩 똥 소월자 매노아라 해동청 보라매 찌뜨리 빼기 새 공자군 마을로 도로당사 저 꼴찌 방울을 던져 쪽째째고 소르르르 그대 귀정 양발로 당그랗게 집어라 오브랑한 초동예로 양미간 골칫대 목을 콱콱콱 그부로 방금 쭉 맞은 소리 말래도 허는고 아. 그러면 어디로 갈까 저. 그러면 네가 개입가 되어 산 중등으로 돌지 아. 중등으로 가는 토끼 송하에 숨은 것이 우런 토끼를 도우랴 허우고 아. 불채니 전토포소라 불감도 부삼 찍고 상사마무리 괴물촌 정화역 덥사시를 하는 뜨거운 너 반달 같은 방아쇠 고추 같은 불어던져 한눈째 그리고 반만이라 서며 닿는 도끼 친구를 보고 꾸르르르르 콱 그 문어 방에 좀 맞은 소리 말래도 점점하는고 그러면 네가 개입가 되어 허는 들로 내리지 들로 내리면 초동 목속 아이들이 몽둥이 드럼에고 없는 게 호구이며 어디 돈도 쫓는 양 선술 먹은 초군지 용 그때 간장 생각 거기 백등치리를 군군한테 조간강 벽강상 화진종 초맹독종신이라 거기에 잡혀 죽을 토끼 지감 절벽 석간 틈 기울 없이 올라갈 적 짜는 꼬리 사태경 요리 깡짱 초리 깡짱 꽁정 적동 들어올지 콕콕 신대라고 목공기 톱질의 병어 맷공기 초초로지 그 안이 반란 반란 세상에 사시려 초삼무사 자네 신세 헌거하다고 들으면 무슨 청도 요산 무슨 청왕의 완월 아까 안기생 적송자 종아리 때렸다 그는 그 어찌 뿌릉이를 뒤 앞에다가 내어놓나 수풍을 가거두면 태평행다 골태기에 모셔가라 허였더니 광망살기 사주팔자라 못 간다 허시군지 선생신의 생각헌지 불쌍 허기 짝이 없소 토끼 가만히 듣더니만은 대체 별주부 관상 잘하시오 내 팔자가 영락없이 급보니요 그래 고향을 떠나면은 그 팔란 살긴가 하는 그것을 면할 수가 있겠소? 뭐? 아, 그 알기 쉬운 오행리치 수국화를 모르시오? 응. 그런 그렇다 치고 그럼 그 수궁 흥미는 어떠하오? 응. 우리 수궁 흥미야 표 선생이 들으면 대번 환장할 것이오 벌써. 그 한번 이르시오 들어봅시다 응. 그러면 한번 들어라 보시오 응. 우리 수궁 펼쳐 온지라 전향 지간로 해내 최대하고 반복을 지중 실을 치려인

천여간 집을 지고 요리 기둥 호박 초청 주란 화각이 바르고 소산 은대 우디 용왕 지금

0: 천일 좋아 정빈 옥반 타문 안종 불론 저풀 싸야거는 실도그랑
1: 말루와 다할수
0: 천일 도도하여 미새끼야 가지를 풍요를 대홍선에다 가득
1: 할수
0: 실컷 자헌 것으로 산해라 요지로 돌아가던 예 700리 군산은 물속에 버려 있고 삼천사장 해당 환원 약수 불건네 해내택 평월청병 주강상어 꼬적 소리를 화답하고 정수비송 낙수회소 양진 포진 팽해소상 혹가홍내광내하늘적첩벽강소자 첨과 재석강대배흥취 예와서 아하다스미오르 친스가르웨이스미오 제약호든 진시황과 구선하든 하하

0: 근데 투손생도 나를 따라 수군길을 가면 훨씬 멋이 안 잡은 거를 쫙으려며 스르르 놀 것이요. 미새끼 약을 밤낮 스르르 다니고 만세동락을 헐트이나 울텐비옷 오고
1: 반소리 토파보기 오늘은 수군가 중 토끼 팔람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수군가 중 토끼 팔람 부분부터 수궁 흥미까지였습니다. 소리의 오정수, 복반주에는 김청만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1부 마지막 곡으로 박인혜의 청춘가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2부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는 최희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잠시 후 만나요.
2: 젊어 청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제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짙은 초록빛 녹음은 가을빛으로 물들고 바람 끝엔 선선한 싱그러움이 스며들고 높아진 하늘은 파란 빛깔로 더욱 깊어집니다. 강렬한 원

초록색의 여름빛이 가을을 만나 또 다른 표정으로 피어나는 계절. 노래도 그렇습니다. 계절이 새로운 색으로 물들듯 익숙한 선율은 또 다른 악기와 만나서 친근하면서도 아름다운 감성을 빚어냅니다. 파피아니스트 신지호의 아리랑. 한 폭의 수채화를 닮은 그 감성의 선율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우리의 9월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파피아니스트 신지호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0: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국악방송 어플 앞에 좌정한 후 호방 형리를 일러 스텝 정보를 하신 난디 매력 발산 진행자 박학다식 GMC 왔느냐 예 등대 허였소 일필위지 대문장 동분서주 황작가 왔느냐 예 등대 허였소 용모출중음명도사 삼섬옥수 김감독 왔느냐 예 등대 허였소 산전수전 공중전 백전노장 이피대 왔느냐 예 등대 허였소 일이 한참 스텝 점고를 마친 후에 자 그럼 방송을 실시하라 큐
1: 주말 저녁 판소리를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즐겁게 만나는 시간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 첫 순서는 판소리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요즘 판소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인

0: 9월 25일과 26일 남산골 한옥마을과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열리는 제4회 월드 판소리 페스티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이 축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무형유산이자 귀중한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판소리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목표로 하는 단체 세계판소리협회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졌는데요. 올해는 누구도 소리에서 소외되지 않는 축제를 주제로 판소리의 세계화를 넘어 장애와 나이, 국적과 언어에 상관없이 누구나 함께 소리를 즐길 수 있는 국제 판소리 축제로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먼저 남산골 한옥마을에서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주제 공연으로 열림판, 모두의 소리를 비롯해 청소년 창극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 그리고 본 공연으로 달빛 아래서 세계의 소리꾼들이 함께하는 판소리 인 더 문라이트가 펼쳐집니다. 특히 판소리 인 더 문라이트에서는 시민과 외국인 소리꾼들이 우리 판소리를 직접 배우고 익혀 무대에 오르고요. 월드 판소리 합창단과 월드 가야금 병창단도 함께한다고 해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공존 판소리, 한대소리, 관객 참여형 오픈마이크, 청년 판소리 100일 독공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고선화의 적벽과 완창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판소리는 소리꾼 혼자 완성하는 예술이 아니라 소리꾼과 고수 그리고 객석의 관객이 함께 호흡하며 한바탕의 판을 완성하는 예술이죠. 그래서 어쩌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무대를 꿈꾸는 이번 축제야말로 판소리가 지닌 함께하는 예술의 본모습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가을 남산에서 펼쳐지는 판소리 축제를 통해 판소리에 대한 다채로운 경험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와 관련된 작년 판소리 축제죠. 제3회 월드 판소리 페스티벌에서 불렸던 판소리 합창단의 공연. 합창으로 듣는 박다령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세계 판소리 합창단입니다.
1: 흥부가 박 세 통을 따다 놓고 우선 한 통을 타는디.
2: 실건 실건
3: 아.

사반 동만 나오는

0: 걸었어.
1: 아이씨.
2: 배가 정말 고프.

0: 자식은 내 안 들어오너라. 우리가 이 방을 타서 밥 속일랑 끓여를 먹고 화가지는 부잣집에 가 팔아다가 목숨 보명 살아나세 담궈주소.
1: 강상 어떤 남해가 부천석을 지가 싫고

0: 먹는 놈은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 어떤 놈이 박속은 싹 긁어먹고
1: 네.
0: 나무 조상께 하나 훔쳐다가 넣어놨구나요.
2: 어쩌까
3: 여보 영감 우리 괴 한 짝 열어봅시다.
0: 글씨 좋은 것이 들었으면 모르지만은 만일 나쁜 것이 들었으면 어쩔 것인가?
3: 아이고 그럴 일 없은 게 우리 한번 열어놔 봅시다.
4: 흥보가 자기 마누라 말이 옳다 하고 한 통을 가만히 열어보니 쌀이 하나 수부 또 한 개를 열어보니 돈이 하나 갓
3: 얼씨구
4: 흥보가 좋아라고 돈과 쌀을 한번 떨어비어 보란디
3: 얼씨구.

돌아오면 노루 쓰고 툭툭 털고 돌아섰다 돌아오면 노루 하나 갖고 돌아섰다 돌아오면 누가 쌀이 돌아섰다 돌아오면 노루 하나 갖고

0: 여보 마누라.
1: 네.
0: 우리가 돈과 쌀을 놓고 보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그려.
1: 그러네.
0: 우리 춤이나 한번 추어봅시다.
1: 아이고, 그 나는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
0: 보리떼 춤이라도 추어봅시다.
2: 빠시고.
3: 흥보가 돈 한 개를 들고 한번 놀아보는디.
1: 아이고.

시리라. 예. 경사를 모아두고 우리 형제 보자.

한을 마소 밖을 쫓기까지 박흥보가 운전 걸식을 일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이런 경사가

0: 오늘 요즘 판소리 시간에서는 추석 명절을 즐길 수 있는 축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제3회 월드 판소리 페스티벌에서 공연된 합창으로 듣는 박타령이었고요. 소리에는 세계 판소리 합창단이었습니다.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남산 나들이 가셔서 세계인과 함께하는 제4회 월드 판소리 페스티벌에서 판소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나고 직접 즐겨보시기를 원합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강나루입니다. 얼씨구 좋다!
0: 이번에는 창작 판소리 한 곡 보내드립니다. 2004년 5월 무형유산 전수회관 풍류극장에서 실황으로 녹음된 황선비 치매 퇴치가입니다. 창작 판소리 다섯 바탕전 중 한 곡으로 노인 치매에 대한 무서움을 이야기하면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재미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황선비 치매 퇴치가 사설의 김상규, 작창과 소리의 윤충일, 북반주에는 남상일입니다.
2: 아, 미국이라 하는 저 물건너 나라.
3: 어이.
2: 왕년의 영화배우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대통령이 정신이 오락가락 그 무엇이냐 왈츠하이머 귀신이 걸렸는데 어이.

0: 우리나라에서는 치매 귀신이라 불렀겠다 이 말이오. 그런데 이놈의 치매에 걸리게 되면 행동거지가 모두 이러겠다 이 말이오.
1: 아이씨고.
0: 임원년에 태어나신 항소같은 후라버지 경술년에 탯줄 끊고 하동바동 물어머니 영배나신 우리 부모 한갑이다 상차리고 얼근 일간 모신 뒷날 담벼락에 똥칠했네. 처음에는 보고 갈 때 누구냐고 묻더니만 했던 얘기하고 또 해 밥 먹고도 또 달라네. 에구에구 서러워라 우리 부모 원통하다 이놈 원수 치매의 귀신 우리 부모 절단나네. 똥 묻은 속 엎어서 여그저그 쑤셔받고 나가자고 나가자고 나가자고 손목 잡고 어디 강대 저 대문이 열려느냐 딱 뒤쳐나가 연성에다 소리치고 걷다 뛰다 울며 찾네. 손에 주신 첫방봉지 누구랴서 줄 송가 여기저기 긁히시고 성한 구석 하나 없어. 잠시 잠깐 정신나면 눈물 흘려하는 말이 그래 그래 내가 죽지 그래야만 네가 살지.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버지 그리마오. 이러던 우리 어머니 끝까지 나버리고 내 손 뿌리치고 귀신 아들인가 그놈의 치매 손 부여잡고 항망이 가더이다. 못 가겄네 못 가겄소. 마당 같은 집을 두고 장군 같은 자식 두고

0: 내 아가야 어머니 어머니 여보쇼 번님 네들 우리 부모 이렇듯이 치매귀신에 붙들려서 60 넘어 할 일 없이 잡혀갔소. 그러니 이놈의 치매귀신에게 내 이 안 갈리겠소?
1: 갈리지.
0: 그래서 이제 작심한 것이 나는 이제 치매귀신 줄이를 틀 작정이라 이 말이오.
1: 어이.
0: 그 방법은 이러하니 본인 네들 잘 들으시고 행야 이거다 싶으면 퍼떡퍼떡 받아 적고 열심으로 외우셔서 치매귀신 줄이 틀고 포승포박 칼 세우고
1: 어이.
0: 무간치욕 불뚱이 속에다가 우당탕 통탕 몰아쳐 넣읍시다 여러분들.
1: 예. 아, 얼쑤. 아.
0: 치매라고 하는 것을 의원님께 물어보니 기능장애 대노지라 기질치매 도인치매 진행마비 간질치매 대로신경세포 강범위환 손상 계산능력의 저하 전두저부 자발성 투전여부 성세 촉전여부 감각성 아 이거 늘

0: 부모님이 다 잊기도 힘들 정도로 열심히 설명을 하던 것이었다.
1: 지.
0: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 그 치매라 하는 놈은 생각은 뇌를 파먹는 나쁜 벌레다 이 말이오. 그 벌레의 다른 이름은 절망이다 이 말이오. 늙은 것이 무슨 희망이 끊느냐고. 아이고 웃기는 짬뽕이네. 아이고 희망을 갖고 덤빕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거요. 그러면 희망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치매다 하는 것은 머리부터 보는 것. 머리를 팍팍 쓰면 여섯 보가 활동되어 치매 귀신 근처 와서 얼쩡얼쩡 하다가도 벌칙감치 도망가네. 호시탐탐 기회봐도 내 머리가 팡팡 돌면 원심력에 쫓겨가네. 별일 없다 생각하고 텔레비전을 켜놓고 별일 없다 이놓고 저리 끼고 벽에 끼고 낮잠 자며 코골 키. 차라리 뇌에다가 수면제를 주사한 생각은 뇌소포가 절망하다 걸리는 게 지배라고 하는디. 원수 원수 생각해서 생각하는 좋은 방법 너무 쉬워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이 묘약이라 이 말이야. 이것이 묘약이요. 어? 여러분들 젊었을 때 그 부르던 노래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오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기서 딸 꽃분 도시 날 좀 보소.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오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0: 산에 산발 손을 헤맨다.
1: 아버지!
0: 아 이것뿐이 아니여!
1: 아 지금
0: 시간 나면은 발통기 돌아가는 소리야. 이것이 또 아니여 여러 가지를 하여 화전 씹으시고 들어간다. 화전 씹으시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사의리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에허 품마가 들어간다. 왔다 이거 봐라 손님 마 이내 말을 들어봐라. 너희 품무가 들을라 나의 품무가 다를라. 고이나 고이나 길려서 조당 삼관 어찌 보니 고통사당해다 모셨네. 진주나기생이 동제씨 외전거 정장에 보고랑고 진주난강에 떨어져서 만세무전에 빛냈네. 지리고도 지리고도 자리한다. 아 본바가 들어간다. 어허 잠자 기억이 좀 살아난 것 같아죠 여러분들. 이렇게 지내간 것을 찾고 생각하면서 부르면은 심에 올 일이 없어. 바둑 뛰고 장기 드는 것도 그거 일종이 아나요? 이것이 이렇게 하면서 어렸을 때 한글 깨치는 방법으로 하나서 열까지 천천히 해봅시다. 그려. 그러면 이놈의 친해 오신 다리멍둥이를 착! 쨘! 두드려버리는 거요.
1: 예?
0: 이것이 마무리요. 이것이 마무리라고.
1: 아, 예?
0: 만!

0: 주체인가? 늙은 것이 주책 없이 무슨 영화 보셨다고 뚝딱딱딱 뚝딱딱 적신 분지르고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호독하다 후불 말고 혼자라도 씩씩하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손자 선주 사랑해담 온 세상도 사랑하고 아름다운 도년을 내 손으로 만들겠다 굳게 굳게 다짐하고 침매우신 때려잡자 잡자고 헐수 좋다 지화자다 치매 없는 우리나라 80청춘 90청년 동방지국 행복 만세 만세 만세 만세
1: 장작 판소리 황선비 치매 퇴치가 함께 해보셨습니다. 사설의 김상규, 작창과 소리의 윤충일, 복반주에는 남상일이었습니다. 치매를 물리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이 잘 표현된 창작 판소리였습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고수 김기홍입니다. 얼씨구!
1: 바탕소리 전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주 만나보는 판소리 연속감상 시간입니다. 판소리 연속감상에서는 명창의 완창곡을 매주 나누어 집중적으로 감상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록주 명창의 흥보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박록주 명창은 동편제 흥보가를 전승해서 박록주제 흥보가를 남기셨지요. 12살부터 소리를 배우기 시작해 박기용 명창에게 기초를 닦았고 20살 무렵에는 송만감 명창을 사사했습니다. 협률사에서 활약했고 남원에 내려가 김정문 명창에게 흥보가를 배운 후 김창완 명창에게 흥보가 중 제비노정기를 배웠다고 전합니다. 흥보가 외에도 정정열제 춘향가를 배웠습니다. 오늘 들으실 흥보가는 송만갑, 김정문, 박록주로 이어진 것입니다. 판소리 연속감상에서 들으실 음원은 1967년도에 녹음된 것인데요. 특히 이 음원에서는 정권진 명창이 고수로 참여한 것이 특징입니다. 당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정권진 명창을 배려한 박록주 명창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박록주째 흥보가 세 번째 시간으로 흥보가 중 매품 팔러 갔다가 귀가하는 데부터 놀보에게 흥보가 곡식을 얻으러 갔다 귀가하는 장면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리의 박록주, 북반주에는 정권진입니다.
3: 방울이 덜렁 살인이 야단났지. 흥보가 산문간을 들여다보니 조용히 볼일을 났거나 흥보 숱한 마음에 자기와 같이 돈 벌러 온 줄 알고 저 사람들은 먼저 와서 돈 수백냥 번다. 나도 볼길 까고 엎쳐볼까? 산문간에서 볼길 까고 엎쳐놓으니 사령 한 성이 나오더니 변형 배판주 후에 볼일 좀 보는 것이 생기군. 당신 박생은 아니지? 알아맞혔소. 당신은 고라소. 골다니 기란이 골지 사람도구나. 박생은 대신이라고 와서 내 솜씨에 권장 10개 맞고 벌써 갔소. 흥부가 이 말을 듣더니 기가 막혀 그님이 어떻게 생겼던가 키가 구체기고 기운이 좋습디다. 아이고 이를 어찌할거나 어젯밤 우리 마리래가 가지 마오 밤새도록 울더니 옆집 기세비라님이 발등거리 했구나 본순 애들 그리헌가 나는 가네 나는 가네

지나니라. 그저께 하루를 굶은 처자가 어디 점두로 커져 있고, 어저께 하루를 문으로 이 굶은 처자가 오늘 아침을 싸우니, 인명이 제천이라 살벌한들 죽살이 까만은 여러 일을 꿈싸온 할일 없이 죽기가 되니 피가 되거든 한숨만 푸시고 쌀이 되거든 단말만 푸시고 돈이 되거든 단양만 푸시고 그도 저도 청소리가 싫거든 네

죽기 된 자식을 살리었소. 과연 내가 원통하고 분내져서 못 살렸소. 천사꾼 형님을 두고 굶어 죽기가 원통합니다. 가구를 깍깍 대놓으니 이놈이 뛸 수가 있어야지. 오, 이제 보니 네가 흥금능이로구나. 심심하던 중에 자랐다. 이 마당새야, 대문 걸고 아로행릉 동비 초막 끝에 지리산에서 금묵채놓은 박달 홍대꺼내니라 이래가지고 너라. 이런 놈은 그저 통이나 개잣듯 해야 된다. 널 보는 거둥봐라 지리산 목농이로 눈에 번뜩 들고 내게로 흥구놈아. 잘 살기 내보기요, 못 살기도 니 팔자. 꿈꾸먹고내 모른다. 비섬주자 언돌 마당에 두지간에 다물다물이 들었으니 너주자고 두지 헐면 정가주자 언돌 철록방금 기간에 가득가득 가늘지요. 내 눈이 들어서니 너주자고 개또를면 지기주자 언돌 구진방울이 간에 떼야대야기가 들어서니 너주자고 독궁이면 쌀이기 주자 언돌 백기 수백 마리가 턱턱하고 꼭대원이 너지장우 닭군이라. 엉뚱이를 두려미고 내기놈 강도도 좁은 걸 피라치도 강제사람이 기집시도 달고 시쿠리시도 무닥당 철퍼 아이코박 터졌어. 이놈 무닥당 아이코다리 부러졌어. 형님, 금붕어 제가 맺기요. 몽둥이를 피가 누라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대문을 걸었노니 날도 떼고 못하고 그저 푹푹 맞는데 안으로 죽기들에게 면 아이고 성수신 사람 좀 살려줘. 아이고 성수.

주님, 날 좀 살려줘. 이러고 들어가거든. 놀부 기집애라서 후회해서 정국간에 죽었으면 졸음만은 놀부 기집은 놀부보다가 심술부 하나가 더 있겠다. 다 퍼든 죽자를 들고 중문에 딱 붙어 섰다가 여보, 아지 뱀이고 동해 뱀이고 시생이 듣고잖아오. 언제 전국을 갖다 맡겼던가? 아나밥, 아나또, 아나쌀 하고 뱀을 때려놓으니 형님한테 맞던 것은 여반제요. 성숭한테 뱀을 맞아놓은

땅에 토 거인 난도 여보 성솔세 여보 아주머니 성숙한 새 밤치도 법은 고금천유대가 보았소. 나를 지금 치지 말고 살찌중지능지를 걸려 아주방살 죽이죠. 그걸 들어갔소. 부모님을 배금 든 날로 어느새 새로운 줄라르는 만원. 아이야, 아이야, 못 죽는구나.

나 흥부 마누라가 막내를 받아안고 밖에 나서 흥부 원한 것을 바라보니 걷는 산 뱃들길에 작지지고 절뚝절뚝하고 원한 것이 돈과 쌀을 많이 가지고 난듯 하거든. 흥부가 당도 허그날 여보 영감 봅시다 얼마나 얻었소. 날 건드리지 마루. 또 맞았구려. 내 말을 들어보. 형님 댁에 건네갔더니 형님 양주분이 어찌 후하시든지 전국간에 한 짐주기에 짊어지고 오다가 요놈 강정 못해서 도둑놈을 만나야 다 뺏기고 매만 실컷 맞고 왔네. 흥부마니래가 이 말을 듣더니 15시에 물그릇을 내어보더니 그런데도 내가 알고 저런데도 내가 요 갈빈대는 사연처요 궁달에는 사양생이라 내가 얼마나 그저 타이밍을 좀 한가장 못 미요. 어딘 자식을 빗기었소. 차라리 내가 죽을라요.

내고 죽기로 만약 좀 그을 거니 흥부가 달려들어. 아이고 여보 마누라, 그대가 죽을 내가 살려 어린 자식들을 놓이 헐거나 차라리 내가 죽을라.

0: 우리 자식들로 모두 설리온나.
1: 판소리 연속 감상. 오늘은 박록주 명창의 흥보가 세 번째 시간으로 매품 팔러 갔다가 귀가하는 데부터 흥보가 놀보에게 곡식을 얻으러 갔다 귀가하는 장면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박록주, 북반주에는 정권진이었습니다. 동편제의 꿋꿋한 기량과 경상도식 어조가 살아있는 박록주 명창의 흥보가 내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최진의 판소리 사랑.
1: 최판사! 답답한 속 억울한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최판사의 명판결! 세상의 모든 걱정과 고민을 최판사의 명판결로 우리 모두 풀어보세요!
2: 최판사의 명판결.
3: 오늘 최판사님을 찾아온 분은 춘향아 씨 옥바라지로 밤낮 없이 바쁜 향단 씨 아니세요? 무슨 일로 남원 신관 사또인 변학도를 고소하겠다고 나선 것일까요? 어디 이야기나 한번 들어보지요. 아유, 글쎄, 제가 요즘 억울하게 옥살이 중인 우리 춘향아 씨 돌보는 일만으로도 마음이 복잡스러 죽겠는데요. 아, 글쎄, 얼마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지 뭡니까요? 우리 아씨 저녁거리로 뜨끈한 미음을 정성껏 끓여 품에 안고 가는데요. 어두컴컴한 길 한복판에서 느닷없이 비켜라 사또님 뛰신다. 아, 이런 고함에 놀라 그만 미음을 엎어버렸지 뭐예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신관 사또 변학도가 상의는 훌렁 벗어 던진 채 나졸 패거리를 이끌고 떼지어 마라톤 중이더라고요. 요즘 유행이라나 뭐라나 GPS로 특정 모양이 그려지는 드로잉 런을 한다며 보행자는 안중에도 없이 좁은 골목이나 건널목을 뛰어다니는 것이더라고요. 게다가 인증사진을 찍어야 한다나 좁은 인도 가운데를 때로 막아서서 셀카를 찍느라 보행도 방해하고요. 아이고, 그뿐만이 아니어요. 얼마 전 등산을 다녀온 방자한테 들은 얘긴디요. 등산로를 뛰는 마라톤인 트레일 러닝? 뭐 이런 거 한다고 등산객들을 밀쳐내고 위험하게 뛰는 그 아이고 몰상식한 그놈의 사또 때문에 사람들 얼굴이 흑빛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재판사님께서 저 철없는 변학도 양반 철 좀 들게 좀 단단히 혼을 좀 내주십시오. 네? 어머, 자기 과시욕에 빠져 공공장소를 안방처럼 휘젓고 다니는 변학도와 나졸 러닝 크루? 정말 큰 문제네요. 저렇게 공공장소에서 예의범절을 상실한 일부 러너들 때문에 예의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동하는 사람들까지 욕을 먹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재판사님께 변학도 씨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따끔한 판결 부탁드려보지요. 예, 변학도 양반, 건강을 위해 달리고 무리지어 함께 뛰는 일이야 얼마든지 좋은 일입니다. 흔하 공공장소가 개인의 전용 운동장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달리는 것이야 자유지만 남의 길을 막을 자유까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변학도와 그 나졸 크루는 건강한 러닝과 민폐 러닝을 가르는 최소한의 런 티켓을 습

획득할 때까지 공공장소에서 단체 달리기를 금지할 것이며 만약 이 금지 기간에 몰래 떼지어 달리다 걸리면 그들의 운동화 끈을 서로 꽁꽁 묶어 당분간 뛰지 못하게 할 것이니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진 요즘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우리 소리 한자락으로 마음 든든하고 따뜻하게 채운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보약 한 그릇이 되었길 바랍니다.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오늘은 여기서 여미고요. 내일도 따스한 소리 넉넉하게 챙겨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리사랑꾼 최혜진이었습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지영희 선생이 이룩한 국악예술학교에서 음악교육의 결실은 뛰어난 제자를 많이 배출했다는 것이다. 널리 알려진 제자만 대충 꼽아도 피리를 배운 제자에는 최경만, 박범훈, 김광복 등을 꼽을 수 있고 해금을 배운 제자에는 김영재, 최태현, 김무경, 홍옥미 등을 꼽을 수 있고 장구를 배운 제자에는 장덕화, 장종민 등을 꼽을 수 있지만 음악 활동을 하는 제자는 부지기수라 할 수 있다. 음악학자 이보형 선생이 남긴 지영희 명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영희 명인의 가르침 덕분에 해금 연주가이자 작곡가로도 큰 업적을 남긴 국가무형유산 검은고 산조 보유자 김영재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61년도 선생님 처음 뵙고 한복을 곱게 입고 앉으셔가지고 학생들을 대하는데 우리야 너무 어리니까 아주 뭐 어려운 옛날 할아버님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자상하시고 꼼꼼하시고 그때 한방에서 피리 해금을 같이 가르치셔가지고 너무 어려서 뭔 소리지도 모르고 그냥 해금만 배웠죠. 옛날서부터 내려온 그 무속제라든지 미녀제라든지 경기제가 강하시죠. 이건 부정거리다, 발포들에다, 무슨 뭐 십체다, 오체다 해가면서 이렇게 다 시범 보여주시고 그때는 연령 차이가 너무 어려서 우리가 그걸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학생 국악관이나 악단이나 우리 국악예술학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잘 키워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졸업하면 어디로 갑니까 하고 질문을 많이 하니까 이제 월급을 주는 단체가 생길 거다 해가지고 그 당시 김현옥 시장 그분을 박건봉 선생님하고 박기 선생님 다 노력하셔가지고 그래 대금부는 김광희 선생님도 참여하셨고 남산으로 모시고 와서 국악 합주 학생 하는 걸 보고 이거를 좀 시립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의견이 모아져서 시립관이나까지 생긴 걸로 알아요. 대풍요 그거를 전부 악보화한 거 그다음에 관현악의 초창기에 초석을 다져 놓으신 거 그 한성주 선생 밑에서 조교를 하셔가지고 한영우 선생님이나 강선영 선생님들이 가끔 오셔서 이렇게 문답도 하시고 하여튼 전국

0: 한국에서 이렇게 오셔서 많이 자문을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다 후학의 업적으로 볼 수 있고 저희들한테는 매일 대학 나와라, 대학 나와라. 우리는 시대가 그래서 못 배웠지만 너희들은 대학 꼭 나와서 애들을 많이 길러야 된다, 막 그런. 국악 운동가시죠. 그 선생님이 가장 내 기억에 남는 건 내일이면 하와이를 떠나시는데 오늘 집으로 와라. 왜요? 그랬더니 이걸 꼭 너한테 일러주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방바닥을 치시면서 그 장구채 가지고 그냥 도닥도닥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런 15채 막 이런 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밤이었어. 우리 집하고 가까웠어요, 선생님이. 그런데 성금년 선생님이 여보 지금 몇 시인데 그러고 앉았냐고, 내일 출발하실 분이 걔가 지금 그걸 다 받지도 못하고 그럴 테니 그만하시라고 막 이래서 그게 참 기억에 남아요.
1: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9월의 국악인 지영희 명인의 제자 국가무형유산 거문고 산조 보유자 김영재 명인의 기록입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한국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FM 국악당의 서인아입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충청과 영남 지방의 공연 실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전 시립연정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지난 7월 23일 저녁 7시 30분 열린 대전 시립연정국악원 2026 시즌 전통의 숨결 시리즈 타악 연희 솔리스트 김소라와 함께하는 명품 국악 컬렉션 준비했습니다. 한국 전통 타악을 현대적인 음악 언어로 확장하며 세계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타악 연희 솔리스트 김소라의 무대였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김소라 씨 나와 계십니다.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악 연희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소라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아, 선생님은 10살 때 그 최고의 여성 상세 유지하 선생님 문화에 들어가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유지하 선생님과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1: 네. 사실 제가 고향이 전라북도 정읍이거든요. 근데 정읍이라는 곳은 호남 우도 농악의 발생지로도 알려져 있고 또 제가 살아있던 그 네. 고향 동네가 저희 유지하 선생님의 스승님 들께서 활동하셨던 거점이에요. 근데 운이 좋게도 그곳에서 태어나서 바로 또 환경이 농악이나 풍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그분들의 음악들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다가 지인분의 소개로 이제 저희 선생님 유지화 선생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0: 아, 네. 아유, 굉장히 운이 좋으시고 네, 네 처음부터 이제 오늘의 이 자리까지 이르게 어떤 길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0: 네, 그래서 제 별명이 연주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슈퍼 로컬로 통해요. 그래서 본이다.
1: 네. 그 여성 타악 연주자들이 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기악 반주나 그 판소리 고수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타악 연주자들이 많은데요. 이 타악과 여성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0: 사실 저는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스승님께서 여성농악에 또 상세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여성 타악 연주자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는 했어요. 아무래도 농악이라는 장르가 좀 과거에는 좀 에너지가 넘치고 또 함께 단합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강한 이미지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스승님께서는 이제 여성 연희자로 오래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남성들의 그런 연희들과는 좀 다른 차원의 기교들 그리고 그런 정신들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가르침을 많이 주셨었고 또 그런 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어떤 성별로 나눈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여성 연주자로서 가장 잘할 수 있는 타악 연주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 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베이스가 돼서 이제 제 작품 활동에도 많이 녹아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연주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제가 이제 솔로로 활동하기 시작했을 당시만 해도 여성 연주자들이 설 자리가 사실 극히 드물었거든요. 또 특히 또 저는 원래가 전공이 타악 연희, 그러니까 농악으로부터 시작이 된 연주자이기 때문에 농악 이외에는 사실 무대를 쓸 일이 정말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확장을 시키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고 또 농악 안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개인적인 성향들이 분명히 있다. 연주자들마다의 개성들이 좀 도드라지는 무대를 계속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때 이후부터는 활동을 이제 솔로로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영향일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또 젊은 또 타악 연주자들도 각자의 개성을 담은 작품들도 많이 발표를 하는 것 같고 무대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보람차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이제 공연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악기 중에서도 타악기의 종류가 제일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우선 어떤 악기들을 연주하셨는지.
0: 네, 이번 대전 시립 연전국악원에서 공연했던 작품이 김소라의 장단의 여정 이런 제목을 붙였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제가 잘 다루는 이제 장구를 기반으로 징, 꽹가리, 그리고 동해안 별신굿에 나오는 또 다른 장구 형태, 그리고 또뭐 바라, 소소한 타악기들까지 다 어우르면서 이번 무대를 굉장히 좀 타악적인 측면에 집중을 해서 한 무대를 꾸며왔습니다.
1: 네. 연주에서 김소라 선생님이 또 전통적으로 장구는 비, 북은 구름, 징은 바람, 꽹가리는 번개를 상징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비유는 유주화 선생님도 하셨나요? 저는
0: 사실 어떤 선생님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렸을 때 사물 악기를 배우다 보면 다 운우풍내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는데 제가 솔로 활동 시작할 때 무렵에 공연을 할 때마다 이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구 연주자이면서도 그 비라는 어떤 상징성을 좀 많이 쫓아가는 느낌을 자연스럽게 받았었어요. 그래서 공연을 할 때마다 비가 내리니까 이게 진짜 악기를 따라가나 싶을 정도로 그 장구가 상징하는 어떤 자연의 소리가 비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그때 좀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 선생님들께서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장구의 빗소리처럼 섬세하게 토도독 토도독 소리를 낼 정도로 좀 자연스럽게 연주를 해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었고 또 구름은 또 북이 구름을 상징하는 거 그리고 바람을 상징하는 징 소리도 어떤 스타일로 이렇게 연주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거를 좀 자연에 빗대서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1: 아, 네, 그랬군요. 그러면 우리 첫곡 소개해 주실까요?
0: 네, 첫 번째 제가 연주했던 곡은 느리고 평온하다와 똑똑똑이라는 곡을 연결해서 첫 프로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즉흥적인 부분을 넣고 메인 곡인 똑똑똑이라는 곡을 연주를 했는데 장구가 상징하는 그 소리가 빗소리다 보니까 이 음악도 오히려 더그 비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자 해서 똑똑똑이라는 작품을

0: 네, 멋진 작품이었습니다. 또 오늘도 비가 올까 봐 걱정돼요. 남편분이신 현승우 씨와 함께 하셨는데요. 현승우 씨 자랑 좀 해주세요.
1: 사실 남편이기 이전에 또 선배 탁 연주자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정말 리스펙하는 정말 뛰어난 연주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가 사실은 솔로 연주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함께 연주 작업을 하질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솔로로 활동을 하면서는 조금 더 호흡이 잘 맞는 네. 그런 연주자가 파트너로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부터 제가 제안을 드렸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호흡적으로 너무 잘 맞는 타악 연주자이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저희가 창작 작업도 하지만 전통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도 너무 잘 맞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정말 인정하는 북 연주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라는 악기가 모든 악기들을 이렇게 포용하는 넉넉한 악기라고 늘 생각을 하는데, 성품조차도 그런 악기와 굉장히 잘 어울리고, 또 함께 연주를 했었 했을 때 좀 밸런스가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악기 간의 밸런스도 있지만 또 남성과 여성이 같이 연주를 했었을 때 사실은 이 밸런스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으로 에너지가 좋은 연주자라고 저 스스로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함께 연주를 하다 보면은 그런 성별을 뛰어넘는 그 시너지가 무대에서 제가 느낄 정도로 배려와 또 함께 갈 수 있는 그 에너지들이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연주자를 만났구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좋은 인생의 동반자를 만났구나라는 생각 생각이 많이 들고, 요즘에 조금 더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0: 100년 해로 하시면서 이렇게 네. 좋은 듀오로 활동하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바람이 있습니다.
0: 그 부분 싸움을 해도 연주하면 그냥 다 풀릴 것 같더라고요.
1: 없지 않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공연 전에는 좀 예민한 부분들이 서로 있는데, 실제로 무대에서 눈 마주치면서 정말 호흡할 때는 세상 누구보다 가까운 이제 의지를 서로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말을 안 해도 이렇게 풀어지는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이제 방금 이렇게 우리가 들은 작품들은 언제 만드신 건지, 또 나중에 다른 장소에서 연주하실 때도 그럼 같은 장단으로 연주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우리가 네. 보통 보면 이렇게 창작 연도를 또 기록하기도 하고
1: 맞습니다.
0: 하잖아요.
1: 맞습니다. 네. 앞서 들으셨던 똑똑똑이나 뭐 느리고 평온하다라는 그런 곡들은 사실 2017년도에 제가 이제 솔로 세 번째 레파토리였던 비가 올 징조라는 작품에서 첫 초연이 됐던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구, 그리고 김소라, 또 타악 연주자 이런 좀 상징성을 두고 싶다라는 이미지를 그렸을 때 처음 만들어진 곡이거든요. 그래서 이 똑똑똑이라는 곡을 발표를 하면서 승우 씨랑도 처음 연주를 같이 시작했고 네.

0: 그리고 그 연주를 통해서 저희가 세계 월드뮤직 엑스포 워맥스에도 선정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제가 해외 투어를 많이 돌게 됐었어요.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1: 아, 그렇네요.
0: 네.
1: 다음 곡으로는 굿장단 중에서 동해안 별신구 드렁갱이를 연주해 주셨는데요.
0: 네.
1: 경기도당구 장단과 비교하면 동해안 별신구 장단은 어떤 점이 특징적인지, 또 특별히 이 작품을 선곡한 이유가 있는지.
0: 네, 이번 대전 공연에서는 제가 김소라의 장단, 또 울림의 여정, 이런 제목을 붙이면서 장단 연주자가 할수 있는 프로그램들의 센 리스트를 짤 때, 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판소리로 봤을 때는 서편제, 동편제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분명히 장단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이 장단의 특징들이 정말 다양하고 너무 특이한 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무대 구성을 통해서 관객분들에게 각 지역의 스타일을 다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앞선 곡에서는 경기도 당구시나 서울 경기 지역에 좀 세련미가 있고 좀 깔끔한 형태의 작품들을 선보였고, 이 드렁갱이를 고른 이유도, 아, 그럼 경상도 쪽의 작품들은 또 어떤 스타일일지를 좀 들려드리면 좋겠다 해서 경상도 대표적인 동해안 별신굿 장단을 가지고 이제 작품 구성을 하게 됐었어요. 동해안 별신굿이라는 이 무속 음악이 보통 타악 연주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또 난이도가 높은 연주로도 알려져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욕심이 많이 났었고요. 그리고 장구 장단으로만 들었을 때 다른 부수 악기들이 빠졌을 때그 오롯이 장단으로만 느낄 수 있는 또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동해안 별신굿 드렁갱이 제일 어렵다고 하는 그 작품을 골라서 여러분들께 선보였는데 너무나 함께 호흡해 주셔가지고 좀 뜻깊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동해안 별신굿 드렁갱이 듣겠습니다.

0: 네, 멋진 무대였습니다. 네, 사실 개인적으로 타악 공연은 장단을 잘 모르면 관객들이 과연 즐기면서 좋아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이 공연을 통해서 장단을 잘 몰라도 연주자의 에너지만으로 그 음악의 깊이를 느낄 수 있고 또 음악의 짜임새에 공감하며 감상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1: 이번에는 이제 경상도 음악까지 들었고 이제 흥이라는 제목을 붙인 곡을 한번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흥이라는 작품은 그 타악 연주, 그러니까 국악 안에서 타악 연주자들이 가장 관객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미지나 에너지는 뭘까를 처음 생각을 했었을 때 여러 감정들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흥과 신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타악기 연주곡들 중에서도 섬세하게 연주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번 곡을 통해서 정말 원초적인 흥을 좀 들려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만든 곡입니다. 그래서 현승훈 씨와 함께 흥이라는 주제로 좀 타악기 장단들을 다양하게 활용을 하면서 만든 곡이에요.
0: 근데 우리가 흥이라는 거를

0: 우리가 국악을 설명할 때 흥과 한, 뭐
1: 네.
0: 막과 뭐 이런 얘기 흔히 하는데 왠지 흥을 제목으로 하는 다른 곡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1: 생각보다 저도 제목을 붙일 때좀막 이렇게 찾아봐요.
0: 네.
1: 그래서 누군가가 이 같은 제목으로 하게 되면은 또안될것 같아서 많이 찾아보는데 생각보다는 없었고요. 이때 제가 흥이라는 단어를 더 붙였던 게그 이규보라는 옛날 그 문인이 이 흥이라는 표현을
0: 네.
1: 하셨던 어떤 구절을 읽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흥이라는 게 국악을 설명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한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흥을 우리 민족은 흥의 민족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0: 네.
1: 그리고 저희의 연주들이 원초적인 어떤 에너지를 들려드렸을 때 정말 에너지가 느껴질 수 있는 흥을 좀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이 제목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0: 네,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흥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0: 네, 관객분들과 굉장히 멋진 이런 소통과 호흡을 함께 하셨는데요. 다음 곡도 들어볼까요?
1: 네, 다음 곡은 저의 장구 솔로 곡입니다. 랜드스케이프라는 제목을 붙였었는데요. 이 곡은 2020년에 팬데믹이 막 시작됐을 때 국립국악원에서 이제 기획 초청 공연으로 초대를 받아서 저의 이제 다음 레파토리를 발표하는 그런 신작 공연의 메인 제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풍경을 가지고 제가 영감을 받은 풍경 안에서 만들었던 작품들을 총 8곡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중에 이제 장구 유일한 솔로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풍경이라는 제목으로 장구를 이렇게 들으시면은 많은 분들이 각자만의 풍경을 그리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을 기대하면서 만들었던 곡입니다.
0: 네, 그렇게 이어서 막 들어보고 싶지만 오늘은 랜드스케이프 듣겠습니다.

0: 네. 관객들의 호응도 작품의 일부인 것처럼 정말 멋지게 들리는데요. 다음 곡은 무한이에요.
1: 네.
0: 그래서 또 이런 곡들을 악보화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이런 작품들을 들으면서 저는 2018년
1: 네.
0: 김덕수 선생님이 연주하신 장구 산조도 떠올렸어요. 그래서 또 선생님은 여자 김덕수라고도 불리잖아요. 그래서 장구 칠때 가장 중요한 점은 뭔가 왼손과 오른손이 서로 다른 리듬을 연주하는 것이 힘들게 보이는데 장구의 여신이신 김소라 선생님은 무엇이라고 하실지.
1: 네, 뭔가 수식어가 주는 그 부담감이 항상 되게 크다고 생각하면서도 감사한데요. 말씀해주셨던 그 김덕수 선생님의 장구산조의 영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기악곡에 있는 산조의 형식을 좀 다른 형태로 장구로 풀 수가 있고, 또 선율이 없지만, 분명히 장구도 그 양쪽 면에서, 정말 그 세밀하게 들리는 그런 리듬골들이 저는 어떤 산조의 선율 못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랜드스케이프를 만들 때는 저만의 스타일로 산조의 형식을 만들자라고 해서 관객분들이 보통 산조라고 하면 좀긴 형태의 음악들을 떠올리시는데 장구가 아무래도 선율이 없다 보니까 저는 그럼 너무 긴 호흡보다는 좀 짧은 시간에 장구의 어떤 기교나 또 그런 메시지들을 다 한꺼번에 담으면 좋겠다 해서 좀 짧은 버전의 산조를 만들게 됐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랜드스케이프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말씀하셨던 무한이라는 곡은 어떻게 보면 한국 장단이 너무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안에서 또 어떨 때는 즉흥적으로 어떨 때는 굉장히 딱 떨어지는 그래서 굉장히 계산된 그런 연주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연주자들 이외에는 그 어디에서 끊어지는지 또 어떻게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지 이런 그 부분들이 되게 어렵

0: 기도 하지만 사실 관객분들이
1: 네.
0: 그거를 오로지 알아듣는다라는 느낌보다는 저희가 연주를 하면서 그 호흡이 계속 바뀌는 그런 호흡들을 좀 자연스럽게 타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무한이라는 곡을 만들게 됐었는데 이 제목처럼 한없이 연주할 수 있는 또 재밌는 포지션들도 분명히 있고 또그 안에서 저희끼리의 계산된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한이라는 틀 안에서 장단이 변화하는 그리고 장단이 끊임없이 즉흥으로 연주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들려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말씀해 주셨던 악보와의 작업들은 이 무한이라는 곡은 악보를 만들어 놓진 않았지만 저희끼리의 그 구성적인 부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연주를 보여주고 또 넘어가는 거리에서는 저희끼리 약속을 지키면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연주하는 데에는 크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 김소라, 현승훈의 연주로 무한 감상하시겠습니다.

0: 무한 들었습니다. 현란한 연주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 손과 팔이 빨리 움직이며 연주할 수 있을까 싶을 때도 있어요.
1: 연주를 하다 보면 제 손이 두 개밖에 없다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 손이 막 네 개, 다섯 개씩 있어서 여러 악기들을 막 드러머처럼 연주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만큼 열체와 공체만으로도 충분히 어려운 기술들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열체나 공체 그 조화로움이 정말 저는 음과 양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음색도 음과 양, 이 높고 낮음으로써 정말 다양한 소리들을 낼 수 있고, 또 제가 연주를 하면서 정말 디테일하게 연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큰 소리보다는 오히려 연주자 입장에서는 작은 소리를 낼 때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럴 때 아, 이 열체와 공체가 좀 더 세밀하게 제 손끝까지 뭔가 감각이 더 전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들이 네.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주할 때는 그런 좀 미세한 감각까지 제가 더 느낄 수 있도록 저 스스로에게 좀 집중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더 잘 느껴지면 좋겠다, 그런 게 이제 저의 어려움이자 또 앞으로 더 계속 공부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0: 아, 정말 멋진 설명이신데요. 그렇게 왼손과 오른손 두 개만 있어서 저는 너무 다행인데.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가 또 다른 곡도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0: 이 공연을 위해 함께 애써준 김소라 씨의 인생의 동반자, 연주의 동반자, 현승훈 씨의 독주곡 마지막으로 들어볼까 합니다. 어떤 곡이 있나요?
1: 네, 이번 현승훈 씨가 준비한 Beat and Beat라는 북 독주곡입니다. 특히 사물북, 풍물에서 사용하는 북이라는 악기가 항상 어떤 악기를 베이스 역할로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집중적으로 했다면, 타악 연주자 현승훈의 입장에서는 아, 북이라는 악기도 장구 못지않게 솔로틱한 악기다라고 항상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네. 도드라질 수 있는 곡을 만들고 싶었는데, 제목을 빛,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저희의 빛이죠.
0: 네.
1: 예, 그리고 비트는 타악 네. 비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영어로 해외 공연을 할 때는 이 비트가 어떤 호프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0: 네. 네,
1: 그래서 그런 좀 여러 가지 희망적인 느낌들을 좀 담은 북 독주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의 타법들과 주법들을 정말 다양하게 활용을 하면서 북의 개성이 정말 마음껏 드러나는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현승훈 연주 비트 듣겠습니다.

0: 현승은의 북연주로 비트 감상하셨습니다. 한국 장단음악축제 장단위의 총감독을 맡고 계신데요. 올해는 어떤 주제로 또 언제 축제를 하는지 궁금하고 또 궁금한 게 너무 많네요.
1: 아, 네, 제가 올해 벌써 4년 차를 맞이한 한국 장단음악축제 장단유희 총감독을 맡고 있는데요. 제가 이 축제를 만들면서 항상 장단에 대한 의미를 곱씹어 보곤 합니다. 국악 이론에서는 길고 짧음 이 정도에서 항상 이해를 했었는데, 제가 연주도 하고 실제로 다른 연주자들의 연주를 가까이서 이렇게 축제를 통해서 지켜보면서, 아, 장단은 서로 다른, 그러니까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호흡들을 이 장단을 통해서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의 호흡이 다르고 또 선생님의 호흡이 다르고 관객들의 호흡이 다른 것처럼 그다 각자의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순간만큼 저희의 장단을 연주를 듣는 그 순간만큼은 제 소리로, 제가 연주하는 이 장단으로 모든 분들이 저와 함께 호흡을 똑같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장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연주 용어이기도 하지만 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 이 장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로 될수 있다. 약간 그런 저만의 또 의미를 부여해서 이 축제를 매년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 축제는 언제?
1: 네, 올해는 10월 11일 토요일과 일요일에 남산국악당 일대에서 이틀간, 양일간 진행되는 축제로 정말 많은 명인분들과 또 신진 타악연희 예술가들, 그리고 또 음악을 창작하는 여러 음악 장르 분에 있는 장르 연주자들이 함께 이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나오셔서 지금 많은 연주 활동으로 지금 몽상 때도

0: 별로 안 좋으신데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장단에 대한 이해 또 장구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럼 선생님 안녕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은 지난 7월 23일 저녁 7시 30분 대전시립연전국악원 작은마당에서 열린 대전시립연전국악원 2026 시즌 전통의 숨결 시리즈 타악연이 솔리스트 김소라와 함께하는 명품 국악 컬렉션을 김소라님 모시고 함께 감상했습니다. 장구 하나로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소라 씨가 대전의 관객분들과 소통하신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김소라 씨의 내일이 궁금해지네요. 내일 이 시간에는 연구의 현장이 방송되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충청과 영남의 또 다른 공연 실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서윤화였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아픔을 드러내는 강의를 하는 것이 늘 반갑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픔이 어떤 이에게는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어 돌아갑니다. 감동이 결국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이니까요. 김옥수의 나는 강의하는 간호사입니다. 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김옥수 작가는 코로나 시기에 겪은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요양보호사들을 가르치는 강사로 활동하는데요. 자신의 아픈 경험이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라며 일하고 있다고 해요. 누군가에게 자신의 현장 경험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그 안에 담긴 진정성만큼 큰 마음은 없을 겁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노래가 야금야금의 너영나영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 19일 토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누군가에게 내 얘기 꺼낸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뭐 특히 몸이 아팠거나 마음이 괴로웠던 경험이라면 더더욱 드러내기 어려울 텐데 그 얘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솔직하게 꺼내놓는 일. 그건 정말 큰 마음 먹어야 할 수 있는 일일 겁니다. 오늘 함께 걷는 길 완벽한 건강이라는 신기루 대신에 지혜롭게 아플 줄 아는 법을 알려주는 책 가짜 환자를 쓰신 김연아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떤 얘기 나눌지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들으시면서 나누고 싶은 얘기 함께 듣고 싶은 음악 있으면 문자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또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 주변에 많이 나눠주세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 있고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에는 재방송 있습니다. 박연희의 가야금 호흡 듣겠습니다.

0: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완벽한 건강이라는 신기루 대신 지혜롭게 아플 줄 아는 법을 알려주는 책 가짜 환자를 쓰신 김현아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김현아 작가님은 30년 가까이 환자들을 만나온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십니다. 직접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1: 네. 저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류마티스 내과에서 재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학생 가르치고 연구하고 환자 진료를 하면서 이제 교수 생활을 그동안 쭉 해왔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가짜 환자라는 또 책을 내서 여러분을 네네. 만나게 됐는데요. 집필 활동도 하면서 이제 환자분들이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해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0: 네. 사실 가짜 환자 하면 예전에는 그냥 교통사고 아주 경미한 교통사고로 뭐 입원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보험금 때문에 환자가 되는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0: 가짜 환자.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짜 환자의 의미가 네. 많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짜 환자는 어떤

0: 어떤 의미일까요?
1: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가 없거나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환자가 됐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로 병원 문턱을 벗어나지를 못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그 가짜 환자, 나쁜 의미 가짜 환자, 보험 사기나 뭐 이런 분들의 경우도 하나하나 다 띄어보면 이분들도 뭔가 아픈 데가 있으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네. 몸이 아프고 내가 환자가 된다는 의미가 그렇게 여기부터는 건강, 여기부터는 환자. 네. 이렇게 그냥 탁 자를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선 그렇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0: 네. 선생님 마음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온전히 건강하다고 해서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불안도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의 불안, 어느 정도의 걱정, 어느 정도의 잠 못 잠이 늘 있지만 어느 정도면 네. 건강한 마음이 건강한 거 맞는 거죠?
1: 삶의 기본 조건이죠. 아무 그 걱정 없으면 식물인간이죠.
0: 그렇죠. 네. 네. 근데 몸도 마찬가지로 네. 뭐 조금 잠을 잘못 자거나 조금 근육을 많이 쓰면 또 어떤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어쩌면 너무 완벽한 건강에 대한 어떤 신기루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환자 만들어내는 사회에서 지혜롭게 건강을 지키는 법이라는 부제를 쓰셨는데 우리 사회가 환자를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1: 제가 이제 사회의학이라는 개념에 좀 관심이 있는데 그게 네. 이제 루돌프 뷰르쇼라고 하는 19세기에 굉장히 유명한 학자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장티푸스죠. 장티푸스가 네. 이제 돌았을 때 어느 이제 농촌 지역을 나가 본 다음에 아 이분들이 돌아가시는 농부들이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이분들이 돌아가시는 이유는 병 때문에 돌아가시는 것도 있지만 못 먹고 가난하고 위생이 잘 안 돼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돌아가신다는 걸 발견을 하고 처음 이분이 이제 사회의학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 몸에 생기는 병의 절반 어쩌면 그 이상은 사회적인 문제일 거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조금 이제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0: 네. 30년 가까이 의사로 환자를 물론 학생도 만나셨지만 환자들을 만나셨는데 내가 이런 내용으로 책을 좀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으셨나요?
1: 이제 저도 이제 긴 세월 의사 생활을 했으니까 네. 환자분들이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점점 이렇게 병원에 오실 필요 없는 분들이 너무 병원을 많이 오시게 돼요.
0: 네.
1: 그래서 그게 점점 심해지고 있고 그 기저에는 이제 불안이 깔려 있어요. 너무 불안해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한 세대 전만 해도 이렇게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살지는 않았던, 못 살긴 못 살았는데 이렇게 불안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병원을 자주 와서 답을 구하시는 분들이 심리에는 불안한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0: 예전에는 노화를 질병과 함께 잘 받아들였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예. 거라고 생각을 예. 했다면 예. 지금은 돈을 내고 병원에 가면 개선한다.
1: 네. 그리고 치료를 하죠.
0: 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책에 보면 가짜 환자의 유형을 좀 나누어 주셨는데 이 세 가지 유형을 좀 직접 소개해 주세요.
1: 네. 이제 젊은 사람의 경우에 이 사람들은 신체 기능이 아주 피크거든요.
0: 그쵸.
1: 아프면 안 되는데도 너무 아파요. 요즘 보면 젊은 사람이 부모 세대보다 건강이 더 안 좋다는 느낌을 가져요. 저는 이제 진료실에 앉아 있으니까 전체 젊은이들을 다 보는 건 아니고 병원에 오는 사람들만 보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조금 부모 세대보다 건강이 나빠지지 않나 이제 이런 걱정이 있고 이제 뭐 대사증후군이나 정신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0: 네.
1: 사회가 만드는 병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 몸에는 문제가 없어요.
0: 네.
1: 병에 걸릴 필요가 없는데 병에 걸리는 가짜 환자가 될 수가 있고요.
0: 네.
1: 또 이제 중장년기에는 막 내가 건강한가 끊임없이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0: 네.
1: 이제 온갖 종류의 그 검진을 하고 비싼 돈을 들여서 많은 검사들을 하는데 우리 몸이 막 이렇게 여기저기 들쑤시면은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0: 네.
1: 특히 이제 중장년 넘어가면 뭐라도 네. 나옵니다.
0: 네.
1: 아 그러면은 이제 내가 정말 이제 이상이 있다. 환자가 돼서 사실 알 필요 없는 이상인데도
0: 네.
1: 병원에 와서 심심하면 치료까지 이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0: 네.
1: 이제 마지막은

0: 이제 고령사회 되니까 사실은 저희 몸이 진화적으로는 지금 한 50이 넘으면은 다 어디가 좀 아프게 돼 있어요.
1: 그렇습니다.
0: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저는 진화라는 개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러면 종교계에 계신 분한테 욕을 되게 많이 먹는데 너무 네. 엄연한 이거는 과학적인 사실이니까
1: 네.
0: 이제 인류가 갑자기 수명이 길어졌거든요. 그럼 이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1: 네.
0: 특히 이제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무릎이나 목이나 허리는 이거는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다 병으로 간주를 병으로 생각을 한 좀 애매하죠. 아픈데 엄연히 아프고 못 걷고 하는데 그래서 어디까지 병으로 해야 할지 뭐 그걸 떠나서 심지어는 뭐 그 미국에서 피부과 의사가 이제 주름도 병이라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으니
1: 아, 네.
0: 노화와 질병의 경계도 굉장히 좀 애매해지고 있는데 사실은 나이가 드셔서 오는 많은 문제들은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1: 네.
0: 네.
1: 아 요즘에는 노안도 안약으로 해결하겠다고 하고
0: 수술하죠. 노안을.
1: 수술도 예, 하고 예. 그리고 뭐 젊어지는 주사도 맞겠다고 하고
0: 네, 네.
1: 심지어는 피도 젊은 피로 이렇게 한번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0: 예,
1: 많은 분들이
0: 네.
1: 점점 더 그런 걸 원하는 쪽으로 환자가 되시는 것 같아요.
0: 그 참 이게 무서운 점이죠.
1: 그렇습니다. 책에 다섯 개 장이 있습니다. 청년에서 시작해서 과잉 진단 그리고 노화 그리고 낫지 않는 병과 살아가는 법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의료 제도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각 장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0: 네, 이제 1장이 네. 청년을 환자로 만드는 사회인데
1: 네.
0: 이제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몸에는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잘 못 잔다든지 불안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알 수 없는 통증이 오는 그런 많은 젊은이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1: 네.
0: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요.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 니네 부모들은 너보다 더 오래 일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건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게 우리 부모님들은 오래 일해도 그 일하면 열심히 일하면 집도 사고
1: 네.
0: 가족도 이렇게 다 건사를 할 수가 있었는데
1: 네.
0: 요즘 젊은이들은 그 오래 일해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1: 그렇죠.
0: 문제들이 있으니까
1: 네.
0: 그래서 장시간 노동하다 보면 건강은 여러 가지로 또 해치게 되는
1: 네.
0: 청년을 아프게 만드는 사회가 됐다는 게 참 문제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1: 네.
0: 이제 두 번째 장은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와서 이게 알 필요도 없는 거를 다 가지고 와서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지 어떻게 당신이 아냐 이게 이상이 있다는데 의사의
1: 네.
0: 말보다 검사가 더 중요한
1: 네.
0: 이제 이런 세태가 있습니다.
1: 그럼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검사하시잖아요.
0: 이제 뭐 저처럼 검사 많이 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1: 네.
0: 만나서 만족이 안 되시면 또 검사를 뭐 이게 진짜 이상 그 검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의료는 확률이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을 때 이분은 뭐 큰 심각한 문제일 확률이 굉장히 낮죠. 근데 그 확률이 0이 아니에요.
1: 그러면은
0: 그러니까
1: 있는 거죠.
0: 너
1: 그렇죠.
0: 그 아주 작은 확률이라도 내가 못 견디겠으면은 너 잘못되면은 책임질 거야. 뭐 이러면은 끝까지 검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 네.
0: 뭐 검사하면 할수록 이상이 나오죠. 그래서
1: 검사가 너무 발달해서 그것도 좀 문제.
0: 그렇죠. 그래서
1: 네.
0: 환자가 되는
1: 네.
0: 그런 경우고
1: 네.
0: 이제 3장은 말씀드린 대로 어디까지가 노화이고 어디까지가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인지가 굉장히 애매해지는 고령사회 이런 문제점들
1: 네.
0: 얘기하고 싶었고요. 4장은 낫지 않는 병과 살아가기인데
1: 네.
0: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병이 낫지를 않아요. 관리를
1: 네, 네.
0: 하고 약을
1: 네,
0: 먹고
1: 네.
0: 하는 건데 우리 그 환자분들이 오해가 완치를 굉장히 원하십니다. 아, 완치 뭐 좋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만성질환 관리를 해야 하는 병인데도 불구하고 이 병을 낫게 하겠다는 신념으로 이제 병원에서는 시덥지 않은 소리를 하니까 문을 박차고 나가서 이제 여러 이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많은 재산을 탕진을 하시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 네.
0: 몸에 병은 생기게 돼 있고 생기는 대부분의 병은 뭐 깨끗이 낫지는 않는다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0: 내 몸을 좀 사랑하면서 만족하며 살아갈지 그 이야기 하고 싶었고요. 이제 마지막 장은 제가 의료제도 이야기를 조금 썼는데 의료제도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근데 여기까지 내가 왜 알아야 해? 알고 싶지 않아 그러시는 거거든요. 또 지금 우리나라 의료가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분들도 많아요. 뭐 이만 하면 잘하고 있다 그런 면도 있고 효율적이고. 근데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이걸 알아야지 고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의료는 저는 복합 생태계라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게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아주 근시안적으로 뭐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딱 찍었을 때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진단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이제 그 얘기를 좀 쉽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마지막 장을 넣었어요.
1: 제가 느낄 때 이렇게 느껴져요. 인체도 뭐 예를 들면 어디 하나가 고장이라 그래서 그거 하나 나사를 바꿔 끼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0: 이제 간단한 이제 병은 뭐 이제 그럴 수가 있지만은 예. 근데 우리 몸은 안 그래요.
1: 그렇죠. 다 연결이 된 것처럼 의료도 생태계라서
0: 네.
1: 의료제도 하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딱 바꾼다 그래서 이게 깨끗하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이제 작가님 목소리로 책의 내용을 좀 들어볼 텐데요. 제1장, 청년을 환자로 만드는 사회 가운데 온몸이 아파요.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려던 고립 은둔 청년의 이야기 중 일부를 들어보겠습니다.
0: 전신이 다 아프다고 하셨네요. 그런 지 얼마나 되셨나요? 오래됐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요. 어떻게 아프신가요? 어깨랑 팔이 저리고 뻣뻣하고 허리에서 다리까지 다 아파요. 일하는데 지장은 없으세요? 저일 못해요. 다른 병원에서 검사나 치료를 받아보았나요? 네, 그런데 검사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대요. 약도 먹고 물리치료, 통증주사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럼 진통제를 먹으면 좀덜 아파요? 아니요, 똑같아요. 안 써본 약이 없어요. 약이 하도 안 들으니까 이전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써야 한다길래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병원 바꾼 거예요. 자, 이 환자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기로 합니다. 우리는 서열이 어떠어떠하다 하는 말을 종종 듣는데 동물의 왕국에서나 통할 법한 힘의 논리가 인간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수 있는 참으로 잔인한 말입니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이 환자는 소위 서열이 낮은 사람에 속했고 학창 시절에 서열이 높은 인간들로부터 크고 작은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뭐 당연한 일이지만 대인관계가 점점 두려워졌고 외출도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진단은 전 단계 고립 은둔 청년입니다. 그래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병원을 찾는 일 정도는 하고 있으니 전 단계라고 부릅니다.
1: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 그 고립 은둔 청년을 만나기도 했었고, 그 얘기들을 좀 다루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대화가 생생하네요. 그 어떤 얘기를 더 나누셨나요? 이전 단계 고립 은둔 청년, 이 진단하시기 전에.
0: 저는 이제 환자를 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환자
1: 네.
0: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어떻게 보그 글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1: 네네.
0: 환자의 표정, 들어올 때그 몸짓
1: 네.
0: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요즘 젊은이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반 정신과 의사처럼 아 이분은 이런 불안이나 이런 정서가 있겠구나 하는 게딱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앉혀놓고 이렇게 진찰을 하다 보면은 위생상의 문제,
1: 네.
0: 귀 속이 하얗게 귀지가 덮여 있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머리를 안 감아서 이제 이런 떡이져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이제 보이잖아요.
1: 네.
0: 하루에 외출을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 그거부터 물어보는데 집에 안 나간다는 얘기를 하면서부터 이제 진단으로 가까이 가는 거죠. 심지어는 누워 있는

0: 시간이 뭐 20시간에 가깝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그래서 환자 본인은 얼마나 힘들고 또 가족도 힘들고 하시겠죠. 예.
1: 이런 통증,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검사로 알수 있는 게 아닌 거고, 보셔야 알수 있는 거잖아요.
0: 이제 그 통증 한세 가지 정도 나누는데
1: 네.
0: 좀 염증이 심하거나 뭐 다쳤거나 할 때는 진짜 이제 그 신체 손상해요.
1: 상해서, 네네.
0: 통증 있고 신경 손상해요. 신경통이 있고 이거 두 가지는 그래도 약이 있어요. 그런데 제3의 통증에 이렇게 중추신경 뇌에서 오는 문제에서 온몸이 아프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약으로 안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뇌가 이렇게 통증이 있을 때 이걸 다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작용도 있는데 이렇게 정신적인 혼란이 심할 때는 그게 잘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아픕니다.
1: 아까 그책 내용에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건 우리 인간들이 어느 순간부터 서열이 인간 세계에도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책에 말씀하셨잖아요. 원래는 동물 세계에 있었던 서열.
0: 서열 세계, 서열은 사실 인간 역사상 항상 있었고,
1: 근데
0: 예.
1: 지금은 너무나 그걸 약간 돈, 뭐 이런 걸로 서열을
0: 점점
1: 나누는 게.
0: 서열이 변질되는 과정에 또 있죠.
1: 네.
0: 근데 뭐 서열은 저는 인류 역사상 항상 있었다고는 생각하는데, 요즘은 이제 서열은 좀 어린 친구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민주사회가 되면서 다들 이제 인권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들어가 보면 학교에서부터가
1: 그렇지가 않죠.
0: 괴롭힘이 그냥 창궐하는 이런 문제가 있죠.
1: 이런 어려움을 겪는 다른 청년 사례도 좀 있나요? 몇개 들어볼까요?
0: 네, 이제 여성들은 불안장애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1: 네.
0: 특히 이제
1: 진짜
0: 아까
1: 많습니다.
0: 말씀드린 경우는 남자분의 경우인데 여자분들은 젊은 여성들은 정말 불안 장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섬유근통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병이 있는데 몸이 전신이 다 아프고 불면증이 있고 통증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해요. 이렇게 만지면은 막 아파해요. 실제로 아무 염증이나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이 섬유근통이 생기면은 또 아주 또 이게 어렵습니다. 이제 섬유근통이 약이 진짜 안 듣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불면증이 키이기 때문에 잠을 잘 주무시라는데 잠이라는 게 자고 싶으면 더안 와요, 잠.
1: 네.
0: 그래서 잠을 잘 자야 한다는 얘기가 공염불처럼 들리는데 그렇다고 수면제를 쓰면은 이거는 또 습관성이 생기고 그래서 좋지가 않아서 이것도 역시 저는 이를 줄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수면장애.
1: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딱 지금 우리가 어떤 질병이라고 하지 않는데도 통증이 계속해서 있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청년들의 몸과 마음이 이렇게 아파지는 걸 보면 우리 사회가 좀 어때야 될까요? 약보다 먼저 뭐가 필요한 걸까요? 잠, 뭐 아니면 좀 마음의 평안.
0: 네. 저는 비정규직 문제, 고용 불안정 문제.
1: 네.
0: 그리고 청년들의 병은 정말 전적으로 전 사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고용 불안정과 장시간 노동의 문제. 이거를 그냥 놔두고서 뭐 어떤 약이나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하는 게 너무나 이게 약한 솔루션이 될것 같아서 참 안타깝거든요.
1: 네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할수 있는 거는 우선은 병원에서 도움을 크게 못 준다는 거를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1: 네네.
0: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이 병원에서 잘안 되면 저기를 돌아다니고 저기, 여기
1: 네.
0: 돌아다니다 보면은 지금 그 진짜 마약성 진통제라는 말이 이뭐그 처방하는 사람이 이 사람 중독 만들고 싶어서 처방한 거 아니에요. 너무 약이 안 듣고 환자는 힘들어하니까 그러면 이거라도 한번 하는데 마약성 진통제 무서운 게 이렇게 뭐 이제 그게 써야 할 때가 있어요. 써야 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막 정신적인 혼란이 있는 사람한테 쓰면은 중독될 가능성이 굉장히
1: 네.
0: 많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은 이런 경우에 저는 솔직히 환자분한테 얘기해요. 병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 다는 것부터 인정하고 들어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1: 책의 두 번째 장 제목은 왜 내가 환자가 아닌지 설명하시오.

0: 1장은 환자지만 병원에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건데 2장은 환자가 아닌데 자꾸 환자다라고 하는 거죠.
1: 그래서 이제 저는 류마티스 내과니까 관절염을 진료하는 입장이어서 뭐 매일같이 이런 분들이 한 분 정도는 있어요.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 나왔다고 오셔요. 이제 건강검진에서 그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양성이라고 말을 들은 순간부터 이제 손가락이 아프기 시작한
0: 거죠.
1: 그런데 이제 여자분들이 40이 넘으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손가락이 좀 소소하게 아프시거든요.
0: 저 벌써 관절염 있거든요.
1: 예. 네. 예, 퇴행성 관절염 다 있으세요. 그런데 이 무서운 게 이 검사가 이상 있다 그러면 그날부터 더 아프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괜찮은데 그냥 넘어가도 되는 통증인데도 불구하고 환자를 만드는 그런 대표적인 그 기전 중에 하나예요.
0: 네. 실제로 대학병원까지 찾아오는 분들 중에 괜찮은 분들이 그러니까 꽤 계신 거죠.
1: 그렇죠. 이게 검진에서 이상소견 나온 거 들고 오시는 분 중에 진짜 뭐 류마티스 관절염인 분은 거의 없었어요. 아니, 거의가 아니라 하나도 없었어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이제 건강검진의 자꾸 이제 문제점을 얘기를 하다 보니 허와 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막 그 또 오해도 많이 사는데 건강검진 저는 이제 국가검진 정도는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굉장히 막 몇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이 호텔 같은 검진 센터에서 막 이제 몸을 한번 이렇게 돌리고 나오시잖아요. 아니, 그거 하면 장사가 없습니다. 다 이상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또 이제 그러면은 굉장히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0: 그렇죠.
1: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닌데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 비판을 하시고
0: 그렇죠.
1: 또 이제 실제로 암에 걸렸던 분들이 내가 그걸 조기 검진을 못해서 얼마나 손해를 받는지 아느냐 이제 비판을 하시는데 그건 조금 이제 얘기가 깁니다. 근데 어쨌든 건강검진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한 우리 건강을 지켜준 건 아닐 수 있다는 얘기 하고 싶어요.
0: 선생님, 수치 자체가 모든 걸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1: 수치요?
0: 숫자.
1: 수치. 예.
0: 네, 수치. 뭐 이게 수치가 얼마니까 너 조금 위험하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검사라는 거는.
1: 그렇죠.
0: 네.
1: 검사에서 그런데 이제 이 우리 몸이 굉장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어떤 뭐 피수치를 했을 때 이게 이렇게 범위 안에서 움직여요. 그런데
0: 네네.
1: 이제 이게 높으면 이상, 낮으면 정상이라고 했을 때 정상과 이상 경계가 모호하다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1: 예. 네. 그래서 임의적으로 어디 기준을 놨는데 이거보다 조금 높으면 이상은 이상인데 정말 의미 있는 이상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전문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0: 네.
1: 예. 그 수치만 보면 정말 그 제 친구들도 그러고 피검사 요즘 다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0: 네.
1: 5만 병이 다 걸린 것 같다고. 빨간색이 너무 많다.
0: 네.
1: 그런데 괜찮은 거라고 얘기해주는 일이 많습니다.
0: 이제 정말 친구분들이 자주 찾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를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이 좀 어때야 될까요? 전 때로는 이런 결과의 그 숫자들을 정해놓은 거는 제약회사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약회사가 어느 정도 숫자 이상의 약 먹으세요. 이러면 또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고 막 이럴 것 같거든요.
1: 저도 좀 고민하는 게 최근에 이제 고지혈증 기준이 더 낮아졌어요. 미국 학교에서 이제 정했는데 더 낮아져서 이제 재환자도 다 약을 먹여야 하는 이런 지경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그것도 약을 팔려고 한다. 그 마음이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 데이터가 다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고지혈증 수치가 70 이상이면 약 먹어야 한다. 그러면은 70 이하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70 이상인 사람이 분명히 조금은 손해가 더 있는 거예요. 심혈관 질환이 생길 손해가.
0: 네.
1: 이런 다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참 저도 지금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이 수치를 보면은 이제 환자들 다 약 먹여야 하거든요.
0: 네.
1: 그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거를 설명해야 하나? 그리고 그 뭐 위험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참 근데 좀 무서운 게 만약에 이분 약을 안 줬잖아요. 근데 이분이 불행하게 심근경색이 생겼어. 그러면 당신이 약을 안 줘서 그랬다. 이렇게 하면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0: 네.

0: 그래서 요즘 매일 걱정하고 뭐 이렇게 하여간 기준이 낮아졌다 그러면 또 이제 고민이 많아지고 있어요. 예.
1: 근데 그런 것들을
0: 네.
1: 환자가, 그러니까
0: 네.
1: 물론 의사 선생님의 조언 또 의사 선생님의 처방,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환자도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약간 내가 요 정도인데 약을 먹을까 말까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어떤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어떤 결과가 생길 때 이게 좀 나의 선택도 있었다는 걸좀 받아들이고 이러면 어떨까요?
0: 아, 그렇게 저는 권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여자분이고 담배도 안 피고 혈압도 안 높은데 고지혈증만 있으면은 리스크가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설명하고 그거를 보고 이제 공통의 결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약을 안 먹고 좀 버텨보시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의료 현장에서 그게 안 되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있는 거기는 해요. 예.
1: 음악을 한곡 듣고 이 복잡한 얘기를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공명의 치유의 숲.

공명의 치유의 숲 들으셨습니다. 지혜롭게 아플 줄 아는 법을 알려주는 책 가짜 환자를 쓰신 김현아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제3장 늙는 건가요? 아픈 건가요? 가운데 손 모양이 변해요. 이러고 살아야 하나요? 중에 일부를 들어보겠습니다.

0: 제 손 좀 보세요. 이렇게 갑자기 변했어요. 제 친구들 중에는 손이 이렇게 변한 애들이 없는데 나만 이래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 이건 손에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이고 지금 연세에 아주 드문 일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이렇게 손가락 마디에서 뼈가 튀어나오는 문제가 안 생기는 분들도 있지만 아무 이유 없이 생기는 분들도 많아요. 유전적인 성향도 조금은 있어서 여자 형제들이나 어머니 손 모양을 닮기도 하고요. 그러고 보니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손마디가 많이 변형이 되셨어요. 지금 이 문제로 따로 검사를 할 필요는 없으세요. 약도 필요하지 않고요. 아니, 그러면 못 고친다는 건가요? 내 손이 이렇게 계속 변형이 되는데 이대로 살라는 건가요?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환자들이 약을 먹어서 이런 변형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약을 안 먹는다고 해서 변형이 더 심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꼭 약을 쓸 필요는 없겠죠. 간간이 염증 반응이 심해질 때 통증을 잡아주고 좀 편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을 쓸 수는 있습니다. 마치 감기약을 먹으면 감기가 빨리 낫지는 않아도 좀 덜 힘들게 지나가는 것처럼 결국 의사 입장에서는 이럴 때 처방할 수 있는 약이 소염진통제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약들은 고령층의 경우 장기 복용을 하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약입니다.
1: 네, 그러니까 환자분은 난 불편하단 말이에요. 난 지금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이대로 그냥 살라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 많으신 거잖아요.
0: 네. 아이, 뭐 어때서 그러세요. 잘 사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답을 하는 수밖에는 없는데 또 환자분은 이제 손가락이 변하고 하니까 요즘 또 우리나라는 이렇게 외양 그리고 남에게 보이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못 받아들이시는 그런 경우거든요.
1: 선생님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아름다움은 기능하는 데 있다는 생각.
0: 네.
1: 그러니까 뭐 외양이 뭐 하얗고 뭐 길고 뭐 이거보다 사실은 기능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네. 볼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리고 진짜 아름다움은 기능하는 데 있지 그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사진처럼 안 움직이고 이쁘기만 한 건 사실 아름답지 않은 거잖아요.
0: 우리가 지금 아름다움의 기준을 아주 좁게 해서 어떤 그런 분야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렇죠. 그 타입에 딱 맞아야 하는 것이 아름답다 생각하는 거가 문제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 뭐 손가락은 뭐 어때야 하고 하는데 손 우리 할머니들 손 기억나시죠?
1: 네.
0: 손이
1: 네.
0: 그냥 막 마디가 막 거의 호두만큼 자란 네. 그 손으로 다 가족들 먹여 살렸거든요.
1: 네.
0: 그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1: 네.
0: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살라는 말씀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잘 사신다고 할머니 손 기억하시고
1: 네.
0: 계속 손 많이 쓰셔도 된다고 저는 퇴행성 관절염 있는 환자한테 손 쓰지 말라고 말하는 의사들 굉장히 좀 싫어합니다.
1: 네네.
0: 여자들이 손이 얼마나

0: 얼마나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일고의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1: 네.
0: 해요.
1: 정말
0: 그냥 쓰시라고.
1: 생활이 돌아가는 건 여자의 손이 너무 많이
0: 그렇죠.
1: 필요합니다. 그 치료가 그래도 좀 필요한 관절염이 있고, 그리고 그냥 이제 좀 받아들여야 되는 관절 통증들이 있는 거, 물론 염증은 다 염증이지만 그런 게 있는 거죠, 선생님?
0: 이게 노화해.

0: 무릎 같은 경우 대표적인데, 무릎 관절이 이제 못 쓰게 되면 굉장히 좀그 힘들잖아요.
1: 네.
0: 근데 무릎은 인공관절이라고 하는 괜찮은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고관절 같은 경우도 인공관절 하면은 좋아질 수가 있고요.
1: 네. 네.
0: 근데 그런 경우 이외에 뭐 마음에 안 드시겠죠. 인공관절 좋아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럴 때는 저는 이렇게 봐서 이렇게 필요하신 분은 뭐이 확실치도 않은 이런 약이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인공관절 수술 하시라고 저는 권하거든요.
1: 네.
0: 그런 근데 이제 그렇게 명확하게 답이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네.
1: 네. 요즘에는 그 예전에 비해서 좀 죽음에 대한 담론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나이 들면서 찾아오는 통증을 생각하는 그런 얘기들은 또 많이 안 하시고 무조건 병원에 가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0: 그
1: 같아요.
0: 죽음이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건 그거는 다 동의하시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해결 안 되나요? 요즘은
1: 다
0: 이제
1: 된다는데, 뭐.
0: 돌아가실 때 병원 오면 다또 넘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도 죽음 자체도 지금 죽음의 의료화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고요. 통증은 당연히 병원에서 잡아줘야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더 이상 아닌 이유가 통증이 하다 진통제 몇개 없어요. 쓰다 안 되면 마약성 진통제밖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제 요즘 이제 마약 문제들이 자꾸 불거지는데 통증을 마약으로 조절한다는 거 굉장히 좀 신중해야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우리나라 자살률이 1등인데 마약 청정국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통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일지 좀, 좀 생각을 해야 하고요. 어떻게 보면 통증은 삶의 일부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거를 통증을 다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면은 더 곤란한 일들이 있거든요. 예.
1: 때로는 통증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0: 그렇죠.
1: 하잖아요.
0: 예.
1: 네. 근데 작가님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통증을 좀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하면은 약간 안 아파 보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럴 수도
0: 그렇죠.
1: 있잖아요. 근데
0: 예.
1: 우리 작가님은 노화와 함께 통증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0: 저도 손 아파서 수술했는데요. 근데 이제
1: 네.
0: 류마티스 관절염 이거 명확하게 약물 치료를 해야 하는 병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나이 드셔서 생기는 관절염들은 또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게막 아프다가 또 지나가요.
1: 어느 날또
0: 저절로 나요. 네,
1: 괜찮아요.
0: 그러다 말다 그러다 말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아픈 시기를 조금 넘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신다면 뭐큰 손해 안 보고 이제 사실 수 있을 거고 이게 저 지팡이 좀 집으시라고 그렇게 하는데 절대로 안 집으세요. 지팡이 집으시면 허리랑 무릎이랑
1: 도움을 받잖아요.
0: 도움을 받는데 아유 80이 되셔도 안 집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좀 젊은 분들이 집으세요. 그래서 이제 운동과 이런 어떤 지팡이 같은 보조도구 약보다 훨씬 낫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1: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네. 왜냐하면 힘을 분산, 지팡이 하나로 더 분산시켜서 우리 몸에 충격을 좀덜 주면서.
0: 운동성을 조금 더 유지를 할 수가 있죠. 덜 아프니까 조금 더 걸을 수가 있고요.
1: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네요. 그리고 또 이거 이제 아마 모든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좋은 병원, 좋은 의사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약을 많이 안 주는 의사, 전 좋은 의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0: 이제 환자 한 사람 두고서 시간을 좀 길게 가지시는 선생님을 이제 보시는 게 좋은데 거의 좀 없죠. 그 선생님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제도적으로 환자를 많이 보게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우리나라 문제가 동네병원에서 치료할 걸 대학병원 오시고요. 대학병원에서 치료할 건 빅4로 다 가시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 시스템 왜곡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병들은 동네병원에서 다 관리가 돼요. 그래서 가까운 위치에 내가 이렇게 날잘 아는 선생님이 한분 정도 꼭 계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1: 우리가 아프다 그러면 바로 병원 가는 게 아니라 좀 병원 가기 전에 내가 짧은 시간에 효율적인 진료를 얻기 위해서 환자가 좀 먼저 뭘 생각하고 가면 좋겠다.

0: 이런 거 있으세요?
1: 이제 어떤 분들은 너무 그냥 바로 뭐 나 그저께부터 아팠어요 그러고 오시는 분도 있고
0: 네네네.
1: 적어도 관절에 있어서만큼은 한 한 달 정도 묵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수술 했다는데 이게 손이 한 6개월 정도 거의 마비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걸 나을 6개월, 줄 알았어요.
0: 6개월이 갖고 계셨어요.
1: 자연 치유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 건데 관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달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퇴행성이면은 한 달 정도 지나면 대부분 그냥 저절로 좋아지기도 하고
0: 네.
1: 그래서 너무 이제 병원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거 걱정 많이 하시는데 적어도 관절에 있어서는 그렇고요.
0: 네. 네. 시간이 부족해서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 시간 네. 때문에 그 이 책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 작가님이 가장 전하고 싶었던 얘기 요거 좀 해주세요.
1: 이제 완벽한 인생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0: 없죠. 그러니까
1: 완벽한 건강도 없고요. 네. 완벽한 몸이라는 건 없습니다. 어디가 이제 나이 드시면서 어디인가가 조금 조금씩 다 불편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데 이거를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시면 결국 의사가 하는 중요한 역할이 내 몸을 어떻게 하면은 내 몸을 가지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이거를 찾아드리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제 살다 보면 어딘가 병이 나게 돼 있지만 큰 병은 대부분은 아니고 불편해도 그렇게 네. 만족하고 사시는 법을 배우신다면 행복하실 것 같아요.
0: 네. 사실 어디 아프다가도 또 어느 날 컨디션이 좋을 땐 또 괜찮아요.
1: 그렇죠. 우리 몸은 기복이 있고요. 네. 파도타기가 항상 있습니다.
0: 네. 근데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짧게. 좀 오해하시는 분들 있으실까 봐. 뭐 이런 오해 좀 하지 마세요. 뭐 이런 말씀 할 거 있으세요?
1: 네. 그 네. 책을 홍보하려고 나왔잖아요.
0: 네.
1: 근데 뭐 책은 안 읽으셔도 뭐 어쩔 수 없지만 유튜브 20분짜리 동영상만 보는 것도 사실 굉장히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0: 있어요.
1: 그것도 안 보시고 그 앞에 썸네일만 보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 제가 손 수술했다니까 넌 병원 가지 말라고 그러고 무슨 수술이냐 그런 얘기해서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유튜브도 뭐 좋지만 뭐 꼭 제 책이 아니더라도 이제 책을 읽으시면서 이런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는 걸 저는 좀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0: 네. 지금까지 가짜 환자 책을 내고 우리에게 좋은 얘기를 들려주신 김현아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주항의 대금 연주 라이프 흐르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건강한 몸이라는 건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어디에도 없는 건지도 모릅니다. 조금 불편한 데가 있어도 그런 대로 만족하며 사는 거 그게 오히려 더 건강한 삶에 가깝다는 얘기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네요. 오늘 이 시간이 나이 들어가는 우리의 몸을 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 또 함께 걸어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여러분은 북소리를 좋아하시나요? 두들겨 소리를 내는 악기의 대명사 같은 이름이라 만만한 분풀이의 대상을 동네 북에 비유하기도 하지만요. 억울함을 호소하게 해주던 신문고도 있었죠. 그러고 보면 누구나 치기만 하면 소리가 나는 북의 단순함은 누구라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게 하는 공평한 개방성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무렇게나 쳐대는 동네 북은 후련한 호소의 울림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소음이 됐겠죠? 참 단순한 악기지만 무작정 두드린다고 음악이 되지 않는 북. 내 마음을 실은 북소리가 다른 이의 마음까지 함께 울리는 공명이 일어날 때 그 단순한 북의 울림이 비로소 음악이 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과 함께 공명하고 싶은 이 시간 9월 19일 토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 박동진의 소리 춘향가 중 암행어사 출도 대목으로 출발합니다.

하고 그의 형이 성형을 석직 보래 의당사라. 삼공경 부르고 삼행수 부르고 구선고 양신지 거우고 동관순의 차로 감생을 자정하라. 고향을 불러가고 하이제 조토소고 불러서 조총이 구르냐 전대통세 불러 수미가 줄이고 군생을 불러 군무가 까마고 육지기 불러 은수제병 공방을 불러 지불어 단소 수주를 불러 거구두지 시사정이 불러 옥시로 단소 행수를 불러 드려요 기생을 단속해라.

자상의 수장들은 돈불불체가 되어 아저들 못다 웃고서 이리저리 그지런디 그때 의사또가 뜰 아래로 내려가며 사인변을 살펴보니 청파역주 수십 명이 귀경구 섭실려 드버릇듬상 늘어서 의사도 눈치를 살피는디

사포를 밖으로 나가면서 팔 한번 툭 뭐 산도 손 한번 번쩍 들어온 거지 서지 영재는 눈치 쟁고 약수로 내달리며 영장아 산돈이 분보 금금하다 천상은 영구사마지 두루 산도 다시리 대마를 들리고 간장을 기어 폐택은 줄르고 덕굴리 희워라 훈거리 달라 폐량이 은거째냐 방백이 들어라 폐량이 은거째노냐 방백이 들어라 사장 안 들어봐도 영철 육무방망치를 높이 들고 육무방망치를 높이 들어 해같은 마패들 날같이 들이미고 날같은 마패 해같이 들이미고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날려들이며 산물을 화락 딱! 안명은 아유술도에 안명은 아유술도에 두세 번 부르는 소리 가라리 답상 무너지고 땅에 툭 꺼지는 너드베기를 명령이 진동하고 여주마리 물이 붓고 가시베이 모두 쪼개진다가 그 수령이 겁을 대여 땅을 바람 무슨 말로 대서 불러 도망가고 본관은 너걸 짓고 골방으로 들어가며 토기대 목을 안고 나를 살려라 나를 살려라 통일아 나를 살려라 사인면에 후다닥 불쌍하다 관로사령 눈 빠지고 코 떨어지고 귀 떨어지고 덜미치 엎어지고 상토지고 도망치며 난리났네 개진하게 북장보고 둥그러니 술병입니다 춤추던 기생들은 발 벌린 채로 도망가고 관비는 밥상 잃고 술통 들고 들어오며 그때 공방은 멍석을 뚫뚫 말하여 빼기고 이참 열어져서기 멍석인 줄을 모르고 웜에

놈의 자리야. 왜 이리 무거워냐? 사령은 나발리고 주먹쥐고 횡횡횡 역조리장 나르대구 수령 모딘 좌석을 몽치로 세리 부시는디 금병 수병 산수병과 대함쟁반 술꾼 맹기름지 개유지구 검은구가야금 생황양금 심일전대 나는 붙자고가 산산이 깨어진다가 금수령이 도망한다 운봉영장 인둥이라는 도장 담는 주머니를 상 밑에 넣고 이 양반이 술을 먹다가 느닷없이 출두야 하는 바람에 상우에 수박땡이를 번쩍 들고 도망가고 곡성원님은 아까부터 더운 게 도복을 벗어갖고 이쁜 기생방 말꽂이다 딱 걸어놨단 말이야. 그 잔치가 끝나면 기생하고 어쩔 줄로 이 양반이 마음을 먹고 술을 한참 퍼먹는 뒤 그 방 기생이 술을 요만치 먹고 사또들이 너무 웃기는 바람에 이 잡것이구만 너무 웃다가 하초가 부족해가지고 아 속것이다 오줌을 호빡 쌌단 말이오. 그랬는데 저로 지린내가 나니께 제 방으로 들어가 컴컴은 디서 속것을 벗어갖고 곡성영감 도복 위에다 살짝 걸어놨단 말이오. 그때요 곡성영감이 출두야 하는 바람에 아까 도복 널어놓은 그 생각만 하고 기생방으로 달려들어 기생 손끝을 자기 도복인 줄 알고 덜렁 들어갔고 싹 뒤집어 써놓은 것이 기생 손끝 바지가랭이로 곡성영감 배급하기 쑥 나왔네. 곡성 영감이 기생 손것을 뒤집어 쓰고 한참 두

0: 울벙거리더니 가설 팔랑 제껴 쓰고 이럴 걸려 어떠어떠 찢어 죽일 님이 어떤 찢어 죽일 님이 내 갓 부력을 막았다.
1: 아 여보시오, 그 갓 거꾸로 써서 바로 좀 쓰시오. 언제 돌려 쓰건 던져 그대로 콱 눌러 놓으니 간 모자가 도망간다. 그때 임실 군수 영감은 똥도 마렵고 술도 취하는구나. 가만히 바라보니 역졸한테 사령들이 두드려 맞는 것이 꼭 폭날 개 두드려 맞던 맞는단 말이야. 갈 곳이 전혀 없다. 다락으로 올라가자. 다락으로 올라가서 설사가 남게 두 다리 쫙 꼬고 섰다가 밑에서 출두야 하는 바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리를 살짝 늦춰놓은 것이 그냥 바지에다 설사 똥을 팍 싸버렸네.

떨려가지고 바지 골마리가 안 까지네. 한참 터듬다가면 이게 무엇이 왼 주먹이 딱 뒤에 지는데 옆구리에 찬 장두칼을 고것을 제 연장으로 알았던 거냐. 그놈을 거머쥐고 하던 버르장머리가 있어갖고 당근을 벗어서 요강단지인 줄 알고 파주에다 대고 좀을 솔솔솔솔솔솔솔 싸는디 아 그때야 하인놈들이 안 두드려 맞으려고 개쥐끼도 쥐끼 다니다가 컴컴한 다락 밑이 올타격이가 숨자고 쏙 들어가서 낯장을 벼락박에다 찰싹 붙이고 숨을 하는디 아 쥐께 이 신기 무시 뜨뜻한 것이 이마빵 요리 내려온단 말이여. 아 야들이 누가 다락에서 숭늉을 엎지렸는가 싶어갖고 목마른 팔이 그냥 씨앗바닥으로 벼락박을 할듯 처먹는데 아 요새는 하나님이 말여 빗물을 쩔쩔 끓여내려 보내는 문양이다. 이런 듯 문중할지 본관 거동 무소관으로 뒤껴 들어가며 어허 무섭다 어사보호하란 분들어 온다 바람이 다다라 요강만했다고 좀 이래라 주거녁이 상도 받고 어따 이런 급사를 맞아 죽을 놈무니 왜 이래 피자부냐 운봉거동 모수 한참 동안 도망가다 말이 한테 있는지라 말을 탄다는 것이 언급절이 거꾸로 탄네 그려 아이고 이 말 좀 보아라 어째서 운봉으로 안 가고 남원으로 두둥 도망가니 암행산동께서 죽전 죽지법 도왔네 운봉하인 여짜오대 말을 가꾸로 다시하시니 바로 다시오 운봉 급하대로 말하는 언제 돌려 타더란 말이야 말무가지

계시고 나는 새도 못 나고 산천초복이 그저 벌벌벌 떨어온 돈이 아마도 탐

박동진의 소리, 춘향가 중 암행어사 출도 대목 함께 들으면서 9월 19일 토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국악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로 바로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어요. 주말 오후

0: 7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요. 포털 사이트에 풍류가 좋다 검색해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방송 중에 2부 첫곡 맞추기 이벤트도 계속 진행 중인데요.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푸짐한 선물 오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 외침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1: 주말아오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네, 푸짐한 선물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사연 보내주세요. 잠시 지난주 보내주신 청취자님들의 사연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1716님. 풍류가 좋다.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트. 아유, 감사합니다. 1716님, 저도 하트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 여러 곡의 신청곡 또 보내주셨습니다. 잘 선곡해서요.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3321님, 이제 가을을 향해 가나 봐요. 날이 많이 선선해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가을이 찾아오면 우리네 마음도 풍류로 가득해지겠죠? 가을엔 더 좋고 많은 풍류, 음악 우리 함께해요. 모든 애청자님 보내주신 사연 모두 감사드리고요. 환절기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 풍류가 좋다도 많이 애청해 주세요.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갈게요. 조경선의 검은고, 백낙중류 검은고 산조입니다. 검은고는 가야금 12줄과 달리 줄이 6개가 있어요. 여성적인 성음인 가야금과 달리 남성적인 또 성음을 내는 국악기이죠. 과거 양반들의 수양에 많이 쓰였던 백악지장이란 애칭도 갖고 있고요. 오늘은 장중하고 묵직한 성음으로 22분간의 아정한 연주로 함께 감상하시고 저는 풍류 사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아, 놀보 형님! 아, 지가 토란을 잔뜩 갖고 왔은께 아, 이번 추석상엔 이것으로 국 끓여 올리면 되겄지라?
1: 워메, 벌써 추석이 다가온다냐? 아, 난 그 토란인지 토린지 하는 알맹이보다 아, 토란대가 만나든디?
0: 아따, 지가 토란대도 이만큼 챙겨왔을게 형님. 이거 길쭉한 걸로 형님 다 드셔라.
1: 뭐셔, 이놈 흥부대 이놈. 아, 길다란 거는 먹는디 오래 걸릴게. 그 사이에 네가 잘 자란 것, 만난 것들 싹 먹어 치우려고 그러는 거지.
0: 아이고, 형님, 그럴 리가요. 아, 형님이 지보다 먼저이신께 긴 것부터 드시라는 거지라. 아, 미녀도 긴 것부터 부르고 잦은 걸로 넘어가는 아, 긴 잦은 형식이 있는 것처럼 아, 시상 모든 것엔 순서가 있고 위아래가 있는 법 아니겄으라.
1: 뭐셔? 뭔 형식?
0: 아이고 어렵네. 아이고 거 안 되겄다. 오늘도 풍녀 사전 빨랑 갖고 와봐라잉.
2: 네, 오늘도 풍녀 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흥보 씨가 언급한 긴 잦은 형식은 느린 음악과 빠른 음악을 짝으로 묶어 연주하는 형식을 얘기한 건데요. 여기서 긴은 한 배가 길다는 의미고 자지는 한 배가 짧다는 뜻이죠. 언젠가 이 시간에 한 배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풀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본래는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와 시간을 뜻하는 말인 한 배가 음악에선 속도가 빠르고 느린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로 쓰인다고 했었죠. 앞서 우리 놀보 씨가 긴 토란대를 먹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잘한 것들은 빨리 먹어치울 수 있다고 아주 절묘한 비유를 해줬는데요. 마찬가지로 한 배가 길다는 건 그 음악을 연주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즉, 느린 음악이란 얘기고요. 한 배가 짧다는 건 그 반대의 의미, 즉, 속도가 빠른 음악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미녀 중에는 처음에는 느릿하게 시작했다가 흥이 오르면 빠른 노래로 넘어가도록 한 배가 길고 짧은 두 노래가 한 짝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긴 방아타령과 잦은 방아타령처럼 대개 같은 제목의 긴과 잦은을 각각 붙여 두 노래를 구분 짓고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연창 형식을 긴 잦은 형식이라고 일컫는 겁니다.

전숙희 외 여러분의 소리 방아타령 자진 방아타령이었습니다. 참 흥겨운 경기민요 한바탕이었죠.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2부에는 계속해서 2부 첫곡 마치기로 선물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마지막 곡으로 박종선 왜 여러분의 연주 신하이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올게요.

0: 흉북명산
1: 동편제 판소리의 본향 전라남도 구리에서 10월 10일과 11일 제30회 송만갑 판소리 고수대회가 열립니다. 대회는 판소리와 고법, 종목별로 각각 학생부와 신인부, 일반부, 그리고 명창부와 명고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명창부 대상에는 대통령상이, 명고부 대상에는 문화체육

0: 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참가 접수는 10월 8일 오후 5시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전화 061-782-686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편제 소리를 완성했다 평가되는 근대 최고의 명창 송만갑. 그의 예술혼을 이을 이 시대 소리꾼과 고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허허, 아이 여기가 어디냐? 아이 사실 얘기하는 상가집 제청이구먼. 자, 한마탕 놀다라 갈세. 가상자도 멋이 조금 있던가. 장단 없이는 또 못 놀아. 장단을 털 걸어놓고 한번 놀아보는 것이었다. 헐.

0: 아이 가상자님 하나 멋져요.
1: 잘한다.
2: 잘해. 잘해요.
0: 자 이번에는 우리 거사 사당을 모셔가지고 노래 한번 들어볼랍니다.
1: 에라이 요즘 가시낭.

0: 어째 자는 이렇게 물찬 제비같이도 이쁜가?
1: 아니 앞도 못 보면서 어째 그것을 아요?
0: 어야 마누라.
1: 예?
0: 나 저 새끼 뱃속에서 잘 크라고 나 자장가 한번 불러볼라네.
1: 그렇게 하시오.
0: 둥 둥둥 강아지
1: 벌써?
0: 아 그 둥둥 강아지
1: 아이.

0: 꼴채 어여 마누라.
1: 예?
0: 요놈이 안 나왔어도 나왔다고 나 이놈 골게인 한번 달아볼라네.
1: 알았어.
0: 꼴채 요것은 두상이고 두상 좋게 생겼다. 꼴채 요것은 눈이고 왔다 눈 먹게 꼭 동지스 딸이 어려주고 말룽 같네. 요것은 코고 코도 등실하기 참 좋다. 꼴채 요것은 입이고 왔다 이놈 입짝지지 본게 그만 술 잘 퍼먹었다. 꼴채 요놈 내려가시로. 요놈은 딱 걸려야지. 흘러 내리가 불면 내신세는 낭패다. 오냐 딱 걸려라 걸려. 오냐 걸려. 와라 허망하네. 허망해. 야 마누라.
1: 예?
0: 나 요놈 저 정문하러 가기 전에 나 개사랑 한잔 하고 가라네. 개사.

세상에

0: 오케이. 이야.
1: 영가.
0: 어이.
1: 어서 가서 정문하고 돈 많이 벌어갖고 오시오.
0: 에이, 어이야 마누라, 나 저 개새끼한테 나 정문하러 가네.

0: 나 가네.
1: 가서 이제 애기 낳게 정문이라잖아 하시오.
0: 새끼 얼른 빨리 낳게.
1: 예.
0: 삼신.

정신은 처녀 방에다 몰아더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강준섭의 여러분의 소리 진도 다시래기였습니다. 오늘도 2부 첫곡 마치기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 선정해서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성공 안내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잠시 지난주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 정답 긴 아리랑 네 딩동댕 정답이셨어요. 그리고 4545님 아리랑 아 아쉽습니다. 긴 아리랑이었어요. 하지만 맞는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아리랑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연 계속해서 부탁드려요. 지난주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당첨자께서는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저희 방송 시간 중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풍녀 사전으로 이어갈게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 살풀이 반주음악입니다. 오늘의 모든 액을 이 음악과 함께 다 떨쳐버리시죠.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유호의 풍류현장. 오늘 김유호의 풍류현장 주인공은 한 시대를 대표했던 여성 명창이자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판소리의 큰 전승계보를 남긴 박초월 명창입니다. 1917년 전남 순천에서 태어나 남원 운봉에서 성장한 박초월은 본명은 삼순, 호는 미산인데요. 타고난 성량과 좋은 목을 바탕으로 일찍부터 명창의 길을 걸었습니다. 12세 무렵 김정문에게 소희를 배우기 시작한 그는 송만갑에게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적벽가 등을 익혔고 오수암에게서는 흥보가를, 정광수에게서는 유성준 계열의 수궁가를 배웠죠. 서로 다른 스승에게서 배운 소리가 박초월의 음악적 토대가 되었고 훗날 박초월제라고 불리는 독자적인 소리 세계를 형성하는 큰 바탕이 되었습니다. 박초월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30년 전주 전국 남녀 명창 대회였는데요. 춘향가의 한 대목을 불러 1등을 차지하면서 명창으로 이름을 알렸고 이후 여러 음반사를 통해 흥보가, 심청가, 춘향가 등을 취입했습니다. 당시 유성기 음반은 명창의 소리를 먼 곳까지 전하는 새로운 매체였고 박초월 역시 무대와 음반을 오가며 자신의 소리를 대중에게 알렸습니다.

곽철의 소리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수군가와 흥보가입니다. 그의 수군가는 성흥록에서 송광록, 송우룡, 유성준, 정강수로 이어지는 동평제 계열을 바탕으로 하며 특히 유성준제 수군가를 충실히 계승한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여기에 박초월 특유의 깊은 상음과 음악적 감각이 더해지면서 하나의 독자적인 바디가 형성되었죠. 국립국악원 자료에서도 오늘날 연행되는 박초월제 수군가를 별도의 전승계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남긴 명창일 뿐만 아니라 이 소리를 이어갈 사람을 길러냈다는 점에서 박초월은 더욱 특별한데요. 광복 이후 여성 국극 동지사를 창단했고 1955년에는 박기희와 함께 한국민속예술학원을 설립해 후학을 가르쳤습니다. 조순애, 한농선, 성우양, 남해성, 조통달, 전정민, 김복래 등 많은 제자들이 그의 소리를 이어받았고 이들을 통해 박초월의 음악은 또 다른 세대의 소리로 이어졌죠. 1964년 판소리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며 춘향가요 예능보유자로 인정받은 박초월은 1973년 수군가의 예능보유자로도 재인정받았는데요. 그는 단순히 한 시대의 유명한 명창으로 멈추지 않고 여러 스승에게 배운 전통의 소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음반과 창극 무대를 통해 그 소리를 널리 알리며 다시 제자들에게 전해 새로운 전승의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박초월이 세상을 떠난 지 40년이 지났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박초월제라는 소리의 이름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오늘도 누군가의 목을 통해 다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저 개펼주부가 귀변을 내놨던지 할일 없이 토끼가 수궁을 따라가게 되었던 것이었다. 자네는 앞에도 앙금앙금 토끼는 뒤에서 강종강종 멀리서 별을 내려갈지 한눈 한바 어떤면 여굴 한눈이 난지면 여봐라 토끼야 와야 너 어디 가느냐 나 수궁아 난 너 수궁아 어디로 가느냐 스스로 간다 허허 자식 지럽던 놈

의기는 회사 호비라고 여쭈니 너와 나와 예산 주기 엄명을 지리고 인자에 같이 놀아 풀로 벗을 삼고 피우고 안개 낀 날 팔자 추석으로 찾아 동생 상거 동료당도 일세 흐르를 맞아

왕도 진무가 내 한 번 가서 다시 고지를 못 얻었구나.

아니 길어를 가지 마라. 아따 한마디라면 우리 여사촌 아니면 큰일 날 뻔했어. 나는 못 가겠어. 별주부 하는 말이 올 테면은 오고 말 테면 마시오마는 저놈 심술이나 좀 들어볼라오? 먹을 때는 질가 앞을서도 가고 죽을 때는 퇴소방을 앞을 세워 갈 테요. 더구다나 내일아 침 김포손 날랜 총알 꾸르르르 타! 어따 그 탕수리 빼시오 빼. 그렇다 내 한 갈리가 있소마는 여기서 소공이 몇 마리나 되시오. 별주보가 다시 귀변을 내는데. 어공찰리 모든 마소

나서 대장 달리굴 나더니 결수방도 나를 따라서 우리 소공원 들어가면 좋은 미소를 할 거니 염려 말고 따라갑시다. 그러면은 갑시다.

한강은 조개하고 봉월지

落地难地。

0: 안
1: 아,
0: 누냐?
1: 아, 신부 한.

왕자리에 내가 너랑 가더라고. 우리 부모님 모처럼 말을 조금 부대져라 여라 잔말을 하고 내려볼게. 그날 싸만 풍일이 하나와 물결이 줄롱새 뒤뚱그려 흘러가네. 토끼가 물을 보더니 깜짝 놀라면 아이고 저물 보아라, 내가 저물 속에 들어가서 용왕이 된다 해도 나는 못 가겠어, 못 가. 이놈이 따뜻한 양지 쪽을 찾아가서 얼굴을 좋은 반찬도막 드작거려듯 드작거리고 있으니 별주부 기가 막혀. 옳테면 오고 말테면 마셔. 배스르러 가자는데 용당기 뒷줄 자시듯 자시는 꼴 내가 아니 꼽살 실어서 못 보겠어. 자, 나는 가요. 별주부가 물에 들어가서 동당동당 떠놀면 자, 이 물이 얼마나 깊다고 그러시오? 여보시오, 별주부. 그렇다 내가 안 갈 이유가 있어만은 내가 좋은 수가 있어. 버드나무까지 잡고 뒷발 정거부와 목물지면 따라가되 더 깊으면 못 가겠어. 글랑한 그려시오. 이놈이 좋은 꾀낸치라고 버드나무 가지를 잡고 뒷발을 막 정글날 적에 그때의 별주부는 물에서 나는 김생이라 변전살과 같이 우르르르르르르르 달려들어 특히 뒷발목을 꽉 물고 물속으로 울렁울렁울렁울렁울렁 들어가니 토끼 기가 막혀. 아이고 이놈아 좀 놓아라. 숨 막히나 못 살겠다. 이놈아 잔말 말고 아가리 벌리지 마라. 아가리 벌리면 짠물 들어가서 벙어리 되는 법이니라. 내 등에 가만히 옆에서 소상 발견 귀괴이 나오고 간 것이 어떠냐. 할일 없이 토끼가 자래 등에 딱 입혀가지고 들어가는 일.

오나 백변유 갈마이는 홍유

0: 기어 나는
1: 아이고

장사를 지.

이긴가 동항대를 타다

0: 소용문 백로준난
1: 다 오시고 어?
0: 이 태백이 놀던 니요

0: 그저 가랴
1: 다 얼씨구

산산

지내 수를 바라보니 격강고 상여들은 망구

박초월의 소리로 수궁가중 토끼 수궁 들어가는 대목 오늘 김용호의 풍류 현장에서 들려드렸습니다. 9월 19일 토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에요. 내일도 좋은 풍류와 재미난 코너 준비해놓고 여러분 기다릴 테니까요. 또 함께해 주세요. 마지막 곡으로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 수제천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협의회.
4: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일상을 생각해 보면 우릴 위로해 주는 것이 곁에 참 많구나 하는 생각 듭니다. 푸른 가을 하늘도 참 좋고요. 온갖 모양을 만들어내는 변화무쌍한 구름, 가을 햇살, 시원한 바람, 풀벌레 소리, 맑은 공기. 늘 그 자리에 있어서 당연한 것들이지만 실은 이 모두가 우리를 위로해 주기에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고 평온하게 해주는 것이 의외로 많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귀한 존재를 잊고 살고 있구나 하는 자각이 가끔 일어납니다. 너무도 사랑스러운 계절, 가을의 자연, 그야말로 축복이 아닐까 하는데요. 오늘 이 가을을 충분히 느끼고 누릴 수 있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의 산책길은 밑도들이 수연장 지곡으로 문을 엽니다. 정대석의 검고연주입니다.

밑도들이 아명으로 수연장 지곡 들으셨는데요. 정대석의 검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참 많다 하는 이야기로 이 시간 시작했습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도 참 좋고요. 흰 구름, 가을 햇살, 가을 바람, 풀벌레 소리,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들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 모든 것이 공통점이 있죠. 모두가 거저 우리에게 주어진 위로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항상 당연하게 누려왔지만 이 모두가 우리 영혼을 쉬게 하고 위로해 주기에 충분한 귀한 것들입니다. 이제 9월도 후반부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요즘 이 가을의 정취 실컷 누려야 할 때니까요. 오늘 같은 토요일, 이 가을을 만끽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FM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평일 시간에는 우리 역사와 문화, 음악 사회에 얽힌 여러 이야기와 음악 함께 전해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이 시대의 새로운 창작 음악, 미래의 전통 음악이 될 음악들을 골라 듣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그리고 일요일에는 전곡 감상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의 명작 코너에서는 작곡가 이성천의 음악을 듣는 순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순서입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음악을 골라듣는 시간인데요. 새로운 창작음악도 먼 미래에는 우리의 전통음악이 된다는 의미에서 마련한 코너,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곡가 이성천의 음악 준비했는데요. 합주곡 5번 타령에 의한 전주곡, 독주곡 33번 바다, 삼중주곡 원과 직선의 사이, 독주곡 42번 풀피리, 가야금 협주곡 새야 새야, 이렇게 다섯 곡의 음악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첫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이성천 작곡의 합주곡 5번 타령에 의한 전주곡인데요. 현악영산회상 중에서 여덟 번째 곡 타령을 바탕으로 해서 관현악곡으로 만든 음악입니다. 1986년 작품인데요. 이 곡이 만들어진 당시만 해도 우리의 정악곡을 바탕으로 해서 창작음악이 만들어지는 사례가 드문 편이었습니다만, 작곡가 이성천은 당시의 흐름과는 다르게 이렇게 타령을 바탕으로 해서 작곡해서 정악을 바탕으로 한 창작음악의 전범을 이루었습니다. 느린 서주로 곡이 시작되는데요. 타령 선율의 앞부분을 양금과 단소의 맑은 소리로 연주하도록 했고요. 바로 합주로 이어지게 됩니다. 타령의 첫 4장단의 가락이 이 곡의 주제 선율로 쓰이는데요. 이 주제 선율을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시켜 활용합니다. 악기 편성을 다르게 하거나 리듬을 변주하거나 때론 빠르기의 해석을 다양하게 해서 변주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2주제 선율을 만들어서 타령 주제 선율과 대비시키고 있는데요. 그 선율 또한 타령과 관련이 있도록 새로운 타령의 또 하나의 새로운 선율처럼 여겨지는 제2선율로 재미있는 조화를 만들어 나갑니다. 피리의 경우 현악영산회상에서는 새피리를 쓰지만 이 곡은 향피리를 쓰고 있고요. 또 단소 대신 당적을 써서 보다 생기 있는 소리를 내고자 했습니다. 세악 편성에 쓰이지 않는 아쟁도 추가해서 저음력을 보강하고요. 현악영산회상의 편성과는 다른 그런 악기 편성을 시도했습니다. 이성천 작곡의 합주곡 5번 타령에 의한 전주곡 감상하시겠습니다. 이상규가 지휘하는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체 연주 시간 17분 53초입니다.

이성천 작곡 합주곡 5번 타령에 의한 전주곡 들으셨는데요. 이상규가 지휘하는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은 1986년도 작품인데요. KBS FM의 FM 국악 무대에서 위촉 초연곡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후 바로 음반으로 만들어져서 21세기 KBS FM 한국의 전통음악 창작음악이란 이름으로 제작 출반된 바 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두 번째 곡으로 이성천 작곡 독주곡 33번 바다라는 작품입니다. 이 곡은 1986년도 작품인데요. 작곡가 이성천이 계량해서 만든 21현 가야금을 위한 음악입니다. 이성천은 1984년 봄부터 가야금 계량을 위한 연구를 시작해서 21현 가야금을 제작 완성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계량 가야금을 통해 보다 다양한 창작 음악을 만들기 위해 계량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1986년도에 이 곡을 완성해서 21현 가야금으로 연주하도록 했습니다. 곡의 제목이 바다죠. 이 작곡가 이성천은 표제가 있는 음악의 경우 그 표제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데요. 이런 노트를 남겼습니다. 바다, 나의 사랑이 있는 곳, 그리고 나의 마음을 쉬게 해주는 곳 바다. 바다 없는 곳에 태어난 내가 난장이 한 뼘만큼이나 자란 듯 하였으나 바다를 본 나는 회목 같은 키를 가졌다. 바다 내음이 나를 발동시켰는가, 바닷빛이 나를 물들였는가, 바다는 또 음악을 주기에 여섯 개만 골랐다. 라고 쓰면서 이 곡을 여섯 악장으로 구성했다는 사실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각 악장마다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해두었는데요. 그 설명이 이 음악 이해에 도움이 될 듯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1악장 태양의 눈, 몹시 뜨겁다. 그 매서운 눈초리가 정다운 달빛보다 싫다. 그러나 바다가 태양을 나에게 주는 것을 어쩌랴. 빠른 음으로 나를 쏘아본다. 2악장 모래성, 파도에 밀려 허물어지고 그리고 또 다독거려 성을 쌓는다. 허물어져도 모래는 역시 부드럽게 손에 닿는다. 모래여 나는 속삭인다. 물기 어린 마음은 너와 내 것이라고

다독다독 보드라운 모래가 손등을 간지릴 때 선율은 끝없이 자꾸만 반복된다. 사막장 소라의 노래. 가슴을 저며온다. 왜 슬픈가? 혼자 부르는 노래이기에 슬프겠지. 거센 파도가 휘몰아쳐도 어느 억센 인간의 모습이 다가와도 소라는 혼자 노래한다. 누가 소라와 함께 노래할 수 없을까? 흥겨운 노랫가락이 흘러도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으면. 사악장 폭풍의 언덕. 서다. 생쥐꼴이 돼도 좋다. 어쩌면 폭풍에 밀려 산산조각이 나도 등은 보이지 않으리라. 폭풍은 굉음이 내리고 사나운 파도가 질타해도 마음은 끝내 안온에 머물리니. 우악장 저녁기도. 무엇을 간구하는가. 티 없이 맑은 마음으로 속지인을 씻은 적자로 가고 싶다. 정결된 가락이 흘러 내 마음을 씻는다. 육악장 달과 넝쿨의 꿈. 사랑이려니 영원한 꿈은 사랑이려니 그래서 소리는 아름답다. 이성찬 작곡 독주곡 33번 바다 1악장부터 6악장까지 듣겠습니다. 이재숙의 21연 가야금 김정수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고요. 전체 연주 시간 19분 43초입니다.

이성전 작곡 독주곡 33번 바다, 1악장 태양의 눈, 2악장 모래성, 3악장 소라의 노래, 4악장 폭풍의 언덕, 5악장 저녁기도, 6악장 달과 넝쿨의 꿈 들으셨는데요. 이재숙의 가야금, 김정수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86년 10월 23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던 KBS FM 제4회 FM 국악 무대에서 초연된 바 있습니다. 이때 무대는 작곡가 이성천의 네 번째 작곡 발표회 무대였고요. 이 무대에서 작곡가 이성천이 계량한 21현 가야금이 첫 선을 보인 바 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세 번째 곡으로 이성천 작곡 가야금과 해금 거문고를 위한 삼중주곡 원과 직선 사이라는 음악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대표적인 발현악기 가야금과 거문고 그리고 찰현악기 해금 이렇게 석대 악기가 어우러지도록 했는데요. 작곡 노트가 매우 철학적이라서 음악을 듣기 전에 그 노트를 읽어보면 좋을 듯 합니다. 태초에 흑암이 있어 이를 태극이라 한다. 태극은 음과 양을 만들고 음과 양이 서로 작용하여 만물의 생명을 이루었다. 애초에 혼돈이 있어 점들이 차 있었다. 점들이 접합하여 직선과 곡선을 만들고 직선과 곡선이 원의 형체를 완성하였다.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고 그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하였다. 남성을 가짐으로 여자는 완전한 영장이다. 그래서 여자는 원을 품고 남자는 직선을 달았으며 불완전한 직선은 완전한 원을 향해 움직인다. 이런 노트입니다. 원과 직선 사이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간, 남과 여를 상징하는 의미로 쓰인 듯합니다. 곡은 전체 3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 악장마다 표제가 있고요. 그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제1악장, 점과 점, 그 혼돈의 공간. 흑암과 혼돈의 공간에서 점들이 충돌한다. 충돌하고 포용하면서 활동한다. 점차 질서가 형성되고 새로운 형체를 탄생시키려 한다. 제2악장, 직선에서 곡선으로. 점들이 모여 직선과 곡선을 만든다. 이합하고 집산하며 굴신하며 짧은 것들이 제 멋대로 형체를 이룬다. 아직은 직선과 곡선뿐이다. 제3악장, 원과 직선의 사이. 불완전한 것은 완전한 것으로 지향하는 물리적 성질을 가졌다. 원을 만들고 직선은 원을 향해 운동한다. 그래서 원과 직선의 사이는 가장 가깝다. 이런 노트를 남겼습니다. 가야금과 거문고 해금 이렇게 석대의 악기가 정갈한 느낌으로 어우러지도록 만든 곡인데요. 이성천 작곡의 삼중주곡 원과 직선의 사이 듣겠습니다. 김혜숙의 가야금, 정순연의 해금, 김선옥의 거문고 연주입니다.

해금으로 직선을 그리고 거문고와 가야금으로 원을 그리는 그런 대조 장치가 여기저기 마련돼 있었는데요. 이성천 작곡의 삼중주곡 원과 직선의 사이, 제1악장 점과 점, 그 혼돈의 공간, 제2악장 직선에서 곡선으로, 제3악장 원과 직선 사이 들으셨는데요. 김혜숙의 가야금, 정수년의 해금, 김선옥의 거문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음악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00

토요일의 명작 네 번째 곡으로 이성천 작곡 독주곡 42번 풀피리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피리를 위한 독주곡이지만 제목을 풀피리라 붙였습니다. 풀피리 하면 도시 악기라기보단 농촌의 악기라는 생각을 흔히 하게 되는데요. 작곡가 이성천도 이 곡을 쓸 때 농촌을 생각하면서 썼다는 걸 그의 작곡 노트에 남겨놓았습니다. 작곡 노트 소개해 드릴게요. 추억은 아름답다. 도시에 살지 않았던 내가 농촌에 가면 흙냄새와 풀냄새 그리고 목동의 풀피리 가락이 가슴을 적신다. 추억이 아름답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 곡을 전체 4개의 소곡으로 구성하고 각 곡마다 표제와 설명을 곁들여 놓았습니다. 제1곡 소치는 아이의 노래 아이와 소는 닮았다. 순하디 순한 눈망울을 굴리며 노래하고 풀을 뜯는다. 제2곡 시냇가에서 맑은 물이 흐른다. 파란 핏줄을 가진 고기가 떼지어 논인다. 아이가 발을 담그면 시냇물은 돌면서 흐른다. 제3곡 풀피리 소리 풀잎을 꺾어 불던 풀피리 소리치는 아이는 언제나 이렇게 노래했다. 제4곡 송아지 꽁지에 매달린 음치 찌르레기 여름 햇살이 머리 위를 지날 때 송아지 꽁지에는 찌르레기가 매달렸지. 찌르레기 소리는 듣기 좋은 음치 그래서 풀피리 소리와 어울린다. 이와 같은 표제와 설명인데요. 표제와 그 설명만으로도 농촌의 흙냄새, 풀냄새, 목동의 풀피리 가락이 상기됩니다. 작곡가의 그와 같은 서정이 피리 독주 음악으로 어떻게 발현되는지 음악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성천 작곡의 독주곡 42번 풀피리 듣겠습니다. 강영근의 피리, 길석근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성천 작곡의 독주곡 42번 풀필이 감상하셨는데요. 제1곡 소치는 아이의 노래, 제2곡 시냇가에서, 제3곡 풀필이 소리, 제4곡 송아지 꼬리에 매달린 음치 찌르레기를 강영근의 피리, 길석근의 장구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곡은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인 1994년에 피리 연주자 강영근이 대학원 졸업 연주곡으로 작곡가 이성천에게 위촉해서 완성이 됐고요. 1994년 11월 18일 서울대학교 문화관 소강당에서 초연된 바 있습니다. 피리 독주를 위한 창작 음악이 많지 않던 시절에 완성된 곡이라 그 의미가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1994년 무렵을 생각해 보면 피리 독주 창작 음악이 많지 않았어요. 이 곡은 피리의 다양한 멋과 음색을 즐길 수 있도록 써서 피리 독주곡으로 인기가 있는 곡으로 자리하게 됐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다섯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이성전 작곡의 가야금 협주곡 새야새야입니다.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이 곡은 우리 민요 새야새야를 주제로 해서 독주가야금과 국악관현악이 어우러지도록 만든 음악입니다. 새야새야라는 음악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도 익숙한 음악이라서 이 선율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가야금 협주곡 또한 친숙하게 감상할 수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첫 시작 부분부터 가야금 독주로 민요 새야새야를 정감있게 연주하는데요. 가야금 독주에 이어 국악관현악으로 연주되고요. 또 단소의 청아한 선율로도 연주하면서 민요 새야새야의 위상을 확고하게 연주합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가면 속도를 다소 느리게 만들었는데요. 곡을 연주하는 가운데 독주 가야금이 주제의 선율을 간헐적으로 간격을 두면서 연주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대금과 단소 양금의 연주가 주목됩니다. 세 번째 부분은 다소 극적인 분위기로 연출되고 있는데요. 자유로운 리듬의 가야금 독주에 이어서 양금과 가야금의 이중주 부분이 우아하게 전개됩니다. 중중무리 장단으로 연주하는 네 번째 부분에서는 독주악기 가야금의 화려한 연주가 돋보이는데요. 글리산도 주법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특별히 징 소리를 넣었는데요. 마치 시나위와도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분에서는 다시 느린 속도의 독주 가야금이 민요 세야세야의 주제 선율을 연주하면서 이 곡의 주제를 각인시키고 있는데요. 곡의 마무리를 징 소리와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이성천 작곡의 가야금 협주곡 세야세야 듣겠습니다. 민의식의 가야금 임평룡이 지휘하는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성천 작곡의 가야금 협주곡 새야 새야 감상하셨는데요. 민의식의 가야금 임평룡이 지휘하는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은 1985년 KBS 국악 관현악단이 창단 연주회를 할 때 위촉 초연된 곡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1년에 작곡되고 연주된 음악이었는데요. 가야금 연주자 민의식의 30대 초반 청년 시절의 연주였습니다. 연주에서도 젊은 연주자의 힘이 여실히 드러나서 싱그럽게 전해지지 않았나 합니다. 작곡가 이성천은 원래 의과대학을 다니셨는데요. 본과 2학년까지 다니다가 전공을 바꾸어서 다시 음대로 진학하셨습니다. 대학 재학 시절부터 여러 작곡 공모에 당선이 돼서 작곡가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요. 2학년 재학 때인 1962년에 신국악 작품 공모에 당선이 됐고요. 1968년에는 동아일보사 주최 전국 음악 콩쿠르

샤플 국악 작곡 부문에서 1등으로 입상하셨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 300여 곡이 넘는 작품을 남기셨는데요. 1936년에 태어나서 지난 2003년에 향년 68에 타계하셨습니다. 살아계셨다면 올해가 90이 되실 텐데요.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많은 분들을 안타깝습니다.

삼중주곡 원과 직선의 사이, 독주곡 42번 풀피리, 가야금협주곡 새야새야 이렇게 다섯 곡의 음악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음악, 먼 미래에는 전통음악이 될 음악을 골라듣는 미래의 전통음악 감상 시간. 오늘 작곡가 이성천의 음악 들어보셨고요. 이 코너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 이 음악 듣기만 해도 이곳저곳 유람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곡인데요. 검은고병창 팔도 유람가 듣겠습니다. 김영재의 검은고병창,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검은고병창 팔도 유람가 감상하셨는데요. 김영재의 검은고병창,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9월의 토요일, 그 말만으로도 참 신선한 그런 무렵인데요. 이 무렵이야말로 정말 뭘 해도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산책도 좋고요. 여행도 좋고 음악회, 전시회, 연극 혹은 영화나 독서, 명상 그 어느 걸 해도 다 좋은 그런 무렵인데요. 여러분만의 멋진 토요일 오늘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맑고 쾌청한 하루 보내세요.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여름철 기후인 장마와 폭우 뒤에는 가까운 산책로와 등산로의 지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기억하면 갑작스런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산책로를 걷거나 등산을 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의 최근 강수량과 통제 구간 여부를 확인하고 이동합니다. 또 길이 젖어 있거나 흙이 무너진 흔적이 보인다면 피해가고 계곡 옆이나 가파른 비탈처럼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은 가까이 가지 말아주세요. 특히 자갈이나 낙엽이 쌓인 구간은 미끄러지기 쉬우니 등산 스틱으로 바닥을 짚어가며 지반이 단단한지 확인하고 걷습니다. 만약 산사태나 낙석 조짐이 보인다면 즉시 대피해야 하는데요. 비탈 아래가 아닌 옆쪽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심청이가 꼭 죽은 줄로 알았건만은 이러한 출천 대효를 하늘이 그저둘 리 있겠느냐. 옥황상제께 없어 사해용왕을 불러 하교하시되 묘일묘시에 유리극 도화동 심학교 딸 심청이가 물해될 것이니 물 한 점 묻히지 말고 수궁에 고이 모시라는 어명이 지어 마시거나 사해용왕령을 듣고 그 시를 기다릴제 과연 옷 같은 낭자가 호련히 물에 들거나 백옥교자의 고이 모셔 수궁으로 들어올지 이도장헐신 천상선녀선관들이 신소절을 보랴하고 태을 진학을 타고 안기생현 타고 구름탄 적송자

봄길이 지나구나 누나 천사 죽장 울려 쩌리죠 궁장장 원연자 거문고 둥당이 둥당 장자방 옥통소 따뜻으로 남자 헌풍악소리 숭이진동원다 태용구리 위장원이

안상 광채도 잘나노다. 주잔을 드릴 적에 세상 음식이 아니라 유리잔 오방병에 잔일주 가득 담고 한가운데 삼천벽돌을 땅그렇게 비었으니 세상에 못 본 바라. 3일에 소연하고 9일에 대연하며 그치 봉봉한다. 그때여 천상에서 옥진 부인이 내려오시는디 이난 민고하니 전 곽씨 부인이 죽어 광안전 옥진 부인이 되었건다. 심청이가 수궁에 머문단 말을 듣고 모녀 상봉차 하강을 하시난 오생 재단을

봐요. 오, 꽃처럼아 백악은 천배 서고 수군을 내려올 때 용.

세상에서 놀란 광시로다 떠붙인 마이 굵었으리라

이제야 신청이 오친인 줄을 짐작하고.

심청이란 아마 눈 백발 붙인

있으니까 부인이 신청을 만류하며 내 딸 청하우지 마라.

전 받은 이 직분이 허다하여 오래지체 어려워라. 옥패 소리가 제일

이렇든 모녀 작별지 후에 그때여 옥황상제께 없어 사해용왕을 또다시 불러 하교하시되 심랑자 박년이 가까우니 인당수로 환송하여 인간을 좋은 매피를 정해주라는 어명이지요 마시니 사해용왕령을 듣고 심소절을 환송할제 꽃 한 송이를 좋아있게 만들어서 그 속에 모시고 양계 선녀로 시위하고 금은보배를 가득 실어 인당수에 띄웠구나. 용왕의 좋아인지라 바람이 분다 흔들리며 비가 온들 젖을 쏘냐. 오색 채운이 꽃송이에 어리어 추야로 둥둥 실떠 있을제 그때여 남경 갔던 선인들이 억심방금 퇴를 내어 고국으로 돌아올제 인당수 다 다르니 오색 찬란한 꽃한 송이가 둥둥 실떠 있거나 그 꽃을 고이 건져 배에 싣고 본국으로 돌아와 각기 짓을 나눌 적에 도선주는 무슨 마음인지 재물은 마다하고 꽃봉오리만 차지하였겄다. 이때는 어느 땐고 하니 송천자께 없어 황후 붕하신 후 납비를 아니하시고 세상의 웬갓기와 요초를 황극전 너른 뜰에 가득 기심어 놓고 꽃으로 벗을 삼으실지 황! 저도 안고만 다마루용은 자룡 만당추수의 홍연아 암양부동원향혼 전신 전튼 한매와 진시우랑 거지라 불거 있다고 볼순 화꽃 삼천제자를 강로라니 강단춘풍은의 꽃 이화만지 불개무너니 장신궁중배꽃이요 천태산 들어

사초미자 치자 남과 여자 정녀.

집 생들이 울어서 눈인다. 천자 때 마침 내궁에 들어와 천자 보시고 좋아라고 토사공을 입시시켜 우창 태수로 제수하시고 그 꽃을 후원 화계상에 심어놓고 조석으로 보시죠. 천자 보시고 대희의사 첫꽃이 웬 꽃이냐 첫꽃이 웬 꽃이냐 요지벽도 화를

강선하라 치시고 초석으로 구경하실 때 일견은 천자 심신이 산란하여 화계상을 거니 난 뒤 뜻밖의 강선하 벌어지며 선녀들이 서 있더나 천자 회히 여겨 너희들이 귀신이냐 사람이냐 신여예 하고 여짜오되 남해용궁신여로서 심소절을 모시고 세상을 나왔다가 불의의 전환을 범하여 싸우니 황공무지허이다. 이 말이 지금 맞은 이돌 불견 강구다고한 선녀만 서있던 날 천자대강 탐문어시니 세상의 심소절아 신여로 시위하여 별궁에 모셔놓고 이튿날 만주백관 조회석상에서 간밤 꽃봉 사연을 말씀하시니 최신 등이 여짜오되 하나님이 국모 없으심을 아옵시고 인연으로 내렸사오니 국모로 정하심이 지당할까 하나이다. 천자 우리 여겨 그날로 대기할제 5월 5일 갑자시라 심황후 입궁 후에 연연이 풍년이요 가가호호 태평이라. 그때여 심황후 몸은 귀되었으나 다만 부친 생각뿐이로다. 이라는 옥난가를 비껴 앉아

Sí.

하여라. 방으로 들어가 번지를 쓰랴 올게.

들어와 황후를 살펴보니 눈물 흔적이 있거나 푸는 천하를 두시고 귀난 황후 없는 뒤 무슨 근심이 있나이까? 심황후 대답하되 세상에 불쌍한 것은 맹인이오니 천하 맹인을 불러들여 황극전에서 한때 위로함이 처부 소원이외다. 천자께 없어 칭찬하시고 그날로 행관하시되 대소맹인 간 황성맹인 잔치에 불참하면 그 고을 수령은 봉고 파직이라. 이렇듯 전령하였더니 어명인지라 심지어 애기봉사까지도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겄다. 심황후 석달 열흘 잔치를 배설하여 놓고 부친을 기다릴 때 그때여 심봉사는 모진 목숨이 죽지도 않고 근근부지 지내갈 때 무릉촌 승상부인은 강두에다 방사대를 지어놓고 춘추로 재지낸다 도화동

사대를 찾아가서 비문을 안고 루마룬다. 아이고 내 새끼야.

낮이면 장두에가 울고 밤이면 집에 돌아와 울고 눈물로 세월을 보낼 때 그때여 그 마을 사는 묘한 여자 하나가 있는디 호가뺑파였다. 신봉사가 딸 덕에 전국간이나 두고 산단 말을 듣고 놀고 먹을 양으로 동네 사람들도 모르게 자원 출가를 했던가 보더라. 이 급살 맞을 뺑파가 그 불쌍한 가산을 꼭 먹성질로 망하는디 쌀 팔고 떡 싸먹고 펴주고 고기 사기 돈을 여 싸먹고 잡고길랑 돈을 사 전주 탁주 모두 받아 저 혼자 실컷 먹고 시원한 정자민 대우통 벗고 낮잠 자기 사시장 천밥은 안고 이웃집에다 밥 부치기 코큰 총각유인 여자 보면은 내외하고 남자 보면은 생그둥고 빈다 맨때 손에다 들고 보는 대로 다

조사 집에 가 쌈자러기 잠자며 이갈기와 해끓고 발목 털고 한밤중에 우두머 이래는 반편이요 말에는 촐랑이라 얼굴 속은 꽹맥이로다 힛끄더면 힛끄더고 힛끄더면 힛끄더고 삐죽하면 빼죽하고 빼죽하면 삐죽하고 믿었는디 해놈을 자르기 신부신랑 잠자는디 가만 가만 가만 가만 문 앞에 들어서서 손뼉치고 후리야

되었던 것이었다. 신봉사가 하루난 돈깨를 더듬어 보니 엽전한 분이 없겄다. 여뱀파! 여뱀파! 예! 아니 돈깨에 엽전한 분이 안 들었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여? 아이고 영감도 철에서 외정은 살림 속을 몰라. 아 영감 드린다고 고기 사오고 술 사오고 담배 사서 같이 핀 것이 그 돈이지 뭐. 그 돈이 한께서 뚝 떨어진 돈이야. 그렇겄다. 나 술고기 많이 잘 사주더라. 하루난 관가에서 부름이 있거나 관가에 들어가 보니 황성서 맹인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어서 급히 올라가라 하면서 노비까지 내주거나 신봉사 집으로 돌아와 여뱅파 황성서 맹인잔치를 하였디요. 그러니 어서 급히 나와 올라가세. 만일에 황성잔치에 참석을 안 하면 중벌을 면치 보던디요. 아이고 내가 영감하고 올라가지 누구하고 올라갈 수 있어. 우리 뱅파가 열려도 더 되고 백녀다 백녀여. 그 사람이 올라가는디 이렇듯이 올라가다 일모가 되니 주막에 들어 잠자는디 그때여 앤더기네는 근처 사는 황봉사와 우리마저 신봉사를 잠들여 놓고

일어나소. 어서 일어나. 이 삼복 성념에 백주에는 넣어서 갈 수 없고 첫 새벽길로 사오십리는 가야 될디. 여보 주인, 주인. 여우리 마누라 거기 들어갔소. 아니 어쩌저게 어떤 봉사와 밤길 친다고 벌써 간지 오래요. 무엇이 어쩌니? 아니 그러면 진적에 말을 하지 그런 소리를 인제 사혀? 아 그분하고 내외간인 줄 알았지 봉사님하고 내외간인 줄 알았소. 그렇겠소. 허허 인연이 갔네 그려. 옛기 호랭이가 바싹 깨물어 갈련. 내가 인연아 너를 생각하면 인사불성 새아들놈이다. 주인과 작별하고 주막 밖을 나서더니

규정하면 또 그럴 줄에 몰랐다. 내 인천아 무정헌년 눈뜬 가장 배반기도 사람치고는 뭐

보니 천리 신내는 정산으로 돌고 이 골목이 아르르르 저 골목이 괄괄 열이 열두 골목이 한트로 합수쳤다 천방자 지방자 월턱저 구부저 방울이 벗금저 건너 평풍석다 마주 꽝꽝 마주 때려 산이 울렁거려 떠나갈 제 신봉사 좋아라고 불소리 듣고 반긴다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어디로 눌러 놓고.

지르며 엔신 원하고 장이 좋다. 삼남은 산울라 선들이어서 시원하며 봉해 유수를 다 마신들 이어서 시원할 거나 시원 좋구나 유화에 좋은데 시원철이야. 신봉사가 목욕을 하고 수변에 나와 의복을 입으랴 할때 어떤 무지한 도적놈이 신봉사 의복을 몽땅 적지대가 껐다. 내가 여기다 벗어서 지팽이로 눌러놨는디 지팽이만 있고 옷은 없으니 바람에 날라갔나. 이렇듯 자탄할째 때마침 무릉 태수가 지내노라고 예이쭈 예이쭈호 신봉사 방에 듣고 옳지 인제 내가 살았다. 관은 민지 부모라 했으니 내 억지나 좀 써보리라. 두 손으로 앞가리고 기엄기엄 들어가며 아래여라 아래여라 흑창 아래여라 황성가는 봉사로서 배알차로 아래여라. 행차가 머물더니 헤헤헤헤 그 어디 사는 소경이며 의복은 어찌 허여 벗었으며 무슨 말을 하려는고

0: 내리라. 아,
1: 수고.

아니든지

태수에게 의관 행장을 얻어 입고 한 곳을 당도하니 여러 여인네들이 방안을 찍었다. 신봉사가 밥이나 얻어먹을 양으로 여보시오 부인네들 나도 같이 방아를 찝시다. 허구 방아를 찢는디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덩덩 잘 찢는다. 허유와 방아요 태고라 천왕신은 일목 덕으로 왕허였으니 남이 아니 중하에 쏜다. 허유와 방아요 구송 실구목이송 이 남기로 집 지으셨나. 허유와 방아요

어디론가

통통 잘 찢는다. 누와 방아요. 여보시오 봉사님, 아팡아를 이렇게 찧었다가는 몇 날이 걸릴지 모르겠소. 그럼 자주자주 찧읍시다.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소하구나 개방아, 진득진득 찰떡방아.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만천청산에 들어가 길고 고든 소를 베어 입어.

심황후 슬피 탄식것이다. 예부 상서를 또다시 불러 하교하시되 오늘도 봉사 거주 성명을 낱낱이 기록하여 차차 호송하되 만일 도화동 신맹인이 계시거든 별궁으로 모셔오너라. 예부 상서 분부 듣고 봉사 전고를 차례로 허여 내려오는 뒤 제일 말석에 앉은 봉사 앞에 당도하여 여보시오, 당신 성명은 무엇이오? 예, 나는 심학규요. 옳다, 신맹인 여우 계시다 하더니 어서 별궁으로 들어가십시다. 아니, 왜 이러시오? 왜서 상을 내리실지 벌을 내리실지는 모르나 신맹인이 계시거든 별궁으로 모셔오라 하셨으니 어서 들어가십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놈용케 죽을 때 잘 찾아왔다. 내가 딸 팔아먹은 죄가 있는디 이 잔치를 배설키는 천하맹인 만자 중의 나를 잡아 죽이려고 배설을 하였구나. 해라, 내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겠냐? 내 집행이 잡으시오. 들어갑시다. 신맹인을 모시고 들어가 신맹인 대령하였소. 심황후 살펴볼째 백수 풍신 늙은 형용 슬픈 근심 가득한 게 부친 얼굴이 은은하나 사는 두려움이 앞을 가려 자세히 보이지 아니하니 그 봉사 거주를 묻고 처자가 있나 물어보아라. 신봉사가 처자 말

팔려.

혼자맹이니 눈을 뜬다. 어떻게 눈을 뜨는고 하니 전라도 순창 담양 생활 못 드는 소리라.

시에 먼저 나와 참여하고 내려간 맹인들도 저희 집에서 눈을 뜨고 인천도 보던 맹인 중도에서 눈을 뜨고 하나 뜨고 오다 뜨고 서서 뜨고 앉아 뜨고 실 없이 뜨고 여시 뜨고 하나 뜨고 있다 뜨고 오다 뜨고 또 보느라고 뜨고 시원히 뜨고 안주도 다 뜨고 차다 깨다 뜨고 철다 번뜻 뜨고 시험 비금

사가 정신을 차려 궁안을 살펴보니 칠모금관 황후로여 딸이라니 딸인 줄 알지. 천우 불견 초면이라 가만히 살펴보니 옳체 인제

좀 봐이랴.

야, 나도 오늘부터 새 세상이 되었으니 집행이 너도 고생 많이 했다. 이제는 너도 너갈 대로 잘 가거라.

황수 죽은 몸이 한세상 황후대기 천년 안만 뜻밖이라 얼씨구나 절씨구나

만세를 태평으로 누린 세상 시구나절 시구 이렇게 그냥 황극전이 춤바다가 됐던 계기더라. 그때의 어떤 한 봉사 저기 한 구석에가 엉거주춤 울고서 심황후 분부하시되 지어 비금주수까지도 모두 눈을 떴는디 어찌하여 저 봉사는 눈을 못 뜨는고.

세우고 벌시다 가주마에 들어 잠잘 자고 그여 인주인 아야 밤중도 마늘 하였는디 그날 밤 오경시여 신부 원군 오신 소리 관찰을 사무쳐서 경찬이 하신 바라 여태 눈을 못 떴으니 연천아 몹쓸로 말 살려 무가리오 개즙이선이라 네가 네 죄를 아는 고로 시사이노라 눈을 떠라 영을 하여노니 황봉사가 눈을 떴으되 마치 총록히 조용하게 떴다 이런 일을 보더라도 척선지가의 필요여경이오 척악지가의 필요여왕이라 어찌 전도가 없었소냐 그때

나를 부인을 모시고 부중촌 승상비는 돌비상사시고 그 아들은 작품을 거두어 대부상서시키시고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1원 FM 99.1 MHz, 부산 1원 FM 98.5 MHz, 대구 1원 FM 107.5 MHz, 대전 세종 1원 FM 90.5 MHz, 광주 1원 FM 99.3 MHz, 전주 1원 FM 95.3 MHz, 경주 포항 1원 FM 107.9 MHz, 청주 1원 FM 107.5 MHz, 강릉 동해 1원 FM 103.3 MHz, 제주 1원 FM 91.3 MHz, 서귀포 1원 FM 106.9 MHz, 목포 진도 1원 FM 94.7 MHz, 남원 1원 FM 95.9 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 MHz, 제천 단양 1원 FM 90.1 MHz.

충북 영동 1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부장 이주연입니다.

이제 슬슬 내 몸을 위해서 운동이라도 하나 배워봐야 되겠다 싶어서 체육관이나 문화센터 문을 두드려 본 적이 있으실까요? 그런데 막상 찾아가 보면 약간 머쓱한 게 아니죠. 운동 프로그램이란 것들이 대부분 젊은이들 호흡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동작이 너무 빠르고 강도도 세고 뭐 무릎이나 허리 관절이 먼저 놀라게 됩니다. 100세 건강을 이야기하는 세상이지만 정작 우리 시니어들이 마음 편히 찾아가서 기초부터 배울 만한 운동 문턱은 아직 높고 좁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에서는요, 70살이 훌쩍 넘는 어르신들께서 킥복싱 체육관을 찾아서 화제라고 합니다. 큰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격렬한 스포츠로만 여겼던 그 킥복싱장의 링 위에서 80살, 90살이 넘는 백발의 어르신들이 땀방울을 흘리고 계신 겁니다. 다리가 굳어서 걷기조차 힘들었던 83세 한 어르신은요, 천천히 펀치를 뻗고 발을 내딛는 맞춤형 연습 끝에 2년 만에 혼자 산책을 나설 만큼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내 몸의 속도를 헤아려주는 다정한 배움의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글러브를 끼고 싸울 때가 가장 즐겁다, 물구나무 서기도 할 수 있겠다라면서 환하게 웃는 그 당당한 눈빛 속에서 정말 나이란 숫자에 불과하구나라는 말, 네, 비로소 실감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가락떨입니다. 피리 연주의 이승헌입니다.

0: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가락떨이였습니다. 피리연주의 이승원이었습니다. 오늘은 9월 20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그 일본의 킥복싱 체육관 이야기 어떠세요? 들으시면서 참 반갑지 않으신가요? 사실 나이 들수록 어디 가서 무언가를 새로 배운다는 것 참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요. 운동 한번 배워보려고 주민센터나 헬스장을 가도 음악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시끄럽고 또 동작을 따라하다가 관절이라도 다칠까봐 슬그머니 뒷걸음질 치게 되죠. 혼자서 동네 한 바퀴 걷는 운동도 물론 뭐 귀하고 좋지만 내 몸 상태에 맞춰서 차근차근 알려주는 길잡이가 있고 또 곁에서 서로 용기 북돋아 줄 때 더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체육관을 연 관장님도요. 원래는 은퇴한 프로 선수였다고 합니다. 나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는 손님의 간절한 부탁을 지나치지 않고 어르신들의 관절과 체력에 맞춰서 동작을 하나하나 다듬다 보니까 어느새 회원 절반이 이른을 훌쩍 넘긴 기적 같은 체육관이 돼 있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어르신들의 호흡과 관절을 살뜰히 배려하는 그런 운동시설들이 더 넉넉하게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일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안내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우리 가락의 깊은 울림에 오롯이 마음을 맡겨보겠습니다. 음악에 머물다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전국 방방곡곡 문화 소식을 전하는 풍경소리와 소중한 노후 자산을 야무지게 지켜드립니다.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 함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백구가 전해드립니다. 소리의 조상현입니다.
1: 백구야 헐헐 나지를 말아라 너를 잡으러 온 해안 간다 승상이 나를 가려앉기로 너를 조차 여기 왔다 강상의 털을 닦고 우목이 소여도

0: 쉬고 발 베고 누웠으니 정부 살림살이 가요만 하면 넉넉히 일촌간장 배친서름 부모님 생각뿐이로구나 옥창행도 불가스리 원정부지별이라 송변소야 불원가지 높이 그네 메고 노기 홍상민들은 이래 가고 저래 가고 오락가락 젖널 저 우리 반년 어디를 가고 시절인 줄 모르는 거야 아니 놀고서 무엇을 할 거냐 가끔 틈타가며 놀아보세
1: 들으신 곡은 조상현의 소리로 들려드린 백구가였습니다 익숙한 듯 새롭고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지닌 우리 음악, 음악에 머물다.

일요일 일부 음악에 머물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산조 한 곡에 오래 머물러 보겠습니다. 철아쟁 산조인데요. 아쟁이라고 하면 보통 활대로 줄을 문질러내는 굵고 깊은 음색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 오늘 만나볼 철아쟁은 조금 다릅니다. 활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줄을 뜯고 튕기면서 연주합니다. 일반적인 아쟁과는 또 다른 선명한 울림과 독특한 질감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 철아쟁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윤윤석 명인입니다. 윤윤석 명인은 1939년 전라북도 여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윤영택에게 가야금을 배우고 판소리와 여러 악기를 익혔으며 16살 무렵부터는 여성 국악단에서 장구와 가야금, 아쟁 등을 연주하며 본격적인 국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악기를 두루 다루면서 쌓은 폭넓은 음악 경험은 훗날 윤윤석만의 아쟁 산조를 만드는 바탕이 됐습니다. 스승 한일섭에게 아쟁을 익힌 뒤 그 가락에 자신의 음악을 더해 윤윤석류 아쟁 산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윤윤석 명인의 음악 세계에는 또 하나 독특한 악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들어볼 철아쟁입니다. 철아쟁은 이름 그대로 철로 된 줄을 얹어 연주하는 아쟁인데요. 기존의 아쟁처럼 활로 길게 음을 끌어내는 대신 손으로 줄을 뜯고 튕기기 때문에 소리의 시작점이 또렷하고 가락의 움직임도 훨씬 직접적으로 느껴집니다. 때로는 검은 것처럼 단단하게 들리고 또 어떤 순간에는 금속성의 울림 사이로 사람의 목소리 같은 깊은 농현이 번지기도 합니다. 오늘 연주를 들려줄 신현식은 윤윤석 명인의 음악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어받은 연주자인데요. 어머니 선영숙 명인에게 가야금을 배웠고 중학교 1학년 무렵부터 아버지 윤윤석 명인에게 아쟁을 배우면서 산조의 가락뿐 아니라 즉흥 연주와 줄을 뜯고 튕기는 주법 그리고 장단을 다루는 음악적 감각까지 이어받았습니다. 특히 오늘 들으실 철아쟁 산조는 윤윤석 명인이 직접 만든 철아쟁과 그가 남긴 음악을 바탕으로 신현식이 다시 정리한 작품인데요. 윤윤석 명인이 생전에

남긴 즉흥 연주 녹음 자료를 토대로 가락을 정리하고 자신이 이어받은 가락을 덧붙여 약 40분에 이르는 긴 산조로 완성했습니다. 장단은 진양에서 출발해 중모리, 중중모리, 봉등채, 엄모리, 자진모리와 동살풀이, 또 휘모리까지 이어집니다. 산조의 기본적인 흐름을 따라가면서도 철아쟁이라는 악기만이 낼 수 있는 독특한 음색과 주법이 더해져 조금은 낯설고 또 새로운 산조를 만날 수 있을 텐데요. 특히 오늘은 빠른 가락으로 넘어갈수록 철줄을 뜯고 튕기며 만들어내는 선명한 리듬감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음악이 다음 세대의 손끝에서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산조가 되는 과정까지 함께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현식의 아쟁, 정준호의 장구로 듣습니다. 윤윤석재 신현식류 철아쟁 산조, 천천히 머물러 보시죠. 39분의 긴 호흡입니다.

윤윤석제 신현식류 철아쟁 산조 신현식의 아쟁과 정주 윤윤석제 신현식류 철아쟁 산조 신현식의 아쟁과 정준호의 장구로 함께했습니다. 활로 소리를 길게 이어가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아쟁과는 달리 철줄을 손으로 뜯고 튕기면서 한음한음을 또렷하게 만들어가는 철아쟁의 소리는 어떻게 느껴지셨습니까? 처음에는 그 음색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요. 진양의 느린 호흡에서 시작해 장단이 점점 빨라질수록 철줄 특유의 단단한 울림과 산조의 즉흥적인 가락이 만나면서 이 악기만의 매력이 더욱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매주 일요일 우리 음악 한 곡에 조금 더 깊이 머물러 보는 시간, 음악에 머물다. 오늘은 윤윤석제 신현식류 철아쟁 산조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일요일에도 또 다른 우리 음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솔바람 물소리 1부 마무리 곡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준비한 곡은 십제경향입니다. 노래에 김월아입니다.

백만손을 서경 귀승을

마을 양녕 마일로 유어 자른 듯

1부 마무리 곡 십재 경영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의 김오라였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풍경 소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까지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여름철 기후인 장마와 폭우 뒤에는 가까운 산책로와 등산로의 지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기억하면 갑작스런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산책로를 걷거나 등산을 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의 최근 강수량과 통제구간 여부를 확인하고 이동합니다. 또 길이 젖어 있거나 흙이 무너진 흔적이 보인다면 피해가고 계곡 옆이나 가파른 비탈처럼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은 가까이 가지 말아주세요. 특히 자갈이나 낙엽이 쌓인 구간은 미끄러지기 쉬우니 등산 스틱으로 바닥을 짚어가며 지반이 단단한지 확인하고 걷습니다. 만약 산사태나 낙석 조짐이 보인다면 즉시 대피해야 하는데요. 비탈 아래가 아닌 옆쪽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솔바람 물소리 2부 시작합니다. 2부 첫 곡은 축제 꽃의 동화입니다. 소금 연주의 박영호입니다.

전국 문화 이야기를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서울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창경궁으로 가보겠습니다. 달빛 아래 궁궐마당을 거닐고 옛 궁중잔치의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됐는데요. 행사의 이름은 창경궁 야연입니다. 야연, 말 그대로 밤에 열리는 잔치라는 뜻인데요. 이번 행사는 국가유산청 국릉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 준비한 궁궐 활용 행사입니다. 오는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창경궁 문정전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 창경궁 야연은 19세기 조선 순조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순조의 아들인 효명세자가 아버지인 국왕에 대한 효심을 담아 직접 주관했던 궁중잔치에서 착안한 행사라고 합니다. 그 옛 이야기를 오늘의 궁궐 안에서 새롭게 만나보는 자리입니다. 체험에 참여하는 분들은요, 왕의 초대를 받은 손님이 되는 겁니다. 조선시대 문관이나 무관의 복장을 갖추고 궁중 다과도 맛보고 또 고즈넉한 창경궁의 밤 풍경 속에서 전통 공연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가을밤의 궁궐은 낮과는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데요. 문정전 앞에 내려앉은 밤 공기 속에 그 잔치의 품격을 만나보는 시간,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창경궁 문정전 일대에서 열리는 창경궁 야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가인정목단 들려드립니다. 연주의 정재국 외 여러분입니다.

가인정 목단 잘 들으셨습니까? 연주의 정재국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다음은 달아 높이곰 듣겠습니다. 이 곡은 백제가요 정읍사의 첫 구절에서 제목을 가져온 곡입니다. 달아 높이 높이 떠서 멀리 비춰다오라는 뜻처럼 먼 길을 떠난 이를 걱정하며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궁궐의 밤을 비추던 달에서 누군가의 귀갓길을 비추어주길 바라는 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황병기 작곡의 달하 높이곰 듣겠습니다. 가야금의 황병기, 장구의 김정수고요. 10분의 긴 호흡입니다.

달하 높이곰이었습니다. 가야금의 황병기, 장구의 김정수였습니다. 잠시 후엔 일요일 코너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가 기다립니다. 자, 음악 한 곡 더 듣고 갑니다. 해금 사중주 제비, 연주의 해금쟁이고요. 12분의 긴 호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현명한 소비와 꼼꼼한 자금 관리를 통한 재테크부터 신종 피싱 방지법까지 살펴봅니다. 티나게 끌어모아 태산으로 모아보는 시간. 티끌 티나.

다가오는 추석 연휴 이동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챙기셔야 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석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했는데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이동하는 데 드는 돈은 줄이고 기차와 버스 같은 대중교통은 더 늘린다입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의 귀성, 귀경길에 도움이 되는 정보, 또 자가용으로 움직이시는 분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연휴 기간인 9월 24일부터 27일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하이패스 단말기가 달린 차량은 뭔가를 따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처럼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가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일반 차로를 이용하신다면 고속도로에 들어갈 때 평소처럼 통행권을 뽑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 요금소에 그 통행권을 내시면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하나 알아둘 것이 있는데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뿐 아니라 지자체나 민간 자본이 운영하는 주요 민자 고속도로까지 통행료 면제 범위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장거리로 고향을 오가는 분들에겐 왕복 통행료만 아껴도 몇만 원의 지출이 줄어들 수 있겠죠. 자, 이번엔 기차나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혜택인데요. KTX와 SRT는 연휴 기간 동안 좌석 공급을 늘립니다. 정규 열차 외에 임시 열차를 추가해서 귀성객이 몰리는 기간에 좌석 부족을 덜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역귀성 할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자녀가 고향에 내려가는 대신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서 올라오는 경우 있겠죠. 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방향과 반대로 이동하는 열차를 대상으로 최대 30%에서 40%에 달하는 대폭적인 요금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고향 가는 길 들려드리죠. 노래의 김용우입니다.

고향 가는 길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의 김용우였습니다.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 오늘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추석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특별 교통대책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도 예비 차량을 투입해서 운행 횟수를 늘립니다. 사람이 몰리는 노선은 배차 간격을 줄이고 필요하면 심야 시간대 운행도 탄력적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항공편과 연안 여객선도 연휴 수요에 맞춰 임시 증편합니다. 제주도나 먼 지역으로 가시는 분, 섬에 고향이 있는 분들도 평소 운항편만 확인하지 마시고요. 연휴 임시편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별교통대책을 시니어 경제생활의 관점에서 보면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소에 없던 선택지가 명절에는 생긴다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는 무료가 되고 열차는 임시편이 늘어나고 일부 역귀성 좌석은 할인되고 버스는 늦은 시간까지 운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은요, 자동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통행료처럼 그냥 지나가도 적용되는 것도 있지만 철도 할인이나 임시증편 열차 또 버스 추가 운행 같은 것은 직접 확인해야 알 수 있는 것이죠. 올 추석에는 누가 내려올까 이렇게 정하지만 마시고요. 우리가 올라가면 어떨까? 역귀성 할인은 없을까? 있다던데. 임시열차나 추가 버스는 없을까? 그것도 있다던데. 네, 그러면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명절의 정은 그대로 두고 오가는 비용은 조금 가볍게 만드는 것. 이런 정보 하나 챙기는 것도 우리 노후 살림을 지키는 야무진 방법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였습니다. 이번에는 신민요 추석 노래 준비했습니다. 소리의 성창순, 전정민입니다.

신민요 추석 노래였습니다. 흥겹네요. 네, 소리의 성창순과 전정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마무리곡 소개합니다. 가야금 3중주 강강술래 변주곡인데요. 연주의 광주 가야금 연주단입니다.

가야금 3중주 강강술래 변주곡 오늘의 마무리 곡이었습니다. 연주의 광주 가야금 연주단이었습니다. 자, 솔바른 물소리 일요일 방송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뜨거운 여름은 가고 이제 풍성한 가을이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창호의 드린 햇살 이한철입니다. 어느 소설이나 어느 영화나 주인공이 있는데요. 주인공이라는 말은 원래 불교에서 득도한 사람, 즉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득도했다는 건 어떤 상태일까요? 그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은 글이 있어서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현실 득도 에세이라고 불리는 이 책에서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도 종종 불안하지만 뒤처진다는 불안은 크지 않다고요. 어차피 나는 느리니까 남들이 어디로 가든 그냥 내 길을 간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 속도와 내 길을 찾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느린 건 창피한 게 아니다. 인정하자. 우린 뒤처졌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자, 여러분, 우리 모두 득도하길 바라면서 2026년 9월 20일 일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 드린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9월 20일 일요일 아침 이한철의 청호이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동양 고주파의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곡 제목은 혼이었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린 현실 득도 에세이, 이 책 이름이요, 재밌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라는 책인데요. 한때 서점가를 휩쓸었던 책이라서 아, 그 책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 방송이라 제가 현실 득도 에세이라고 순화해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야매 득도 에세이 이렇게 불리면서 사람들의 격한 공감을 받았기도 했습니다. 정말 현실 득도라는 게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 나 뒤처졌어, 나 느려, 이렇게 인정하는 거. 그러면서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뻔뻔할 만큼 나 자신에게 당당할 수 있다는 거. 이게 현실 득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런 느낌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 득도하는 날로 꽉 채우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쾌적하고 편안한 자리 여러분 위해서 비워놨으니까요. 2시간 편히 쉬다가 가시고요. 떠오르는 이야기나 신청곡 있으시면 저희에게 나눠주십시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즈 보컬리스트 남예지가 부른 노래 뱃노래입니다. 경기민요 뱃노래를 재즈 느낌으로 아주 근사하게 재해석했는데요. 남예지의 보컬, 비안의 피아노 연주, 이원술의 베이스 연주, 김종현의 드러밍으로 함께합니다.

남예지의 노래 뱃노래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4집 앨범으로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또 좋은 성과를 끌어내기도 했었죠. 자, 계속해서 들려드릴 음악은 2024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장려상 수상곡입니다. 완전 6도가 부르고 연주하는 산세 서울 입니다. 자, 이 음악요 산세 타령에서 가지고 왔죠. 춘향가 중에서 방자가 춘향이에게 서울에서 온 이도령을 잘 이야기해주기 위한 대목인데요. 산세를 이룰게 내들어라 라고 말하는 대목이 아주 인상적인 구절입니다. 자, 완전 6도의 연주와 소리로 산세 서울 함께 듣습니다.

경기도로 골라 한양 더 보면은 경운동 높고 배군데 떠나 경기도로 골라 한양 더 보면 안남산 만남산 분장어라 삼각산 세 가지 북추가 되고 삼각산이 떨어져 인왕산이 중산이오 종남산 안산인디 동작이 수보로를 막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게로 들면 벼락지상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완전 6도의 산세 서울에 이어서 가야금 연주자 지현과 싱어송라이터 누들이 함께하는 팀이죠. 노래가 야금야금의 당신 생각에 함께 들었습니다. 앤드류 토니의 따뜻한 시를 인용해서 만든 음악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펑크록, 뭐 크라잉너, 노브레인으로 대표되는 이 펑크록 장르는 여름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펑크록이지만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를 크라잉넛이 발표했습니다. 이사 가는 날이라는 노래인데요. 재개발을 앞두고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에서 책 사이에서 떨어진 오래된 단풍잎을 통해서 과거를 추억한다라는 이런 그림을 눈앞에 쫙 그려주는 그런 음악입니다. 2011년에 크라잉넛이 발표한 노래 이사 가는 날 함께 들어보죠.

0: 크라잉넛의 이사가는 날 듣고 왔습니다. 자, 일요일 청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이한철의 청호의 드린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평일에 함께 퀴즈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보통 대중음악에서는 3, 4분짜리 노래가 대부분이고요. 요즘 트렌드는 2분대 곡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굉장히 긴 러닝타임을 가지고 듣게 되는 곡들은 국악이나 클래식 이런 쪽에서 많이 찾아들을 수 있는데요. 굉장히 소박한 노래들을 부르는 브로콜리 너마저가 7분대의 곡을 만든 게 있어요. 그걸 오늘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노래 제목은 보편적인 노래이고요. 서사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남자 보컬인 덕원 씨, 베이스 연주자이기도 하고 이 팀의 리더이기도 한데요. 덕원 씨가 한 5분 정도를 이별 이야기로 꽉 채워서 부릅니다. 그리고 잠시 피아노 연주가 나오고 갑작스럽게 여성 보컬 개피 씨가 아마도 덕원 씨가 노래하는 그 대상의 여성의 목소리로 노래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별한 연인들이 서로 목소리를 주고받으면서 함께 부르는 것으로 노래가 끝나는데요. 진짜 이두 사람이 노래할 때는 감정 1도 없이 굉장히 플랫하게 건조하게 몸이 건조하게 노래 부르는데요. 듣는 사람은 감정이 꽉 차오르는 그런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게또 멋진 곡의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르는 사람은 감정을 자제하고 듣는 사람이 감정을 채워나가면서 듣게 만드는 노래. 자, 브로콜리 너마저의 보편적인 노래 함께 들어봅니다.

보편적인 노래 브로콜리 너마저의 연주와 노래로 듣고 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생황 연주자 김계희를 중심으로 결성된 퓨전 국악 그룹이죠. 천양이 연주하는 달 아리랑 듣습니다. 노래는 이효덕이 소리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천향이 연주하고 부른 달아리랑 듣고 왔습니다. 아리랑 한 곡 더 들을까요? 1930년대 활동한 바이올리니스트 백고산의 명연주가 담겨있는 아리랑 변주곡 1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 그리운 얼굴들과 마주앉는 명절이 우리 음악처럼 넉넉하고 정겹습니다. 국악방송은 한가위 연휴를 맞아 9월 24일 목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음악을 집중 감상해보는 특별한 음악여행, 명인의 삶을 육성으로 들어보는 앙코르 구슬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한국의 문학을 판소리로 재해석한 남도 마실 라디오 드라마 극장, 그리고 2026년 전주 세계소리축제 판소리 다섯 바탕 공연 실황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보름달처럼 마음을 꽉 채우는 국악방송 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풍요로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짙은 초록빛 녹음은 가을빛으로 물들고 바람 끝엔 선선한 싱그러움이 스며들고 높아진 하늘은 파란 빛깔로 더욱 깊어집니다. 강렬한 원색의 여름빛이 가을을 만나 또 다른 표정으로 피어나는 계절. 노래도 그렇습니다. 계절이 새로운 색으로 물들듯 익숙한 선율은 또 다른 악기와 만나서 친근하면서도 아름다운 감성을 빚어냅니다. 파피아니스트 신지호의 아리랑. 한 폭의 수채화를 닮은 그 감성의 선율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우리의 9월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파피아니스트 신지호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합니다.

계절이 바뀌듯 소리도 계속 새로워집니다. 국악방송이 생활 속 국악을 위해 만들어가고 있는 새 음원 시리즈, 이 음반들을 한 장씩 꺼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새 음원 시리즈, 오늘은 두 장을 준비했습니다. 2021년 새 음원 박명규의 박종기째 대금산조, 그리고 2015년 새 음원 안숙선 최영훈 가야금 검은고 병창입니다. 먼저 박명규의 박종기째 대금산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박종기 명인은 대금산조의 창시자로 불리는 분인데요. 박종기째 대금산조는 오늘날의 산조와는 다른 옛 모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판소리의 영향을 받은 소리 더듬 색깔이 짙고, 진양 구조에서는 일반적인 3분박 대신에 2분박 리듬이 자주 나타납니다. 또 전악장에 걸쳐서 위에서 아래로 길게 흘러내리는 미분음이 자주 쓰이고요. 중중머리가 없고 청 변화가 없는 것도 특징입니다. 특히 자진머리에는 판소리의 설렁제 가락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설렁제는 호걸제, 덜렁제, 권마성제라고도 불리는데요. 춘향가에 굴로사령 나가는 대목이나 흥보가에 제비 후리러 가는 대목, 심청가에 남경선인 외치는 대목 등에 쓰이는 힘차고 씩씩한 가락입니다. 박종기 명인이 굴로사령 나가는 대목을 대금가락으로 표현한 이후 대금산조의 대표적인 선율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음원에서는 중중머리 대신 박종기 명인의 봉장치 가락 가운데 엄머리를 넣어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박종기째 대금산조 들어보실 텐데요. 먼저 진양부터 중머리, 엄머리까지 박명규의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박종기째 대금산조 진양 중몰이 엄몰이까지 들어봤습니다. 연주는 박명규였습니다. 자, 일요일 코너 새음원 시리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이 만들어가고 있는 새음원 시리즈, 이 음반을 첫 트랙부터 끝 트랙까지 쭉 정주행 함께 해보는 코너고요. 오늘은 2021년 새 음원 박명규의 박종기째 대금산조 함께 듣고 계십니다. 대금 연주자 박명규 씨는요, 박종기 명인의 고손자입니다. 또 서울대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대금을 공부했고 동아국악콩쿠르 금상, KBS 국악대경연 대상을 받으며 실력을 인정받아왔습니다. 가문의 소리를 잇는 동시에 자신만의 대금 음악을 만들어가고 있는 연주자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명규의 연주로 박종기째 대금산조 들어보실 텐데요. 늦은 자진몰이부터 자진몰이 그리고 설렁제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박종기치의 대금산조, 늦은 자진몰이, 자진몰이, 설렁제까지 함께 들어와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박명규의 박종기치의 대금산조 앨범 수록곡이었고요. 이번에는 2015년 새 음원 안숙선, 최영훈, 가야금, 검고, 병창 함께 듣겠습니다. 안숙선 명창은 이 시대 판소리와 가야금 병창을 대표하는 소리꾼이시죠. 그리고 검은고 연주자 최영훈은 안숙선 명창의 딸입니다. 국립창극단 기악부에서 활동하면서 검은고 병창을 꾸준히 이어왔는데요. 이 음원에서는 새롭게 재구성한 가야금 검은고 병창으로 안숙선, 최영훈 모녀의 깊이 있는 소리와 연주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첫 곡은 단가 호남가인데요. 검은고와 가야금 병창으로 재구성한 곡입니다. 이어지는 흥보가중 유색황금눈, 또 수군가중 가자어서가 역시 기존 가야금 병창을 검은고 가야금 병창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자, 안숙선, 최영훈의 소리와 연주로 세 곡 들어보시죠. 단가 호남가, 흥보가중 유색황금눈, 수군가중 가자어서가입니다.

새우먼 시리즈 오늘은 박명규의 박종기째 대금산조와 안숙선 최영훈 가야금 검은고 병창 두 음반 함께 만나봤는데요. 대금산조의 깊고 힘있는 울림 이어서 가야금 검은고 두 악기의 소리가 어우러지는 병창의 멋까지 서로 다른 국악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떠셨는지. 자, 오늘 새우먼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한 곡 더 듣겠습니다. 대금 박종기 명인의 이야기를 담은 음악극 정로 가운데 진혼, 안이호, 정윤영, 하윤주의 노래로 들어보겠습니다.

음악극 정로의 음악 가운데 진혼, 안이호, 정윤영, 하윤주의 노래로 들어봤습니다. 자, 일요일 청호해드린 햇살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더 좋은 기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지영이 선생이 이룩한 국악예술학교에서 음악교육의 결실은 뛰어난 제자를 많이 배출했다는 것이다. 널리 알려진 제자만 대충 꼽아도 피리를 배운 제자에는 최경만, 박범훈, 김광복 등을 꼽을 수 있고 해금을 배운 제자에는 김영재, 최태현, 김무경, 홍옥미 등을 꼽을 수 있고 장구를 배운 제자에는 장덕화, 장종민 등을 꼽을 수 있지만 음악 활동을 하는 제자는 부지기수라 할 수 있다. 음악학자 이보형 선생이 남긴 지영이 명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영이 명인의 가르침 덕분에 해금 연주가이자 작곡가로도

0: 큰 업적을 남긴 국가무형유산 거문고 산조 보유자 김영재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아, 61년도 선생님 처음 뵙고 한복을 곱게 입고 앉으셔가지고 학생들을 대하는데 뭐 우리야 너무 어리니까 아주 뭐 어려운 옛날 할아버님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자상하시고 꼼꼼하시고 그때 한방에서 피리 해감을 같이 가르치셔가지고 너무 어려서 뭔 소리지도 모르고 그냥

0: 이렇게 다 시범 보여주시고 그때는 연령 차이가 너무 어려서 우리가 그걸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학생 국악관이나 악단이나 우리 국악예술학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잘 키워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졸업하면 어디로 갑니까 하고 질문을 많이 하니까 이제 월급을 주는 단체가 생길 거다 해가지고 그 당시 김현옥 시장 그분을 박건봉 선생님하고 박기 선생님 다 노력하셔가지고 그래 대군부는 김광희 선생님도 참여하셨고 남산으로 모시고 와서 국악 합주 학생 하는 걸 보고 이거를 좀 시립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의견이 모아져서 시립관이나 그까지 생긴 걸로 알아요. 대풍요 그거를 전부 악보화한 거 그다음에 관현악의 초창기에 초석을 다져 놓으신 거 그 한성준 선생 밑에서 조교를 하셔가지고 한영우 선생님이나 강선영 선생님들이 가끔 오셔서 이렇게 문답도 하시고 하여튼 전국에서 이렇게 오셔서 많이 자문을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다 국악의 업적으로 볼 수 있고 저희들한테는 매일 대학 나와라 대학 나와라 우리는 시대가 그래서 못 배웠지만 너희들은 대학 꼭 나와서 애들을 많이 길러야 된다 막 그런 국악 운동가시죠. 그 선생님이 가장 내 기억에 남는 건 내일이면 하와이를 떠나시는데 오늘 집으로 와라. 왜요? 그랬더니 이걸 꼭 너한테 일러주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방바닥을 치시면서 그 장구채 가지고 그냥 도닥도닥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런 15채 막 이런 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밤이었어. 우리 집하고 가까웠어요, 선생님이. 그런데 성금년 선생님이 여보 지금 몇 시인데 그러고 앉았냐고 내일 출발하실 분이 걔가 지금 그걸 다 받지도 못하고 그럴 테니 그만하시라고 막 이래서 그게 참 기억에 남아요.
1: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9월의 국악인 지영희 명인의 제자 국가무형유산 검은고 산조 보유자 김영재 명인의 기록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